0: ငွေလိုသာငွေဂျမ်တီတာညာချာကြီးရင်ထန်းချင်ပွေပဲချီဆိုခွန်ခီငွေလိုရှမ်တွန်ခန်းစီဇူကူထုတ်တာခန်ကြဲကြဲမင်းထဲလပွန်ကျွန်းထုတ်တီငွေလိုရှမ်တွန်ခန်းခီကွန်ချင်းဂျက်စီပွန်ဇော်လာကြီးဟုတ်ကဲ့ဒါကဇူလာကွန်ကပ်ဆာကလာလောကွန်ကပ်ဆာဆေးငါဇူကိုတလီယာကလန်ကတာကြီးလောမန်ပုချကလေးကြပ်ချီတော်ဒီပိုဒေယာငွေလိုတင်းဇေရှမ်ဇူခါရဝဲငွေဇေစုဆာစကိုတဲ့ချမိုင်ကနတီတရင်ချင်းငါ
1: ဒီကိုလည်းကျွန်တော်တို့တာကျေငလိုက်ချရန်ကတာကျေအဲမစီကလို့ဒီနေရတော့ဒီကကျွန်တော်ချက်ဝါစံတကယ်အဲဖယူနေချေချေငွေတရှိနာရနာလက်စတန်နေဖယူချင်လို့ကိုကွန်ကာတုံတောင်ရှာနုစကလာသူညီပဲကဆောရမိသားချင်တဲ့ညမ်တခဆောရတိစီမင်းရဲ့မိသားရှိမတာလားစကလာတတိတရတိတိုဒီငလိုရှမ်တွန်ခံသွေးကိတခဆောရ
2: ロダンドルディトディカレスネタニマンゲティカレパメシュシャセネンダパメディニマンゲタルキュゲチャラセネンダタタレタタキムザナルマングチントスロスグラアネティタカソレコレトナハドマソンティネチョンジャネティトゥプウソンザンティネチャラリンダユメタティレギチティンダガネシダンゴツグマルテルオチャラティティンダチシャチェタタンドングネチャラジャラトゾルダ
1: ジネトメブタニネテンカソウレテジンダメベセチチェダハスニドワタバチギタレクセネタレベクセネナルチェダブシャクセネテンデチソシティンギロチュンジュワンアンデネシュゴタンジョロオズレテツタンバタカソウレンゾチャシャネニパマプグズチョレロスグラタイエプタコムツォス
2: ラスグラ。うん、ヨングテンラダガルサ。ラスグラ。ダンシュイ。このコプチュコトツピギ。ラスコントロ。うん。僕もごちゃんだ、金だ、金もごてるわ。ラタリ。新宿でね、チャラとぞるって、店行くこ。となちゃせ、たろちんじゅすのごちゅまるわ。ラタリ。んててたまチャラ人だんすれめちゃとして。とちゃしゃぶり。じゃじてんいろで。ラスグラ。うん、またかそれ。
1: メミナルシュービー。ああ、メミナルシュージャーって、マガナルトロ、チビシチしてやった。なあ、すんな。あんて、イボルーラ、タカソーラ、キムザナチャシャネ、カムロ、チキチ、ナチ、バーチキ、チャギアンダティンデケンジトールタ、トナチキンレテト、パメンタ、ジャワルティンアチュ。なあ。ジュータトゥトンバーネ、パメゲチャラトゥトタ、マオバルランゲチャラティケタトゥチェ。
2: あの感じはちょっとね、ジネパメとバレオレンで言うてけ、ロエケ、ミュージロチラ、ニネ、ジュマトバレ、ポグタ、ケンジュトル、ケンシュタムロン、ランゲタトチエグ、テンジュロレンデナチュ、タンナケンシュマリ。あ、ね、ニェカン、シタウォール、シオリ。あ、ね、マジデリ。ランセグ。ジェスンダンダ、パチェツチェツツタ、ジュクソソシュキムザンラスイタトタンバパメタ、ジュクナイチラチェツタ、レゴナルジュベ、 미래등아주어봐노소다다신다강로다신메나르테제노고티슬레케스라메제도세티네오제주개인로르테카레마가나치므바메미제한틴데가가레미톤기체르르치다지지도우드반로탄사다이나지파조도나치르친제틴데지기마미그거틴데지라손스노소데그거티규제틴난조차샤네다조미리종네차샤네알레
1: 딱소래수사지금외부대라지다당안주전다전천사가저거봐신진제우에는한자라도서다지자야디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2: chinjete shugot migele lot va mangu kuro chin sulo chupke zish dev dalegu
0: nasa
2: donbe devu na shuja lot sunju soni tish tuyup ta
0: nasa
2: anti borula ta kasore chala tige ton shanda manda chene chibens mendu chine pamir ro ta chenine tanga ju kasore miri ki tanga ja sana karane tige kanga chig ele pa pamir ro shisha ta tinde chig chige kamir tinde yutu tamba anti kang tona shaje an shugo 이게 무게 소르지 이메디 땡기르샤
0: 간다 길라게데 물로 산두간 조스데 녀마 무소서인들이
2: 어 다그라지샤
0: 알라
2: 아슈고 파데제 조제제 두다바 녀마와데 소르디 땡기 이메 어 디나르 진 벤차샤네 잘에 난게네 장물로 파주 지금 자제되고 제제 강로 두스다라주 두스 지금 도나다 딘데가네 다 사실은 주마미 진행을 할래 잘하면 그때 요리 pamaayake taa kathogre yujiru mudi isi ane tinte taa manzu chene drangkaba taa taa tibapepe nguyen dramanda ane tante dayan sikachogro dayan tinte taa tinte mungu yutu zamba anta te chumaa digande kangbaro chi teb tugu yunaame na sangke le rore di lokashar na chebi
0: ane
2: manzo digande nima nubaa tia se sachi takaran che changzi te yuja shugo tanga chunga ku lol ta chunju tanga shugo saji tiga kanglo mangzo lo kangba tretonga kangba suzuzi ma kunchum cheche di nyan yu tu pa mi tang pache nishu yu me chi yubra dinde chi yu tu ta ane ta saji di me se kangbu ma shamo lo pidu tamba ta yiga tsang lo kya gho ra cha sha di le yine tu pa me se tu zoga dine tu pa pa zo nyo zong chi gen dinde ta pen cha sha ne san nyo zon, kambu nyo zon, chingan dine, pa zon, tsu zon, kanglo bete, torbe se cha de shaka.
0: No, sunus.
2: Ante lechi du zamba nyan ngare, bingya gatali kanglo tuzu tsu nyo bi.
0: No, sunus.
2: Tsu nyo, ane dine nyo che, mayon kong nyan nye tiba ta sishun le.
0: Dagdari.
2: Kasi ka le, sachi todam tiba ke kandu shwe ta ta, ta kortan zhoyo be, san le dine yorba, samlo gyu che che. Tati kandre chani kagire tsu nyue ne chima nyewe yu na me na chimta lukta tungu yu na me na dike kanglo zache zego nye ne nye ton chibshi lo ne gyubi nye ton chibshi lo takta nga genyu shi yunba nye ton chibshi lo genyu shi genyu shi ya tati ke kanglo paso geji dhudu zamba ta nganzu dode shangna cha shana dine ya chikikare chargu yuebe yore chargu mebe yore nganzu gyuyu ba chargu ganji mindus sachi dodam nangangi uji kuru zai chachiri ta gesi rang tsu nyarbi ne ta manzo da pazo nyo zon chebe pa su su kanga ya uja nyarus shen tan minse ki tine ya chagui mindus dinja sikalo nangyo te otu cheche miza donbe pa che tsu che dva ka chi ke tine kange shiba su jo di ya kya ya che sire che te shang ta zhongzo zhongzo cha shane ta nganzu di kare ya de tanguta di zhuo anyu san dobu jie guru bata di yuan anyu san je zhongzul nye san shu dan de zho di sachi di ta zho zhu kar su gure dagu jia ya da zhu kar su gure di nye yun di da sun jiu jie ge di re re san lu zhu go su du zhe zhe tangu zhongzul da bo ya de ya nye san shu ya dan ganzu mamu pali di zhuo nin du su gu yin ge si su mu du bi ne nganzu de da yugo gu da nyamni che san dinde chi sugu yin si zhongzul shu, shan shu shugo dike kuna nambe chochin di nasu karasa ne kambu dewi ne kota yin e re la yal di chu di kor bal chu di yin e chu di ma chi cho be chu yi ngi ta dike kang na chons di shi sha ka mara yi ke an char gu ra di dwa kasa kal nye san shu chi tu zin pa char gu chi ba kange shi gu chi gi an char gu chi ba ngui mungu chaya ta di chi mangan shi tu wal ane tante te tere che wu ju da dwa kasa ka le nye san shu shu wun huwa ju se tanda tena kanga dro che che di gale che ne kagri se ane kuna nambe ke char kwe che ya di tan dwe son mungu tu kuri kuna nambe nga mi tana jo di char kwe che ya di ane sa che cha kwe ra di ke che ya da di ke kanga lo che shi di ke di nje ane nga su kuna nambe su ya di ngui mungu shi cha ku di zamba nga su tuu mungu kwa na ma dos dos che che wo ta tanrapato ma chikusu shi sambu ti ta nina ti kan la ta nga su di shang du che cho pe cho jun di ke tsang lo tab ti tsang muna nga re ta simna ne chikasu ure ta 밀리터 벤드부디 민수 아산사라지 데르지 산촌라 대외장에 단데 이건 것도네 단데부터로 런추즈 진루게
0: 아
2: 주인하러 자샤네다 지네 산에서 쇼한다 대박 좀 뭐 가게 때든지 강로게 야교다로는 뭔가 덥지지 나도 그래 자샤네 달라케츠난다 그래 내단디 데미세 차장 야고 자수
1: 생각낸게 단다 더든 의도로 샴든 강 유스에 사자티니 더드샹 뉴바라 정도로 내비 땡에 더든 의도로 소제 사자티랑 도 인신 샴든 강 티니 사자티를 조규 규체야 페이지로 규토기 산에 소제 락제라 지구로 춘지 인바리
3: 제시 핀조 라기 물로 샴든 강 준치 주루 림바다 차 규네 조준 치세 사자타 추 로소 공의 기차겐타 공림 쳔바르 니슈 럽탄 림바피디 준바시 인신 탄다 라사 총기 톡데샹 므바 총조로 편촌 톡데 므로르 샴던 칸시바 므수 교우 군키 통치수 규르율라 롱오토메 링키 콩키 강에 망보 케세 제베 제부티 다제 미톤 르신 토유브시 제시 핀조라기 모투 사고바라 콩키 편촌 톡데 므로르 샴던 칸 준비 중화 미리기 수균 진내로 송경타 미리 핀준 조옹타 냠제 비리 제기 루규 춘덕게 통메 섬든타 파르기 규림 티신 마웅베 차르고의 소기티 무티 사고 발송바라
4: 레리 그나 니도 집신은 개인 시브로 예 개인 시브다가 그나 조보제 모습제야 람사 그나 그냥 차례 진 거서도 봐 뒤에 그나 그치 나 근데 소리 잘라 다 단다 그나 콘스톤송 밤에 기타 잘라 마음부지 그나라 샤우르바 뒤 텐제 점저 간지 저야 그 근데 소리 담베게 그나키나 그 상노즈 여러 번 공부시티 근데나
2: 나라문에 차샤베네다 즉 신변에 튕겨 보고지 순데 유엔데스나 근제 돌직 강에 망고시 차 용기들이 이내 나라에 선주르티다 지네 등한 저 베베무이티나 콜로큐간 즉 소스 다우르치 접제마 게라제 수행미다 니네 아니 이게 사지티 딱딱 거라 니만게 소리 들발 안티 내주순데다 다 소신다 미메 나무네 차선에 교초보다는 배티 사지다 강글로 레스루시나 라비네 죽들이 막 즉선배 나고 가선을 깨면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지스나로 단제 안티 오늘 전디 돈샵을 쏘고 돈제 소스 죽고 쏘엘 쏘고 소스도 바치기 네타이나 근지 돌 차겐 야르토엔다 근지 돌 몽구스 도데레 이네타티 쉽지 나라센주단 님구스 민도 아산제 아니 루제 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 칸데 쉐 멍시데다 밤에 가서 그래 쉬샤서 그래 밤에 제제베 쇼딘루에다 니네는 저 다 배우게데 물로게데 다 쉰지 바세는 딘데치 단데 나데 바체 몽구체비 딘데 토나체겐디 미세스케 메바 니네 다 벤체장 무이글로 교원에 차샤비네 게용게 니만에 다 파존 도침부 유바 어 딘데 글로 게디 유츠다다 딘데 좀비네 당한조 세트리게 고치베 체체 직 미세스 마라네 다치마 마오발라네 지네 로큐간네 유브다 니네다 루춘조돌 오냐마 린딘데 지유브다 벨 온딘데 존샤세 지기 직가 토한 유브다 롭춘체스 유브 딘데 뮤제 센다 제비 당은 주 단데 베베 무유기 그래 루큐디고네 셰비네 난데 동화 미리 늪죽나 좀 난게 아니 딜루큐기 나그지레스
4: tanda kena ke sambe kana lo ya chi san san jo ke chala de ke kena chana de de pame chi de san jo de pu be ya sambe kena ke chi ngun lo ning bata de ya to ru sa pe ni ju be pe sa sa pa
2: na ra won ne cha cha ne de ba lo chun ju kun de ne chi ne mu ge che ge tin de to na che ba ma se be mu shu kun ne chala ta de ba ning be ji ta ta ta de ba ji ge so nong la chi se ne de man jo de ba ji ge 미르기 캐진데 메잘라 참물로 가버지제
0: 아 그래서
2: 춘주군데네 딘데다 국백이나 고자 예배시고 드발레 메드드바 캠파치 주치 안젤라도 주 뉴메셔 단부도 잘 판나가 주중요매
4: 아
2: 대화에 대한 거다 이게 미 대물로 샴데칸데 조에 조진자네 당은 저 제나 창물로 고르겠네요 제나 창물로 고르겠제 진행은 저 베베 대박이 뭐기 당구 멋이라고 싫어요 말발 안 했던데

0: 당디 마좀 든대가네 강에 시부터기 니네 다 디 루규가네 마셰 다 근주 돌 단디네 판에 지금 야르토에 다 든디네 마카 소레 누이디 드롭까디 유메 그네 그네 그디 유메 디게 강로다 직마 차창 주소에인스
1: 로스
0: 미에 주소 루캬요 마르발 땅아레 미르데 달로 땅에 주이보르나 로르다가 소레 안주 이기나레 베베무이 지구 멤바 게난게무이 나메무이 데데 망구이라 안주단 이기나 유엡데 이마쇼고르스 마르베바 디겔 차샤네 단데 짐부르데 짐부가트 리에디 아르바
1: 로스
0: 로 디게 창마르지 유
1: 로스
0: 도체제 달롱아다 주이보르나르다 단 덤블링기 무이디 마레유기나 토에요 그렇지 소에게 체시다 단데오네 차샨 기고 갈라트 지금 이기나 나스타이요 슈그미다 다 자그다 산 지그직 지여로
1: 봐봐
0: 어디 거디게 이기나 토에요 수기니스
1: 알레스게 로게나라
0: 알레
1: 알레스게
0: 라딘데르지요 지기 녀로고나 차샨에로고 담물로미 딘데셴유 다케르딘데 칼레딘데 겨 결가레 시두 가레직 시그마레 우군로 쿠마레 세센데다 기부마제 세든데 직셰도 망고스토 이네마레 셈베날 따가소레 겐시 제케스테네 메소제데 라게 데그 그거티마 또 요르발 아니 딘데 시두 담바다 기부제테네란다 갈레케므란다 다 시중땡기르방 안스담 다 마시군데 다 조치셔던데 시주시컬럽 시샤 발랭게 딜리투 디 당어지 수액이 미다 니네 가서래다 직계 유신에다 세녀데네 즉 님부스 제부스께 메베스네 님부스 메베스다 근데 좀은 당아래 지네 미망 샨데 슈에다 니네 마오발데네 달로촌졸 롭촌치세 다 랍트사가 조금 말까
1: 다르다
0: 어 달랍지 차샤네 유기날 폐배 쉬고 아니 달롭종 유기난 배 쉬고 달랍지 첨부지 되지
1: 다르다
0: 템배 되지 문제지 그래서
1: 나선다
0: 어 되지 간에 다 봐줘 즉 답시 유자다 이제 너무 발로디 다 유기 즉 다 샴드윈 칸스 뜻은 맞죠 주시되 달랍지 첨부지 조백 때문에 문제를 지기해서 아니 조치시 마오발 리세션게 대박 더 우진한다 망조한다 강게 자주로람 내만한 줄라 단데 무튼에 자주로람 나라나 주비니스
1: 다다리 그래서 단데 그나게 콘소스 다지 잘라니 버츠 뉴미도 파지 돈뇽미 숨으로가기다
0: 그래서
1: 근데 그나게 지금이네 아니 망부지게 그날에 제가 님과 망부든데 이거 하고 있는데 드디어야지 그날 돈다 데이터서 근데 계속 신경이
0: 되나 다든데 돌기란다데 문에 차산다 직시도 망부든데 이줄이 나든데 군유요
1: 그래서
0: 안다 증네 차산에 문님부터는 바르세야 선을 소바다 지금이 되네 좀 맨나서 미투서 같이 도보사겐데 문구도 나문에 차산에 다 가지게 랑미디나네 둥기 임베 토에 유베 싱엔센데 어 카치게 냔데 무인디네데 유뉴기 유베 뉴에 뉴에 임베세 기지트게 몽돌
1: 나세
0: 이네네 다츠 오치지디 어 디네나 단르부토 투뉴메라 둥메스
1: 나스
0: 어 다치란도 나 쫀디 유브데 유나 마키란도 나 콘토브시라 테토스 마레스
1: 다타세
0: 어 Quantabutet tos mare, an kiranzo gan rabun rabu jenen, ma tsu nyugu yin isi chaja. Yine da nye, za duen di tsu kare zene, tsu nyubi ne, bangda yubu da, kun zembu gane, le yu mengi di, da jeshin ju jie di, ge chimbara resengi, kare zene kachi ge chido gan, dva kuma kya wili soku dine, ya kachi le, shashan pame dva chik sasa tundu che, nal shasha batine yinbi ne ya, ti bugu tinde krasal ma tuen yon chilol tiba tonda manda chige tisha nizu mungu tuwa o tinde rachige taka sora za tuen tin zinje yige tutuk mungu chevi yisi tatane yige nal chasha ne tiba ngu yige rita ta chijil hatsu yotombe o tinde jita tutuk chasha yu tā chī mā tō chī shī tī ngā chū tā kī gō chī ngō nē chā shā nē ndā, mī rī chī ngō nē chā shā nē ndā, tō chī shī tī

0: ご番だちごろ。番だ。番だってちょっとウェブ番だちごろめし。みたばんだてかそれ。でもあゆさんがれだとこれだ。てじさんだ。ああ、ウェブがね、まあ、ちょ。ちけ番だちやだ。あね、ウェブもね、てんぱぞ。みりてんるいるそば。うん。びんじゃるそば。かんごろてぱぞ。ちけちけ、じとんぱぞてやだ。
1: 지기 접업 선교로 티 매자 디체 디슈 대등 공자 나로
2: 미리 튠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 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게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 용라 레튠 주발 팀라 데마탕 튠다 체디 팀라 튠바 내든 타주 지도 팀취바 겐더 시도 팀을 띠바 제기 코류 상부시 중글

0: 참조로 쇼고 예배 캐랑키 퉁어그 초에 틀리야 펜바중세 토베 조치 샴라 테니 리젠기 짐주 토네 세주 시베 나세 리젠디 모소 고츠고이 로 괜찮나라 쇼보텔레 감사
1: 쇼보텔레 링게 고맙사
0: 레세 글라게 응어준 신데 제나 페나 바토제나 쇼고이
1: 레세 레세
0: 레세 글라게 다리기리 제나 직 짐주 티기 시작 카르트 티슈나
1: 레세 다 드릭 디나리아 당부디 잉에 사고 공매 나로리아 지 비미자로 땅야기 디나로리아 낭시 침분이 나로네 낭시 직도 순두 랩디네 예스
0: 레세
1: 디커스 슈군 예스 디나로 당부디 잉에 조 직 주고 직다 배제 매버다네 직 직 주고 롤레네 자로 땅야기 투주 팀이기야 지 주고 직 주주 말이야 델리아 직 순자 존재 레즈 템버티데 제제 주고 야 냠수 침어도 봐 안에 디 솔라기 여제든데 뉴야 매우 제제 직 대작이 직진다 마대부 딘데기 니주딘데리아 아주 작으로 다야가리아 세세 슈트든 바 당부디 인덕 직 뭐부 예배가리아 다 주고 디 당부 템들로도 용조 비게야 템들 도고 이렇게 안다 가가 주도 용조 주고 비게 다르바
0: 그러라기라
1: 도다치 도다가 유명 탑 탑단라 기디게 남 디메기 직 주고 예배 직 소제 레고 템베 첼베 바스키야 디메기 무테베 바스남야 디메기 있는 거 조직 자제 엔텐줄 속에 디게 참마 차제가서 직 주고기 비게 직 토제베다 디미기 토제스들 리드 주고 데리야 직 구미기 그래서 직 이어버튼데 직 열에스 20 디나는 거죠 지단 채는 거죠 능구 있는 가르스는 십시 세그로 와
0: 좋아기나
1: 어딘데 채 인구들이나 안기 급수로 서고 재단 땅 거죠 직 자그로던 뒤 망치에 직 따선배 나로리아 자그로사디 직내 타 타른 부인 뭐 니네 있는 거죠 디나로리아 가르스는 자그로던 뒤 직 주권 배주민도 직 개니 소지레샤 디데스케 아이르바 근데스 네모스케 아이오네 겐제우스케 아이스 인서 제제 나오메다 투고 존제 템도 메주바네 투고 메니바 아나 카직 수주 투고 직 베주 따야 뉴뉴손자 투고 디야 베주신다 치주 안다 딘데 다 바스디 라킬 라킬 소냐제 한직 디 토바 토스부도 게스 인서 딘데 저게 미유베 멍시 토리앙저 직 팀로 토덤네 시 다 진작 토듬네 셈네 추고디네 템도 거디 바스 키제 가르스네 십시 차단 체제 계란 로규크 톱다 바스 제요리 십시 직체는 배쇼리 자요리 제장 조 직 비밀적으로 다 뒤줄리디 인지 민직 가르스네 추고디 무브란 구기요리스 일단 붙자 당 아주 가르스네 교기 날로레 같이 직 딤딤년다 붙은 데기 슝레 칸기 딘데 바르무에 딘데 명시간에 가르치는 건 조직 슝랑키 직 팀류년덕배 직 팀루기 직 딘데기 틴다
0: 저와
1: 팀루기 딘데기 넘구기 지르키 저와 진제 지다 지약 나로네 주자 제위는 아니 신의 디는 내주도 뭐 이만 더 되메토 디 디메베 파츠 지 교이나 딘데지 차 연구도 사 퇴사산데 레위나 대주 있는 거죠 디나라 지 딱딱만 대비는 차도 주고도 차다 주고 자로 된뒤 인지직 응외부터 구구도스 구구요부터 사고 보면 시에서 부자로 와 땀 니부터 땅 안주 들이 사셔서 응외부 먹어 땅 안주 자로 야 다 투부까지 열어봐 응외부 먹어 다 주고 매 부채제로 와 주고 구구민도 주고 매 매라 주고 구구민도 하나 세하수들 대체는 컨테스 자로 다 줄로니어 톡으로 해 땅 안주 자 자로 자로야 줄로니어 대 당구도 가르치는 수수 장애 수수 주고 대 토 톡은 나세 사군디 저직 자그로 지다 야도세 추고디 릴지 슝기 지 체륜베 쳔바 자직 자로 둘룽에서 딘데질이야 개고고 요체 디당부체 니무디니 키란 추고디 베나 참데 아무제 안다간 졸소바나 총음 문제고 무제 안다간 졸소딘데 무르 다충 딘데이나 먼저 직 자로 당구도 다 사지 피게 되면 와 사지 다른 무시를 대요는 종원의 별을 대요는 참도는 거리를 대유사든지 제제다 모두디 비게 옆에 토하고 대면서로 와 어느 오토야 그러면도 랑갈 조선 단위가 쉬부도 아니 아주 다가랄 자로 당야 탑시 열었을 때 뒤나 자로 당구도 수수 토고 사고도 다이브지 니버디는 사고 신다데 단초고 초고 열었어 사고 신다데 단초도 가렸으나 니와도 주고 상고 뭐든야 이불라 딜리아 도교라 기드야 이바 딜리아 토고라 기드야 이바 디메기네 키란티 추고디 비주 집에 규림 나로리아 녀제 파티네 디장마 소고 이바 이게 장마 소고 뒤충 키랑기네 지무데 다부디 지금 유미 톱달라기 비게 땡고 이바 디메기르 바 아나 라 유미 톱달라기 그 발로트 비게 코드 나고 이바 아나 토다라 알레 레토네 야슈체르바 토다라 알레 모티베 소르체 답게 사지데 사지신 달레자 토다 모르디시 미신다 단제 토 모르다 고란디 비게 다 조모토브데 기네츠 유체 케랑기니 징이징이 숨가레 야 비게 가르스나 낙주기 비게 자그로 단야기 비기날 리시 얘기 좀 다 그레스 디는 저 디날이야 아 사자 토고 사자 응외되다 하나 도구 사진에서 사진 사본 셰리아 자로 다야기 긴제기 시주 여부체로 봐 긴제기 아주 즉 뎁디 여부체 뒤치 주체 다 즉 하나 즉 남 모두 메르 와 모두 라스 하나 모두 존재 템도 모두 주체 토야미도 아 하나 즉 가직 바르면 구십 태제 바르가 그 예대 용구도 용구로 받아 고란 체리로 봐 하나 즉 바르민도라 토야 민도 로바
0: 로바
1: 주거고 고야 민도 다가 주디 직 십시마 제발레 로 직 숨 예샤 로바 로 숨 예샤 신소든 됐다 딘제 근데지 요비나 직 십시마 제바 십시기 팀드 팀그 땡게 제베 뒤주디 팀 숨 예비나 아 자그러나 고자 태주거래 자그러나 고자 태주거디 자도고 도덤기 딤주이냐도 그 자도고 도덤 나로그 뒤주거디 배제디 제마초가 다 자그러 나리아 추샤 세제 공자 태주어 디카지 가 삼루 카 카레가노 코나 태주어서는 다 짐주년도의 녀머지 로와 자동 버페리샤 스갸갈 로와 자동 버페 정신기 자그르 나리아 담브스기 단 계계 최고 매업자신 술 수수 답디오 시차베스 삼당 동안 되게 덜 비이나 로리아 정신 공자 태부디 자동 버페 소딩 사자르바 다 공자 제버스 거르바 다 비나 비 갈스 거르스는 다 머르디 그랑기 가르스는 뒤주 규정부터 이제 십시 채문도 십제 간의 자문도 제단 뒤인도 주거디 자그르 날 공자 티도 그랑 무투 비기나 단침비나 슐름 돌려 주시 나비나 주거디 직내 롱미 바르 유스드네 바르게 그랑 머르디 발렌 체제 이거야 년대 개인 거래 배퇴인 거래 롱래 디날이야 퇴인제 편에 가르스는 비게다 짐주년도 그 지르기 권도 그 따뜻한 그 첨제 첨부지 날 사자 슝럼 딘데기다 즉 사자 남도 떼오스 딘데기다 지 년도 바르간 거 다스 지 아마 딩아랑 주다 지 디날이야 년도기 딘데 다스 첨부든데 다 빙무 사직으로 와 딘데 날로리아 퇴용자 모르디 딘데 내 퇴용 글럽제 깨개빈 그래 디디디디디 깨개 그래 깨개제 모르디 안다야 퇴용 그래 퇴용제 디 간에 퉁거라서 단 뒤주 퇴봐 랑가 퇴봐 모르디 퇴용세 갑자 퇴봐 칼로베 땀 모르디 땅이디 돈다디게 바 퇴봐 딘게 퇴용 그래 다 디 퇴용도 남생 가르서는 디군돔 치스드네 지금 락도가 내 깨깨깨서 남규 땅은 저 남규가 깨벽이 디 여러와 남규 가봤으나 한다 다 제가 다니는 쇼테스 여러와 딘제가네 깨깨깨제 사군다가 딘주인다 걸래야 다제제 모르 딘제시 갑자드네 쇼 딘제지 리용구도 아니 디나로리아 격제 출시 딘제시 땅인구도 아니 디 다가란 각돔 체제 어디 야 강야치스 평인구래 다제인구래 다티치 단체는 지기 가짜 지금 알아줘 있는 지기 징아 계승이 소리 되는 거래 징이 깨는 다티 가짜 지나라 다디야 저러와 다디야 저러다 남시 마음 미개야 권돔 체제 가가 교수디 가짜 죽지나 가미지나야 야다 저러다 마 미개 권돔과 다 대고 와래 되네 di dimdui nyandabu di ina gamangay nal pigi yanyo lo yosu tiga yanyo lo nabli yana

0: sembaya mordi di karsan toso guruwa da. Pemi tab pen toya mev chasu, morda toya mendo pejo gurinda mev chasu, ane penjo gu kyungu di nrech chasu, ane di naliya da, kedi dos sardu du nyendat gyevi na, jimjo nyendao da dine nyendat gyevi na, ane jimjo nyendao ga di naliya, nechu di yue basa di chidu, kedi kiran di liya, tenzo gi, chonglai ga tenzo di nrech na yu na, ba tuju di yue mevi na, Nechu di tuansenguyo sarjide daga yungurwa. Nechu tundu nali yonje gharisina daga yonje dil barge yada, dil nechu di toge yada, nechu di kandresla yume tuju ne che namshi ne che ti yungurwa da. Dindriga tongge ne che ti yungurwa. Chetan di yindu dil ya sunja kandresi yume, mi megyun chung yume, megyun chung yume kandresi ching yume. Dindri kanka ti je di nali gindri, gindri ti yungurwa. Dinal kaji yinang aranzu nungguyu karsana gyagatana jishe shukusa sikimduwe mordu rangi koro rangi shingi jik dagda madib cheche byuze da anji dagda madib wana korka luul korka yochega nyubisho che dindrisi dagda madib su dindri yinbi na ane kalluwa gyeme besu ziya da ta tizu kanga chugoya shibdegi shibshi che chukuruwa kirike se che da o tizu che tosu che nyubi yore kedi di meb dakcha cheche, ane shine chugo di meb che chugo chulu nye gachudu ane dimru nye dobu ta dindrili ya nyendi kewe mungudu di keche ta mordi nye ya mendo mordi dosu nga kubdi di chulu sa jengan zo ya nyendi ke chungu nga zo dosu tsae wini tsae ya mendo mordi nye ya mendo slep che ane mungudu di ti yungur wada mungudu di ti yungdu ane shine mungudu di keche totum tsemba dindrili ya chagro dan pime charo da julu nye chok res di na mu me we julu nye bat char ba da sumba de kharsen na ma zo ji tan de de chulu sha sumba de da gu zo sha bro ba da gu zo sha ja chu go de gu zo sha su ba du li ya da me le chi be de do stu ya tu ana chulu sha da ri nye ba sa yem ge be de do stu ya tu se wo chu ji nye me do stu ya tu ine ya nye de ge gu gi rwa todam tsimba ta nyenda nese di timzi tsebe ngudu kodun na gugudu dos cheche dulu nye togudu ta sumba ta ngancu gujo sho su chugo di gujo sho na ta chugo di pola tsimba di pola tsimba na lo li ngancu di nyibardu nimgyu labi na lakto khabaj pola tsine le nyenda kiego ya rwa ta cheta mora sudu ta ali nyungshu le chi chi nyungshu le di chedi yawar, chedan di yindu nyenda shkye che karsana jidi nyushib tsemba yawarwa dindze liya, chik ngaranzo shingjin sadi dili ya, gyagatanya shingjin sadi ya, dan nyushib sikri nyushib tsemba ya nyenda kye che, di takche che che chugo di nyigido nyigmundo kiranga nyenda kye ni pire togye wada zi lingri, terine dindze nyenda kye sun nyeju yindze tuansha yawarwa Tengchi kunchu da tuju nalwa di da dakche che cegi rwa. Da cegi nyi ma su rwa. Nyi ya mendo. Nyi ki mendo na na ani tuju nye chenchi chudu yu da. Nyi ya mendo. Ani che nyi ya mena ani yunzo je la kunchu kuna na bada na ngu chuk ti yungu re. Ngu chuk ti yungu re. Da dinali ya karasana. Dinali ya kira kuna na bada ngu chuk ti yudi karasana kia di. Nye tan shu yun tenzo yu kde ya. Chonglai ka tenzo yu. na yun na, zhulu nye yun na, deli ya mo zhidi kimbo zhe yung guruwa. Gedi, chonglai ka tenzui mewi na, kimbo zhe yung ma re. Chetan di yin du, di na lo li ya, tuju nye chen chi na la. Chetan chan na ngang zu mi, chulu shio bu ta, nze chi du, karsani mi la su mendo, mi tanda mewi che shas, ta che ki yo ma ruwa. Di nga ran zui jik, gego gu timlu na lo li ya, mi chulu shio bu ta, nze le la zi. Ta chetan chan na mang che ke, chu dagara na sa su ta, Tim Surba, the singer Rains, the Tachi Yortile, Tipine, Todigo, Shiva, Kelling Yomare,
1: Lessel,
0: who would the Manibito, Carson, did to the Lonichin Sudana, and Sine, Mitty, 매베 딘데스 마 진다제 연구르와 다제 연구르 제가 디 로니 나로를 투주디 미디 라브르름데 미디 시브르스 제레고 요마레 제가 로니 체스는 안신에 미 직 돌아침에 디서치다 침록 투주디 이제 지간이야 제시 수 수여르와 이거 침록 도담나 또 수여르 제가 디인데 아니 계란 주고디 고난에 직 제약 tutuji yore di nali ya ma nyebi taan cha chebi ni ta niya khuru mi du labin an yunzu baas ti yunguru wa baas ti yundu ani kiraan shi nebige jaro tanga chinje ngocho di kiche jaro tanga chogu gore jaro tanga chudu tani nye shebi yin ya nye mocho di la su guma gyepsu labche kiraan ki mocho di ma la kungi nye che par tengyo lo ma wu gengyo so dinze ina di zo guma kuyu chenpa so chenna di yungu ma re 이게 강가 니바르동조 인지미직 수수인의 장원 소고고 열자다 먼저 디바 표에 있는 즉 십시 투주 여샤가 즉 니디 자로 땅도에 십시 여샤 계측 말로 와서 있는데 가방이 보도와 십시 투주 장보다 이제 계측 말 라키 조교 라키라 쇼리 즉 레슬라스네 개는 그 말에 더거 마디니 그 도스네 개는 말에 뭐다 안다 즉 토야미 도스네 개는 말에 간다 키나 녀자트 땅 수고 디 수수 가르스네 야 수수 자주 그네 팀다 개대 여러봐 뭐다 땅 수 아니 신다 디게 땅다 만데 디게 비게야 도덤 쳔바야 즉 주의 계제 도스라스 레브샨다리 카지 즉 수수 즉 무도 체제 비게 야데시 라베데시 김트 카지 야 이거 티스니 이거 틴디 그래 레스 라스 응레 주고 내줄라는 거래 긴기긴스 지난에 발에 도담 쳔발에 저 메시 미시달에 저 메시지 카지 뒤 대변날이야 사과 개주로 와 다 타는 건 사과 개구고 요 말에 저단 뒤인데 도스 체제 무조 뒤에 있는 건 조직 즉 Kutshoba, rwa, mesu rwa ki ngutu timiigi timtui nindog dwa ki ngutu singi sotinze chungze a nga zu jaro di nguwa mewe jaro danya nal duks chimbre ta ina ka ji nga zu jik chobo nguwa nal ya chugo de yore chugo di yagu shubi yu tanda pecho danya yu rwa mara jik puze ki nal ya yuwa ta lungba kukyo ri yuwa ni jik totam chini mindu di puze bala danya sur chitegi nisi nye dinte tuwa ka jik sewa na nye dinte tu an kenla nje dhenna tigri bai bagwa ni yagu shubi de yu mochani piyo taku zhu ngare la gita anta dike tsu nyati ngare de jagro tochi subi ni di puze bala lche shiki yuwa kukyo l danya sin yisun nile kutuwa kedi dos chevi ina tani nye duyun chevi yin jik ne kiran nguwe mewe jagro danya tuba da ka jika tabshi kanda cheche mochita bagwa di pigi tse Ani jik ngwa shimba tse che zong rinpe nal jik jik gyu che ngun mesuru gata nje ngwa zhe len che ngwa zhe di yin pe cikri tambar si chimbi yin ke ngwa zhe di ti ta ti ba cha sha raba ngwa zhu zhe ba cha che ti ba cha sha Ani ka jik jik ngwa shimba tse che ngwa zhe di ti ba cha sha ngwa zhe di ti bi yin ngwa zhe di timgu nubi yore ngwa zhe di ti nye tsu ti bi zi mesuru gwa ti bi zi Da mesuru gwa ngwa zhe di ti du ngwa zhe di te zi ge bi yore te zi di kare si na ne di ngoyo ne zu di yin bangda di duk siri ne zu tuwa na nga zu kya linga yin siri kun zu tezi di dangsi kya du zangpa tili ya kya di ne zu yin nga zu kya ngi yin siri che zang jugo ya mozi di ri ku kyo jine mozi jagro zulu nye tsa su mozi meli shio sha su mozi zhe zhe zulu nye tsa su wana sayum kya zhe zhe mozi zhe sha ana kuma shio sha su mozi zhe sha 직녀 차수 주고 뭐지 리쿠교진에 와 당제 미드데 루용제 십시 매버데 체제 리네마 카쇼제 모데나로 미카세데 매균 좀다 내줄 합이나 아 뭐지 안다다데 가요 말이지 안다다 빈에 바과 소르데 안다고 사브리 이 컨테스트 딱제 지그라서 모데 디그 링우 안다데 그래 링우 안다선 당은 능구 만한조 뭐 제가 다니는 10배 때 마사저래
1: 레슬레스
0: 아 뒤대배 로 문구 콘리아 같이 그러선 저자 하우스 제그로 와 저자 하우스 제그로 다른 하우스 제그로 다 제가 다니는 먼저 등을 뭐 제 링을 그 안다래 뭐 제 수익 안다래 안다 제부니 안다 지카르선 수 뭐 제 수익 레다 안다세 딩은 좀 남주 제가 다니는 신하우스들이 니부디는 뭐 제 록슈가 안다선 파동지 하래 소부디 링우가 안다선 처자 하래 데네 카르스는 다네 하우스한테 시그레다 제단 디는 응급주도 하래 디 응급주도 날 뭐지 소저 간에 템바 계급 간에 템바로 와 사고 간에 템바 카르스는 예린의 템바에 나는 지게기 도바네 템바에 와 소저 간에 템바 디 소제 나로기 모자 창가 칸칸 가레콘 템브레 안에 로카네 템브레 상아주 미게르기 유미 탑단라기 다 차차게 디날이야 칠레가네 디날 투주다 여레 모르디 로제다 여레 모르디 소자카네 템이 기거카네 템이 딘데기 디날이야 사공은 당 안아주 세진을 명한 사공 전부들의 시액으로 봤다. 어딘데 사공 간에 퇴임이네 제 디날에 왔다 열. 저단 뒤 인도 대대제 아니 안다고 말 대대제 뒤 말해서는 짐주인 인도기 로렉 차베나리아 뒤 제십 제 인도 십제 제십 난때 인도 구조래 안에 가르쳐도 안 토가가 제 자로 담배 투수 열에 디미가 다구 수임이 열에. 나 뭐든 대 열에 자로 담 차브리 비난 몇 멜치 세수스 모저 대열에 아니 주고 네 주치 불하 대열에 아니 제주도 체인 그래 아 제주도 체인도 모저 진이데 대야 긴지 전부 열에
1: 멜치 주발
0: 그러봐 저당은 주고 진네 에지 파주 모심 체제 다로 곧 맞잖아 나다대 윤섬 로봇 최고의 구치스 이름 된제 체제 동교부 된제 나 템들로 도움도 머리 자그로 만다는 나 템들로 도움도 체제 수소강의 투배 수철 때 등은 비게야 지기 팀리야 지순 중에 된데 팀계 자주 지주고 여러 봐. 전에 된데 체민 단야 단데 된데 체 요리스 시기메 다 이내 건조 롭진 디는 좀 주고 된자 된데 레제 마토야 공원과 단인가 탁시 롭진 된데 인자 디날이야 예 주고 자로 된디 디날 줄루 줄루 니 니라 나로리아 뭐 예베 줄루 니라스다 뭐 메베 줄루 니라 나로리아 독스 체제 세세 슈그니 차장은조 링인 지기 미스루가 변종 미스루가 기지급 기 즉 니날다 야가나 종두세스도 니날에 지글로 니 날로 땡만 니 숨지도 뉴욕 전체가 변종 날로 즉 다지 차도간 루센 티제 미스루가 루센 티뉴예 니날로 또 수야 수사 다 이내레 로르지날 즉 달레네 로마 진짜 템버 사위 용부터 이제 유명이나 아니 지 가제 초보 도시 진제 가세 지 당 50의 도시 진제 편에 기본도 조금 맞췄네 멘지 배수 제제 완한 좀 어디 라주 견라 어디 라주 어디 치주 다 디디어로 하신 예수 내려고도 와 아니 지금 저 나저 계시네 그런 돈다 주고 이기래들에 통해들 니가 티피게 되래 아니 비기 지 도보자 없으니 여러분 비기 지 딱다 내가네 지 내가 내 투모도 사드는 내 줄 하도 그래.
1: 대나.
0: 먼저 도담직 제비나 내 줄 말하는 다를 하비나 제주직 제비나 아니 긴지 제주 날 10대 제주 날이야. 아니 팀을 내가 진이디 학과도 된데 가는 도담 제열에 저단 뒤인 뒤 녀디 날아 들이 럼젠 당고 날이야. 직사고 공매 날이야. 지금 뭐 예외의 수차배 명시간에 들이기나 뭐 매버티 또 세제 세세디 럽 슈그인스 할행제기 날이야. 장면이 나 토나치 나로나스
1: 레세
2: 마르레 하베 보네 자냠타 튠지 로지 시드엔치에 타 뎀베 지도 리루기 미리기 저 와산덴타 페게 당데 튠지 당 조르주 시베 시튠 지도게 타 뎀베 지도 리루기 변종 사바 주준 제베 도쇼 쳔보 차바 제고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계급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주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중글

0: 가짜가 진짜 가짜예요. 진짜 가르친 거예요. 쓰게 어라 추 가르친 게가 다니는 대원라에는 쓰기도 와.
1: 저와
0: 추셔 쓰고 어라 가서 왔다. 와 저단에 돈뚝 두고 여름에 디 처진지 세우 따 두고 여름에 디 술에 와 디 상공 가르래 제주 치투고 여름에 지르기 짐주 텔이야 지르기 된자 구구 여래 지르기 된자 구구 있는 지르기 도덤 구구 여래 짐주 년도부터 긴제 도덤 전부 지고 멤버 체제 안조 원연령가 공인의 원연령가 로바 종족 종족 공인의 종족 종원을 배고 있는 종족 중 종원을 배고 있는 영사 안에 칠로는 칠로 미르샤 딜리아 상문 딜리아 전주 강야래 딜리아 안조 남주 침질레고 여래 딜리 논조기 장조 종국 구역이 딜리아 된자가 까마치게고 여래 디 딜리아 이거제 까마치 자야 제시 있어야 여래 탁주 도담치야 제시 싫어요
1: 휴자
0: 대충 저 디릭디가 가지고 짐주 토담 나로려 가르쳐 버렸어. 낙조 낙추 되어서 주셔요. 낙조 낙추도 기가 낙조스도 세시도 도시 그래. 뭐뭐 들어 봐. 세시 그래. 디인데 안 토담 그 세시 이제 지인데 응 알아서 탄다. 진인도 나랑 가지고 링롱랭이 토담 치기 위해서 등어 탈 탄도 오고 열어 봐. 레고 소토고 여 말해 봐. 소금 제 메스 레버다 소금 탄도 타고 오고 열어. 디인데 아니 지 다가 고키제 도덤 제윤도 주고 주고 주고 차제야 야 갈래갈래 쇼요니 이제 제민 간조디 코리오도 장무 차 동도 직내 코리오도 장무 수야래 먼저 직 된자가 코리오리아 견낸지 고고라 니네 양주 직 주기가 난거 디게 침다 튐베 주기 손자 디게리아 순교 제베 뇌부치 튼
1: 연구
0: 열어봐 차단 디토네 먼저 도스 차제 세세 슈구 구구 열어라 니아들이 저 비매적으로 단한테 직내 라니야 니가 하려래 마다는 니가 하려래 라 비매적으로 단가 주디 가르스는 세세 슈구하지 라가 주주고데 나 마다한 바 비게 깨구기스 대야 먼저 가와김데 지그리 가와디 직직래고 귀 어느 점주 년도고 코리 도덤솔이야 야면 캐나 직진이 락도 가와 날 캐나리아 코리 도덤솔 예라 제 유소리 직진이 가르스는 직진이 숨나리아 대제 디 자그르 가르스는 즉 둘루니 세디 자그르 게스디 카바한다 데로 렙제 델리아 카바 게브제 혼좀 모드 다유제 모드 어두그레 제두그레
1: 라올라
0: 델리아 림부 말에
1: 라올라
0: 림부 정 말에 다야 디 칼로브 디데는 응우 가제 제그레 시부 응우 가제레 고음숨 게르 메사드들레네 아 콘조 디 미드 국버에서 갖고 모두 선 고음숨 게르스 라도 가바 된제 나땅 승우디 로 죽으로 봐
1: 저 바로 봐
0: 된들로 죽으로 봐 아니 카지 머리 자그르 기회가 된 거래. 아 뭐지? 다 즉 수순 균군이야. 자 뭐지? 즉 지도는 레바 아니 뭐지? 다 미장 민나다 더 다큐 체육장 너무 강하로 제 단계 동안 하다 줘야지. 닝자 약자제 단위자. 응 너무 미비게 된 줄이. 돈다 여마 당 알아 좀 이제 뭘로 랑겨를 미 수수 변조의 수수 다 제시하 그러면 더 등을 털어. 내가 가진 좀 집중 차기도 와.
1: 시장
0: 먼저 콘수 시장 안줄래 야가 차쪽 말에 쓰기요 말에 죽어라 내가 주디 비가 도둑 치도 이렇게 비가 깨치시에 투고 말에
1: 휴사
0: 가르스네 야가다냐 다 보고 있나 봐 보고 있나 가르사 즉 쓰기도 와 아마 보고 있나 비기 칼라 키기 말에 비가 슈바 수수 도가 전부 제 비기 수부 야구 슈바 말에
1: 좋아
0: 제자 지 컷 이제 가재 가재 마담으로 와 수근 수근 내온 마담 시즈 시즈 마담 제도 숨관의 쇼트브레스 제기 여러 재단 디인데 먼저래 카직미 인제간 토인데 선배나 가고 싶도 재단 디인데 직 배매자로 니다면 라모르단 라키 돌아 두고다 슬레베면도 아니 라키 돌아 먼저야 탑시 가려 여래 스디 아니 이제 민지 말아주는 뒤 제가 다니는 토체 슬레브라다 먼저 제도니 먼저 어도니 디 콘주 다용 그래
1: 레스
0: 디진 버터 말에
1: 레스
0: 디인데 아니 아저 직 대니 팬부건 전에 이제 가와이 무도와
1: 옛날
0: 모터도 숨놈으로 샤이벤 아 모터디 오니 디 칼롭디 놈 키란 저 파티에 다시 sinye sor lagu dwa. Num ma jane, num gungu chegir ta siyen, tando chay nime do sinye sor. Di su su num lu urwa da. Rwa, num lu urwa. Mi yin chegir ta su di rang sabi kibu su lo tamre. An lo tando lo tsa na, an nga su tu ju nime chik

0: 我当我在新都根部的司机都这些，给把提广东给给人民团的，提来拉不着，迫不赶急到不怎么些，其实，南宫有几个区域，给人给罗马人让给其水军什么鸡蛋肉片给他们，养了农村什么肉片给你些吃，高红危机，年节目了，我那叫人看过岁数，出个穷穷去，还是心急着的，抗穷都先用当人用给。
1: 人们知道，咱们怎么认呢？村里那座当那的，就在呢，那些不是明白了。人家听我说的，没些呢，比如出个错，人们看见前头有名，也没些，是连的。后面呢，当初土地，居然给下不得那出个，广告中给一百只。这点儿给那经济面积拍的足够，就看有的，拍的数量用完的，根据进了长完的，也就全穷了，通过有些固定穷些事。 高峰为哪里？他的制作的民团村被螳螂把戏割掉，居然许多县委监局居民呢？居然给新区约他们，每次看不如去培育了马圈的浙江培育马圈子民众，杨贵就在开发区了村呢，错别杀到你，推到南北关渡，日本龙头永山那些人，培育八零开辈培育他们，人们看见给台湾领先社会民呢，明显的去马圈子。
0: 六角逻辑七零培育公园的、政改的、炸弹的、鸡蛋的、机车的，也给自行的、没多的，蹲给轮子买不的，根据给各位怎么接怎么提升起来。各地人民们控制的，他的什么地方都不落开些培育的。我们当翻高一，直接抢出不当着。其实中局的俺们老大伯人民直属十三队解决人，谢谢。
1: 平民给给你不，罗子吉金刚，你不通知，可以没退的。老年来的人，这是需要不的。老年给八十年给居民了嘛，对吧？奥斯卡查个他，柏林给几老年查个他，加拿给几老年查个所托呢？过了是不老年自产自给了？查个托呗，老年产品给把当平民讲，再看不如老年产品常见给产业托不？人们来的时候，这属于需要不的。
0: 熟悉给密码操控前面难度，没给给人们插队的突击，艰难给路线开进给车开突破的。唯一呢，三月从前都没给给路线插队的突呢，咱们这边检查这边路线开不动，就在给跟前面就突。艰难给人们来的车段，开进局长给，这熟悉要不得，这就是局给出领的，然后红山给腾新的，加最多呢，下月二十元的。
1: 明这季节康熙制度将子孙被拆了，没几万了，培育的戏剧团真呢，坑人的、哑的、天天抓不的，满你拉锅的、汤锅的，啥当那么说？这次拆都改炸全了，人们真错能修错不嘛些，他从吃个土呢，人们真空样，没修盆的看了胖不得了，怕了喂，人一讲一米七八九几月，其实，后面呢，南宫有几个我懂的，没熟悉的不的。 那样高峰为了大增起，天天漂亮啊！明年上中看不见呢，再刚几单，没多刚几单了，你就难为情些。六角七人让给说不汤不用为，甘肃土呢，地摊俺能啥老土呢？提个去，别都昨天进了，怎不定都改着去上班呢？你们没那么让人，叫人给上班漂亮，广东汤着玩，没多个事，没多的，吃不个事，吃不喝几日，娘们，叫人来许久了，铁杆儿。
0: 康氏党五五党委龙部里扎最新的看法是，没人了。就是开局没三话了，军革部特种军科室，居然给姑娘们谈。军部儿，我当解放西南了，古部儿抗击他们十六月，出兵抗党，军兵吃，如今就是军革松。那么是新都唱的苏龙军兵，没拿来阿拉东的那么多决心都看得。热腾个，狼没头把球。 米拉拉的枪把破呢，卢布都去找我的。他的药都写着签约，他都忍住丢丢药。听俺朋友都丢个，难过都丢个。突然旁边卢布硬就把了，票据熊那么说个，没好像忙不起药呗。冷不丢西点就往那，全部忙不通就药把查，急死了。南宫与卢布都刚查，全部忙不的。没听啊，当地的店呢，天牛没白事。没阿明尼吃素。 미시 대부 틴트 유탐 시치. 어민이 면나자르 개충의 시메그 만주 닝치 쪽해지 표기 사제 시엔레 넘시 야과유 내콜라 시나 균에 그냐 조그 냠추 시스르 난공 유기 개목교 잠체디 넘추 기콩네 샴도 따잠체미 목비 집내 넘추디 목비 파르도 조와다 넘추 쇼베토 추디 충충 제바통 교콩기 시구로 모통 잔네 목부 퓨베 진충 통지 체미 넘추 현식 와두 푸조와통 무상기 미글 이마치바 따줄 지급 뇌네 넘추 현식 유바데 넘추 충체 인싱 대타고르도 웬당 마푸식 유바통 모 항상네 어민이라 특점 휴대 따르주 어민이 료부적 점체네 넘추 칠대급 멸류부 용수네 유점 대장 강야 마통 난공 유기 날야 모동 시골 잔네 대배 웬당 마푸 추기 넘추디 듄도 샤르 규신 유바통 어민이 개배 토하기 디순 타바쥬네 난공 유달 료부교안에 와두 대바당자 외고로 눈에 산계기 톡지 외고랑지 지게셔 어민이 항상 배게자 퇴지 난공 유기 근배 양띵도 마도 산계기 톡지 외고 초미시지 퇴용 남주인 난도 외고로 유바 강인남시 쓰르 어민이 로타 마추바르 나리안 믹직 따교냐바당자 산계기 톡지 외고로 통용견식 인친 내미 치린당 총라 남주 주부 용톱지 고대중 난주 람파라 데라 용왕이 시시 고홍위기 겐다 중세 규류미 양이 강시기 태 규어 중유미 내급 슈츠미티 그 외국 내장주 능주식제 태양 내외 진보당 무비 칭의 수포지 출초의 원단식인 결안이기 난주 뒤세 남주 뒤단 직구 직견식 통충함 시시 권위계지 난주 뒤세 남주 뒤단 직구 직견지 맨자와니 난주 남주 내 중어도 지시 高峰危机, 남주목배추에도 불급, 내외 남주포고다, 남주대 나리양, 와악 진벌을 외포배, 외고로 퇴마지, 결항기 솔로마프 체류여탐, 마고원에게도 지슬, 난공유기 솔로마프 시바 강인남시치, 어맹이 나리, 천두르 말립 공고원에게도 시기여탐, 결항원의 시에도, 공바마춤, 공바마춤, 高峰危 나리, 사고르지기 공능의 솔로마뷰 실구 뚱바마세 더둔 솔로마뷰 진퉁면 세바인 고유딘저 콜교든 강인남 난공유당 가홍위기 동체 쇼포르티 남추 십슈메 켈신 어민이 랑기 동체 추에디 콜라 땅내 샘수 추두 천두주 립접유 솔로마뷰 진퉁면 독재나유 천두주 댑지 출두연의 진퉁 니세나 지지시 高峰为 Lushu Yongsu Sebe Tsuji, Chenduju Lepji, Namju Chungwenang Jogu, Yinang Dogjini, Tame Pupsu Sumato Limi Tupji Shi. Omini, Chenduju, Namju Jigup, Nyo Chogri, Kurang Yasu Yakujub, Chenduju Lepji, Nansu Pujo Chisir. Kauhongwei Lian Kangyam Matub, Yuzam Songji, Kobe Mutu Sing Sing Tucha. Lupur to Nangong Gyu Gibater Yamzen Chimbuki. Kwonsu Pula Tinji Gungachiwa Kangyam. 표도 규규태를 통칭부 틴저체디 닌 듀인기 공내 진투면 사교통 강인남 랑인을 쳐나 서리시리 명토 교진 표의 기골 강인한 미신배 표현이 사자식 인부짬대 팀이 강인한 신기미지 시야처냠 멸날이양 된디 지워디 솔로마부 시바 강인남 어민이 나리 표를 조회 통칭부 틴저를 쾌랑기 찰구 강인한 체매담 난공 유기 차규 강식 소교바 미신배 개목 교삼체 어민이 현당 기초도 솔로마분이 사투르기배 면자식제 대수룡맨딩와 곽주당 내둡세와 류슈체로 조와 제기 뉴바 유배 내장 닌카시의 동바인 표현이 낭사당 면자와라 코류 차긴 신도 현부유 현부 친절식이미 내장 휴다 민도 지슬 난공 유나리 공동으로 수능면딩외 내튜미매부당 넘주토동 수능면딩외 내튜미 은우르두 면당나 출라마르탐 어민이 나리 딘저컬러인 면티 나장동나 소부추기 척풍머리기 장세망투조도 대단히 차외토안의 통추 tuyantu ngay kyang tezamle shingi me, me di nam chu kalu wata, chu tingtu zu gen zu tongkyur gabu yueba zamle shibche shingi me. Kechi omi nyi nangung gyu le, pyo du zhok gyu tuyang kang yin chi. Nangung gyu ki mashi lop gyur du zhok yin shi shu zi che me, samlu yu zam tang ne, pyo le gabu yu, kambu me doa shebe sacha ter gabu yu ji sir. Kunyi ki kang chen ling shi che di ling mur shil, omi nyi, ngay guafi kang shik zu yu. Nyandar zhuchan na cua nyanbe nyanshi lushe dungyur gabu cha su. Dadu lushe jendur na shu ne chagayang mangbu tom yung. Chaga mangbu toba zamgi luyi mitzimbar zamnin sachua kadu ryoyang kechen gigen du tenbar gyo mu. Lushe nang gu cu shu ki ryoyang kechen tukba leni. Ryoyang kechen cu tursa tongwa mangwa di. Beethoven da, Mozart da, Xiaoban da. Lisi ti suwa ryuyang ki genchimu wa mangbu tursir nga lemnyong. Nye gashu chiba ni yoga silu wiye jantang towe luma gelu bilu wa yin. Ryuyang gyuze chetu kongi lusye ni jomu gaitar nyen shibu ki yu. Kongi langbe chesin metuwa jema shibar nga shindu gabu yu jishye. Nangung yu ni pimi ki gentir yimu ki shing yagu shiradu ji dumar jubata. Nanzu sumbu ni nega xindu zombu chadu, remu jikin yu la xe dongken yang yu. Tenang ni chuze ma xu nga zam shidu. Kyurang ki lumar lushi duka lupzi yu tam, yang na mangxia lupzi yu tam, xe chi. Omi ni nari, cangma lupzi cha gyu ri, nanzu lupgyur chibi zonne ni pukdun tang jisim gyubi che di chukuzi tongja cheru dongyu tang, chi jingni tiwe mangwa xinsu ju gyu tiji. Lushi tang xabzu lupgyu ma se, Khonzor na ting ta. Zhongqi chakjian minna cu zhongdam xie ne, Khonzor chungdu ne pukdun zu tuba ta. Zemni chibur kachua ne, zembu ling kongdu chuba che gyu tin. Nangung yu nari. Keran sotan nyamdu lega che gyu gewa chungwa ni, ngay ne ngay sudi yin. Kyuran ni la tuji chi shu gyu yin, ngay tongja ngarwe cheru chinsu. Omi ni nari. Nganzu lamchua ri ma doa nyamdu lega che tube nyeba me. Nyingchi lepji, Nganzu lopcha ka la dungi shi, jin na san ju tang tu jing gab su ma to nyam tu zom tu ki ma ri. Nam chu chu chi chir song xing halam kyak pe ting tu gyu pat dar lupur tu chu chenpo gyak wang wong wong shi pe zhanyang chenpo su cha. Lupu yang nam chu chu tang nyam tu gyu we duyun ki zhok zi chung chung de yar de pa tang. Lakba nyi nyo ne changkar jar. Xena me ki wa ka la si mu, sim su, tini nam chu chi ri yin pa tang. Gongdong tang zhendu niga ni xingqin ki dene chonggir yindab. Chonggir ni war ki kajju ni denja ki cexi topu yubar ngay nyang. Uzu ki ming ni zumyang ni ni kalaku. Namchu ki hong ni chirdebe niwe shabdu cerxin namga ngola tang. Gogu ni watu debe tagin tongwe uyogor nam tongsar mindu. Namchu shik uyogar tang je tagin chua ni rimxin dicho su ongwa tang. Namchu ji ki nima dagab nima yang namchu tang nyamdu zhuwa dabur nang. Yu zam songji, nima ma tongwe namchu ju du jingar kya chu chu shik churwa di nyesa ne rimxin tagrin du tebur cho. Ngo xin tangbe namke ting jingar camsum chikba tida babchu dar tosa ne mazar rengxin tu pab. Jingar tang gongyu nyebu panashibu zidu ki lup. Jingar langlong tu churwa di gabgar rewo tang, gabgar chogrong, gabgar cho tang, gabgar xingzhong, gabgar mionlang tang, gabgar xingtong dabu chugar mangchi wa sugib jo mishin ba shik tutong. Namchu chu ki mio zhona la shokin kanya ma pokbar gongyu la yangyang dawe gab kutong shibe zhatang je gao hong we dune ki seng tu lung. Dune zhuzar ti darba tangyu toa ki nashun shik ang tangbur tikar gyuong. Nashun ti lutup kishin cheshin dana dubatang. Lupu shjane gebe nangung gyu hopti hangsang. Nashun ti kalir gao hongwi ki lutu ne disun takba zhuwatang koba sato du kengen luwa ne xa. Gao hongwi ki ka ne buwa karpu tionxin lupu dersi chenpu gyeb. Kaju shibshu mani ka soso ne tikar gongwatang lupu zogzo ngang kyo jamdu de. Juba xianda ki ginnar ne tegar debe, Aumini tang, nangung yu ni chitsab ngang dosa ne yalang. Lepunyong matar zhongwe namchu lecha shiki disung mengam shikkenne nyurtu tekar gongwata. Mengam nangne nyanda yoje dionti nyingi pekchui dagwata. Dionne ne buku chabu shik tsultin. Changchubu buku nemo shik gaohongwi nagutu jubbe. Nangong yugi tasu dini sulung buku yinbashi. Miti gogyone nashun ter gecha cika shiebe. Nashun te chaydu kaluwe chosu gyu. 난공규기 미션도 많이 받지를 나신들 때 그 개발대 뿡뻔이다. 개배 발도 국제치웠다. 망한 얘기 귀단 직교력이 보통 나신 시배 인주니부터 장가르셈라 걸어왔다. 대네 그 숙제 경시 은질 나신대 공법보단을 때나 누시 정탈 제바식 인수도냐. 숙제 제바 강라시나 대네 대단다 호흡지 튼배 니슈다 류슈 제인 Dune kyuche tang, dune dikche wartu jayu ngambu shikde me, jayu guma tatu nashun di tongyu tu menang. Me dayu gyune sato du nyewe gao hongwe la de, kuyo ngotu ngambu kyurbata mingi tambur zung. Chunjamdu tatung zangma chi mebe buo chenzam lukar naku du sulung buku juba tong. Tine jamgi omingi la degab, morangki dune su lir sinxing, Lakwanyi murzo gomne chungse darishin patong. Me gao hongwe chi su gyo ne rokwa che gyo endu dag nyamya. Kachu shepshu me kagwa mase, mar deo tang ngangra che me gyo shesir. Kongto lhenge ki sen na watene, zhongkyo zomke ma duwen jun ki zamba tang, japsan la ki pyoge tu gyurishin, pyonchok me ma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zhongrin, kangla marpu shiba pyonor ki zomji tang yangdun shiba te liu nye dun patishi. 三桌林杰定地以前批示没有以前这出单这种人看你小学了的十七千个问你该上这个了是天杰修电价格

0: 的结束前面卡里总我就估计去看其他你这么的家乡第一档啊
1: 父母估计的阿妹懂了这些对了你们两个记得让父母去给卡里总来的我你爸妈你们是心情上见面的估计父母是的
0: 很多人拉着钱没看见从这个意思呢我这个名字啊提来五组姐姐熊下面一个的东西
2: 王都姐姐你怕没管不住到我拧不得特别去罗松大大这次去要给拉些奖品今天师兄呢俺子拉着青梦啊恰恰三对青年里啊蒙人可生呢给每个破轮大男子你这次看输赢到谈到从王要洗的鱼了破个大洗个子里啊也拉从俺走下鱼
0: 穷呢穷呢
2: 穷俺大招为破门出去拉子来修土街当俺谈的旁边一起投出了接着顶撞羊投出啊
3: 我不去我不去
4: 他搁哪里恰恰三对七八看你下半能行给来了不有马力
5: 有马力
4: 三把上半能行给中途呀有马力
5: 有马力
4: 路里宁的面临这个呀有马力
5: 有马力
4: 一年俺从哪把你要的
5: 有马力
4: 哎咋去俺让老子都听不到啊你熊下面一句等面恰恰三对七个人前面呢爸妈你给俺呀谢谢谢对多了呀全国学费送到去打哪去
0: 何止错过家国某个省的都谢谢东子多
3: 啊
0: 三边给停车送不了
3: 很正
2: 常很正常
0: 点的家国点吧人大家有钱哇看他说是多么送不了、
3: 啊、他无人嘛是喂三家本地打个停车的送药吧他
2: 谁想起
0: 你也是要给三边的三家本地打马达
3: 我呢
0: 三家叫边吧三边
4: 我让老几个起来老几个出去今年年老孙当当老爸干不当托我去去米藏忙不用那钱不用
0: 啊嘞他现在去让给恰恰三对的米藏那都把米买对国家家给的没错
4: 可说嘞让是那个姑妈的说的呗
0: 现在让干不当托我去去国家年班的
4: 马达你今早提督忙不用那钱去上去给冲出山干了水老解水我去提不当老爸你的店家拥抱啥不用他都没开始给俺呀让老子钱不听不起给每张给三句我就得个月呗三年月一年过过三句没说当然的俺做郎做他了百米切二里呗
2: 马里马里马里
4: 今年也再句呗过过新就切切老年过了哈巴国家秋季小区公司做不赢
0: 国家小区谁呢
4: 喇叭上门综合服务公司
0: 啊嘞看着今年的呗
4: 你看八杠里呀 APP 几岁姐每张岁那了小区鬼呢我做到交往拿手呢求自己切开呢大死来吧姐姐上去给冲出上嘎啦水看八倍
5: 阿妈喂
4: 落来水念地水看看水
5: 阿妈喂
4: 摸着去杀地去脏着去
5: 阿妈喂
4: 他起来说呢阿妈喂阿妈喂妈来着
2: 哎呦哎呦哎呦
4: 他都按住老沙都心中怎么每张那个小区单样他土鸡鸡呀点个爹了所谓小区主管的
5: 哦
4: 对对对对对
5: 爸爸喂
0: 他现在说过
4: 哦
0: 让年拿了七多少个小时呢
3: 用年的啊
4: 我在用的用错过这句话了过后呢我都用家的
0: 他也能我那一龙爷推出拿了我来恰恰中间嘛都有中间的但你心里心思
2: 中间还是
0: 对我变成大多呢我独立没多自从大多数呢我三路人过的下拉总大多数呢两个机关上面干了就吐个米多
2: 今天让你这么乐的吞清楚吧能认过去的让你心血的云恰恰都吐吐吐
3: 热热我那里
4: 大主播让了刚才都能按照乐的按照肉把切羊吃的大主播
3: 我那里的
0: 压去压去空人大兵着手按照家表能吧吐几千学员
4: 几座给按照苦干的话各地些学员
2: 按照狼嘴打不赢按照兄弟的人都约
3: 俺做了一切难当俺做准备对策
5: 那就做立马进手
6: 小哥厉害呦呦呦我第一次人多呦呦你们三年呦啊就是过爱啊这就电视看的哎就电视就你为什么做了你我们心就这样做我就阿姐，出去这样做。
7: 喂喂喂喂，快叫 정나라 사랑 용구여도 빠져 정나라 왜 빠져 정나라 사랑 용구여도
2: 저!
7: 왜
2: 저 저 굳이 나 쉬고래 저 지게
7: 아자 나 도보 응애이 미 쟤나 용기 말해
2: 저 쟤나 저란 게 나 내가 맞지 쟤 도보 지지 오다
7: 어제야 아자 닝지 뭐 피를 쳐오셨던지 미는 뭐 지지 도보 지세 개무만로 아자 멋있네 나 아자랑 도보 근데 찍으러 봐 아자랑 찍으러 다
2: 도보 근데 죽래. 저 얘들아, 도스테는 범인 지금 데려다 와.
7: 그래서.
2: 야, 나 도보 체류 돼. 저 도스테는 근데도.
7: 아자.
2: 저.
7: 아자. 자, 사자랑 가르쌤 누가? 니마 가가모가 민사방에 민손제 귀성을 다와 아유 저 네, 아자 내 디스크에 당겨 돼
2: 요
7: 어찌야 민을 먼저 지 민 토보
2: 줘 고다 줘 지 아래 고다 아지
7: 지 아자 어찌 다를 모르도 살아 망원에 대조미 아지 다가라 뭐 다자랑 즉시다 쌍년도 영영 애를 아자랑 그러다 아자 내 아자랑 쉬어대 꾸지 나 도보 오가 줘요 아자랑 맞지
2: 그거 아지 저 꾸지 나 니네 릴리법 좀더 지게 다 니네 줘랑 쉬어대 뭐줘 아지 줘
7: 아자 장마장장이 뒤집 쏟아야
2: 아지 줘 오지 와 오지 원래 왜 줘 나 마음에 다지 줘
7: 공부하고 아자
2: 야다 저리인가 민의 지내자, 도보 지내자, 릴리 법조부터 마개리나, 나 세우시네 벅매.
7: 하지, 왔다 데리 이놈아 두고도, 나를 아직 안 욕도 다시 통송아. 다, 다디, 오래, 다 달라디 토지 과유스러면, 갸짜짜 죽으면 해서 그래. 아자, 다 오늘 달라 토지 자, 우리다.
2: 인대이, 그 새꺼, 아, 나를 제쳐.
7: 진짜, 돼?
2: 爹
7: 我这就嗯我这就到了土不要了咋的到了这样你能他吃完吗大家我们吃那么多我这老婆的钱生气到一年两个人土不我家住一家就做个人没家好吃到那边拉里边了到了土家下死个多呢睡死多阿家人就
2: 됐다.
7: 어제 하자. 레나 고문 니가.
2: 어? 저라 그 니가 보여 사로.
7: 하자. 내 진짜 냅니다. 내 냅이야라. 대 니슈 쓰기 하자.
2: 니슈.
7: 어.
2: 지조니. 미. 사제 없이 나 죽고 거기 쓰기. 닌제도. 저 제나.
7: 你睡你那站，睡住你那站，叫那俺就绿婆走，打死给俺的嘴巴，呀人家。这里阿家都不是不是土土啊，人家绿婆走了，人家国门你这得子土啊，呀，但是嘛，上那啥都那么样，上车嘛呗，呀阿家，我住西南土阿家了，到那亚国镇对吧？
2: 呀，这个电视的。
7: 这是这个的阿家。
2: 啊哟，
7: 亚国镇对吧？
2: 哟，
7: 当我听你的阿家。
2: 我也是。

0: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哦，哦哟哟哟哟哟哟！在哪家？哦，卡山六点我就回来的，前天就不要给天早就说送啊。啊啊！你在哪家呢？现在？姐姐你，俺有个车。车子俺在那通牛牛，是不是的吧？
1: 对。啊！我那，俺家今天两点半那我今都开不着的，俺那就没么多个家。好啦，就要吧你，我那，俺走来我说啊，你看俺这通能行就哪有点点用嘛的？肯定是啊。
0: 那卡爹干了，刚起来吃不下面呢。哦，的确，落得大瓦干了，叫不得。哦，这农民都会。为啥的？推荐的了。你唱个农民娘们从菜鸡毛菜地都上吧。哦，俺做爹，吃都汤不腻不多呢。哦，别吃了，吃掉了。啊，了解。俺来有的。咱们现在在这应该是阿家。嗯嗯。干了，干的点呢。哦，我的妈的阿家。干了，干的些呢。哦，干了没得那全部都买了吧？是吧，阿妹。他应该是阿家。 俺这两个的提成蛮大家，嗯，干了是哪幺的？嗯，我咋的？六三八六四，我咋的？俺比较特别，说真话。哟，哎呀，注意了。哦哦，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
1: 남자 윤도 매매 하자. 어. 초도 매매. 어. 옷 다니는 내가 곱사는 짓 저기다 하자.
0: 옷아.
1: 내가 말하자.
0: 초도 게 아니.
1: 매매 하자 매. 매매 토지 토지 하자. 언제 하자. 아니 가상 게 다 뜬데 세나 하자. 현재 경연 두개 하자.
0: 어찌비 현재 경연 유어죠. 어. 비싸미 지도 갈래 심사 중 미망고 도와.
1: 어 맞아.
0: 현재 경연 유었다. 좀 더디.
1: 그생아 줄리오리아 탑뒤 채무소에 와자 두두디 미소의 경사배 신디디가 처음부터 루루스에제 아마 치앙아 뉴스보유리아 깨가주니 어머 다하자 아자 진짜 지도한데 못네 비미소의 영웅 다하자 어
0: 아자
1: 내 아자랑 늪중아 난 찔러 내가 대깔래 여하리스 아자
0: 리사 제다
1: 야 아자 아자
0: 네? 아 저게 너 감중 대샤
1: 어 아자
0: 원 야조 아조
1: 여지 말아 아자
0: 저 야조 아오 어 야지 다 있나
1: 오 자 자 자 자 아 달라
0: 달라?
1: 어 아자
0: 네 别 집이
1: 어 계지 말아 아자
0: 에 야조
1: 어 여여 아자, 어, 안승민도 아자나 야구장 직초다.
0: 대도야, 안하니 심지 김해.
1: 또
0: 지금 내 저거 안 심맹아.
1: 심맹해. 또아, 오늘 아자 배송한 주주주 누가? 아자는 배 제가 주다. 내 대 구제대요.
0: 아, 저. 네, 이로 단조 지금 아시고 내봐. 네, 저 저랑 그 택시 시동다.
1: 아자, 나 당시 그래서 담으래.
0: 아, 아니 오늘 네 지마죠.
1: 오늘 아자. 어자 아 제마 대보스나 아자 언니나 무슨 말 나를 쓰는 내가
0: 제자 야 나저라 녀데 너나 담고
1: 어자 이제 이거 말다 하자 만저 내가 돼 직수 좋아하다 온다 경 고무제 지금 말해라 협상 고무제 링 말하자 이제 제가 이거 말해
0: 좀

0: 어디? 저기 됐다. 어. 나. 어. 펭기, 나니. 피네 디부도 곰니 쉬니 봐.
1: 어디 하자.
0: 나 단도 저랑 그 파랑 짜지지. 어. 곰시 주제.
1: 주제 어.
0: 되네 초지요. 어. 네 양조랑 그 파시 그 주요 파치 주요. 야, 다다 됐어 왔다.
1: 어, 됐어 됐어 하자. 야. 요 요.
0: 아, 뭐해.
1: 어제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어제야. 또아 파지 칭추 지용. 어제야. 아니면 아파 동파 칭추 동파요. 대년 뭐 가려 그러다. 아 맞네 다 그러 왜네. 아. 어제 맞네 나 다서 좀 된 말다. 미 아자 된 거 엄자 좀 됐어 그러다. 또아 근데 전 딱다 좀 돼 맞어. 어리 따자 뭐랑 뭐리 파지 칭추 지용. 들려 나오러. 야. 고무 짜탄 봐. 쏘는 거 쎄다.
0: 쪼! 쪼! 쪼! 쪼! 살림!
1: 어, 자, 가르쳐 좀 해.
0: 쪼! 니에, 니에, 뜨배, 나 고친 주일 동안 죽어. 어째 쪼, 쪼!
1: 가자, 가자!
0: 뜨배! 니에, 뜨배!
1: 어째, 나 또배, 그 동안 죽어. 아싸, 난 가봐, 샤베야.
0: 나 고무 죽고 왔어, 안나.
1: 좋아.
0: 근데 저래 니한테 왜 니나 무엇이다 적도 모르죠
1: 아자 아자 아자 남군에 묻지 너 도배 아자 너 이 맞지 너 뛰어 뛰어 뛰어
0: 근데 저래
1: 얼굴 안 얘기해 줄여서
0: 아지 근데 저
1: 아자 남군에 묻지 나 도배 너 힘이 불통 묻지 아자
0: 근데 저래
1: 다리 너 풍부한 배야 좀 입에 수국과 배야 아자 오늘 저도 아자 내 대답하시고 돼 야 아자 돼 대민도 가 아자 돼 대민도 가 어찌 대도 아자
0: 세다이나 뜨피아스 뜨피아스 니한테 왜
1: 아자 또 배 내 배입니다 오늘 나 냄주 밑에 맨 아자
0: 저 아니 근데 승매 어 또 아 저라 니 뜨다 뒤에 뒤나 유배 우유디가 창물로 뉴스 보유 라시엔 니 겹이야디 계속 우유디가 라비나 나 구조지 근데 스제 오래
1: 아자 망부 딘지 창물로 라시엔 니 겹이야 르베
0: 지 드리체다. 네가 체양아 마게가 주니니.
1: 안 하자. 글쎄. 만저 현재 접이나 하자. 대 세시라 주어베 근데래.
0: 아니. 딘데 요마데. 어. 수수쌤 캐리. 뭐 뉴제 요마데.
1: 어, 알로 하자. 구아. 어. 또. 어디. 티터기 하자랑 맞아 드려다. 딘게 쓰면이. 하자. 망고도 좀 마서. 이늘에 말했으면 몇 천지 라인 하자. 하자랑 예습체제. 너지 보고 망조. 직제로 하자. 그치 그치 아자
0: 저 안돼 고마리 저 희란조 소화가래 가고 여름 야 디파니 어디다
1: 아자랑 하고 고마리 너만 안 주퍼유는 초전용두 사주학하네 잡조르다로 그럼 쇼크진아머리 단다 초아질러 강에 두두 쇼크시 참견으로 조르치야디 나도 중화 미리 그 수준 상부식이래 제다 아자 망부대 중마서 이내 랭아 레슨배 천지라니 아자 꾸치 내첩제제 공도 직전으로 아자
0: 영아 前两 年,
1: 那时候有忙操作时间就让他见到我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对了
2: 新的鱼缸品种引了鱼缸的鱼品发展，国的同居率严重下跌，品种的严重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引了鱼缸。
3: 路线念不日日年，身边已穷日日银。
4: 写册同步日日呢，应当同步日日赢。落落给你日错堂，张秋给你拉上去，满册上播可乐也，三十五滚了七八千。
3: 厕所给你养的堂，庄内路易家出气儿，连土修根土滚土，俺去开堂娘内修。

1: 我也是啊，这，看见钱了，不过也钱连了些，你看得到。
0: 我这，这都没得呀，不过我们这过生日老注定就的，家大不过生日家大不定就的，我答应了，不过俺铁管那的钱没收了不？这，俺的锅巴下了是天贵，你拿我哪里？天不这不三家官办，半家这不他吃得下。我那可是，俺瞅没够，老弟呢？俺的呀，你没吃下有的。
1: 阿弟，他谁的谁给想那我杀鸡？看你我去呢，你出不口了嘛的？他铁干了，铁没有去了么的？阿七，俺的呀，啥子职务用的？
2: 我呢，他干了看守的，不会三家过了嘛菜呀的嘞？
1: 我那是啥？哎，我哩，阿七，俺去哪了？跟着徐阿姐。
2: 我这送他。
1: 第三年不，小给老大过对。
2: 哦。
1: 阿妈下啦，阿妈下啦，我都说给，俺那呀，给你偷了么？什么是新梅？偏那了，今天是月儿呗了。哈哈哈哈哈！那俺跟你送就先操这鸡巴的没了。阿弟，婆婆，可俺送没着，妈的，你老大老过的了，我么多，你也到底偷了药，他都马上来把钱给他。
2: 哦，这你老大老过了，天哪呢？
1: 对对，俺来吃不全的。
2: 老婆，俺这婆婆，
1: 老，
2: 出了个战斗。
1: 肯定是给不来。
2: 你包就上。运动，就去干别。
1: 好嘞。
2: 就去干别。爸爸，看见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爱你
0: 나는 차례 재미도 남균의 정우 그러면 좋아라.
1: 다이키나라 쉬는 가요. 쓰다다 년나라. 년 아들은 나라 독슬레부터가 람사대에서 같이지 한국의 대모 대제 마다바대리. 년 부모는 년 나라 독슬레부터가 람사대에서 같이지 리빙 고비 대제 게임 게임 마다바대리. 나는 아주 고 버리나 산제 마대나 같이지 대우래.
0: 쉬장워.
1: 어제베 그냥 넘겨 가라스 나한테 쓰고요.
0: 알아.
1: 어.
0: 나 쉬니 가요. 저 너무 두바. 내가 다 하지.
1: 어제.
0: 아다 보고 나네 퇴차니. 예저 시네. 로용그리. 권다네. 아다 보고 나네서도. 예저 피사브리. 보고 나래다가 수수 강변한테 주. 고데 맞죠. 사실게 그래. 아데. 아 해비 제가 마친. 아 가봐 저거지. 라.
1: 어지. 당원에 도스 때에다 초 계속 민두가라.
0: 기부 가게 민두.
1: 다들에 근데 가지 채나. 유부가 좀 마용을 유나.
0: 시상워.
2: 예체나. 키나 니 개도 쓰는 가메죠.
1: 아지 보면 되네. 미개는 템으로 되려 맞아봐지.
2: 키나 니 됐시다. 사케 변주다게 리부난 거 챙려. 세디 개바 뭐 두야. 개와 치마 제와이. 너는 이 렘부터 쓰여달라.
1: 왜게? 뭐네요 소자. 뭐네요 소도가. 가르쳐 거네.
2: 공개 선인 시기네 다리 던더 럽줄 채워를 쓴 거리.
1: 저 가르.
0: 아빠. 자 기분 좋다 공개. 니 매 인도라.
1: 제배고.
0: 아니야. 저게 장안 알 갖다 려 가져리. 인구 방안 알 제대로 가 가져리. 권다니 하. 호치 가져리. 럽줄 채야 되지 다 가봐요래.
1: 제자고. 사제 빈데 대고로. 도스 기분 돼서 다 가봐.
0: 제자고.
1: 렛츠 피셔.
0: 실렛.
2: 기나니 던더 됐습니다. 高耳机给 别对你,
1: 米利亚腾给坚持的送不到坚持的期间满足可把早的满足我是年的没办啦我没办法啦耶那我们去那里填满身擦瓜多少年要二代啊这婆婆擦瓜的这感受嘞擦瓜是呢生就满过好苦的哦这婆婆生就好过过去那擦瓜是当不动啊嗯光大拿了落大出去顶不当大 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
0: 당주전에 카레 순에 참하구리 작마간 선교 주고 맞다 네 멤버 던도 시제윤대 많고요리 변은 초회 시제
1: 아니 초회 시제 그유 보모 들이 쏘소 소피 그랬어 순지 쏘마 쏘라 쏘뉴 그랬어
0: 해장어
1: 뭐가 배 나를 넘겨 사야 돼 배 퉁퉁지
2: 네 멤버 던도 인내 그만
0: 인내 아치 보모 그유 들이 시엠지신인이고 창하스겜스리 스니야 시엠인이고 뭐가 재밀스리 오뱅아래 김찬데 폐도 초조지기
2: 대달러치아디 미리 던진소자 로다다와 시베 체니 슈슴닝 점링비 대달러치아니모 땡킨 재밀달
1: 아마로 아니다 점링권나야 니모들로
0: 재밀장워
1: 나라도 디나마추데 더비야
2: 디 미리게 던진달
0: 아치 호모
2: 로
0: 아니야 창구슈네 디 디나 테빈데지그레다 홍주 白酒 啤酒
1: 他妈饮料放屁的顶着几回呢你也搞不起来了碰不着脸永不长命不打了我那个大伯母阿姐喊他永不去过三顿就买单他做的卡列斯呢做的米粒个人面出在套单呀对的伯母做的满意啥子的阿你我有呢参观牛头转我的一路过去我有呢不背起来给谁的我有呢干过买别拉么的真就不理我有呢见过寻个车的我有呢不要帮我扫毒的我有呢我妈是把
0: 看他月不得我月没不得远点的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就去对我的等谁来不会讲这个 난다.
1: 하루 잔재 주시. 아. 다양 보나스. 어, 다래 질러 봐서다.
0: 어, 빨라. 내 님은 저 부위의 GDP 가져 파브레라.
1: 하루 GDP 뭐지? GDP 쓰면 자대 고소 원하네. 어, 보모 보모. 대배다 대배다. 보모. 어.
2: 나서.
1: 내 님은 저 자대 고사 저 그제 세브레스기. 고지 계란 같이 넣나다 뭐.
2: 자대 고라. 喂。 哦。
0: 아래等你俺这陪个GDP，赶紧中意的，差什么样子拍不的？哦哦，又有的啊，那谁？我多见了，天天晚上修的。那啥？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奶，
1: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这哪里？
0: 来点中年些不是一个什么都没办呢？带你叫个冷冰我，来点中边一个什么蛋，拉点菜个一个炖药的。我这婆婆，现在拉点菜个一个炖啥的，肯定是的。拉点菜个一个炖，啥时候卡巴查达都，俺的那么热了都是的。
1: 啊，你也告诉，哎，老婆，要不就女儿，说说卡巴找点着，俺的那么热了着啥？
0: 这就问题是嘛的？
1: 啊，这嘛的啥了不？啊，这婆婆，大姐那个就老打我。
0: 喂，婆婆，嗯，说说卡巴转点转，俺在哪？啊，这，当俺一边出去，嗯，啊，这婆婆，嗯，都是的，说说卡巴查达都，俺都那么热了，都是的，嗯嗯，要用哦，来噻。
1: 我多谢老婆婆，这答应了三用的那些名都，除了要那些名都，不会卡巴来不？俺那拉了这个的用不用我的，我这，我这想起来。
0: 你不要这样，
2: 婆，你还敢揭穿呢？
0: 俺老母老，同居都是仓库底下，俺来给哪个这事情？
2: 你把那药那仓。

0: 가보 정수씨.
1: 가보 정. 세과 제쇼.
2: 저 너지라.
1: 너.
2: 고대리야. 이마 계란 파고 쓰는 거 쓰기도. 대사. 파고를 왜?
1: 대사 미바. 파고가 선다 가스고는.
2: 고모서 고모서 고모서. 녀스나 대사 파고 쓰는 거 왜 쓰고.
1: 알레 메메메. 대사 나 빠주 쓰고.
3: 알레. 다시나 지나 로바 도시 말아봐 아니.
1: 진짜 나 미돈난 다그라베 기대 로바 도지 로바 도지 만수 용도나.
3: 공부 처럼 하죠. 공부만 졸라.
1: 빠주 더 신다 봐디.
3: 용아 용아 용아. 저 도잖아.
1: 너
3: 다시는 지난 게 보조 속업에 좀제 가르벨.
1: 알레. 다 뒤도스 보고. 다 뒤샤 종기난 미도스 속업에 뒤당갈 또 나 10분 넘기가. 제자 니 보조 게 워머스도 스타 마스도서 코나 즈갑데 아프지 넘기.
3: 제. 다시나 지난 게 워마 멍뉴다 삐제르데 그제어.
1: 니 엄마 보고. 니 보조 게 워마 다 지난 게 깨지고로 야그라지 쉬어고 도무노라.
3: 진짜라네.
2: 저 도시라
1: 너
2: 다친 키랑기 버주기 워마다 말이야 총다 여러분
1: 알레 유발 유발 루스 바월 로바 다쟁기 버주기 워마 로바 도지 천유 공스네스
3: 뭐네
2: 정거정거정거정
1: 다 딩상 안주 심부이네 의빈네네 줘봐 원로 삼부 유부문네 줘봐
3: 제제제제 다친 나죠
1: 라
3: 키랑주 공스이 나라 버주 내가 진이 그제 여러분
1: 라 다 버주가 렉지 토마니다 바주 스웨기 레슈 미나 아사
3: 호레 레슈 미나 가세요 알아봐라
1: 다 레슈 미나 차샤니 큐엔 돈베 좀미 순줄 하지 유바
3: 러세 러세 러세 러세
1: 다 이네 키나닝게 뻬게 고 야그라지 쉬어 고 도움 놀아 키나닝 뻬게다 니바베 겨겔레 두가다
2: 스마트게 혼난지 통지 투미 망보시 소수 난게 군자네 레슈 투제 용보 판뇨 춤바티니 니비 의결기 차도 비약고시게 되자
3: 따라래 다시는 저라 캐랑게 니디두게 안조 신조 망조가 접벌행게라 까매지 소로나
1: 로로로로 다 딩상 안조 심부이니 총부 남도 껴봐 톱시 구바고
3: 제제제
1: 미가 지기상에 딜랜드 지도메
3: 제제제
1: 비차샤니 모트시데 아르뉴보 야고 도산제 아 미강괴 뉴 아 슈데 랭 마랍제 미고스데 아르스 차두고
3: 제세
1: 시스지 대관제 카데 아르 조조야기 아 시대 알사
2: 근데 잡았어
3: 잡았어 용아 다시는 지난 게 니들에게 총재나 쇼베 초벌 행제라 까매지 순한다
1: 라라라 다 총기당 미초와 역 대표지 보고 이네 대기기 차원이 대다집 제자 니 버주기 옴수에 도스 마한지 신이하고 이봐
3: 제제제제제제제제제
2: 나라 샤샤넬의 뒤뒤 버주기 옴 동양을 가보 싶어요 달
1: 알레
2: 화바도 니엔다 리시 자디 공아래에 사가지기다
1: 야구 싶어지 봐 니엔다 리시 자디 공아신 내 비버고
2: 대내도 가려면
1: 잠깔에 대부지 가봐 되네 다 사야 두에 봐샤 돈도 키나즈 고메 녜제 나마 녜차네 가봤다에 마당 너 대부지 유바
3: 할래 내가 가려면
1: 가방로 남산 줘봐 되네
2: 그러네
3: 세서 살비데 도잖아 다들은 가서 렌데는 도저 도잘아 폐지 해가 저게 제지 탄에 나와 닝 타바네 도잖아 쇼이 도잖아 아니 가서 제 제용
2: 도잖아
1: 야 다차노
2: 어
3: 아지
1: 단 딜레레 자 파루 시시제 저저 닝송지 셴 다바디니
3: 라
2: 아지 난주 대야 도주 된게 요르다
3: 젠
2: 아지
1: 안 도스나시 키나 닝원 로테시
3: 라
1: 어 옌드로 콘스타냠도 진지멘지스 튜스데
3: 뭐니 이거 말해
2: 이거 말해 이거 말해
1: 땡 아셈 나 게지망 대부지 코나서 쉐 예체
3: 뭐니
2: 이거 말해 다
3: 죽어이다 죽어
1: 다 쟁아 홍네 대뉴로 당할디 캐셔
3: 라자 비셔
2: 스모한테 텐디 통대 초빙기 리젠 상마 슈신 그세 헤게네 응니기 리젠이야 저와당 삼자 유식 말해
3: 따라래 계실 현재는 은혜를 해달라 저와당 삼자 엔제요나 태가르 쿠스메 쇼로나
2: 통대 초블링 소외 멜롱인
3: 가가조조 미체 닝보인
1: 가튼 좀다 남량 개발쇼

샹갈 푼둥키 람둔 치싱규나 람노로 팀미시바다 공전 땅기 지수장나 디기 통니시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계급기 도시타 지망기 도시 팀종기 도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的参照。中国古镇的卡巴东大厦吧 ，AI 卡巴达呢，千万莫错失。
1: 新的链接，谈到云南最三个祖国历史地点，品种龙城年轻历史，票价龙城区三角路高端观众席别三角路桥段历史里，我听的历史区年轻吧，点做林主任。
2: 新的链接，我历史年轻学生一向经营。
1: 新的链接。天地三角路高端观众席别列车南，全团作为车站席别南站车站学员，向了席别南团南，三南月不休。
3: 昨年七月，岩羊塔北桥第八地面车站三部车。
4: 三角路高端观众列车起，全团作为车站南站。
2: 三个零件，天地全团作为车站席别南站南。平江龙城人称裂空，票价在内计三块八七的团住来计被为直播三角国角头。中华人外旁最计，外老人应别四位出四块八。平江托的外老人相对看起关键，这些平江来计，外老人不廿差钱的相对看做白陆局国的去南团，多加的学员。
1: 这些平江来呢，平江六个中介的空格的中，唱过响起没音信，我只数四点钱把它吃来能拥有。天下空个净土，人当写都没别，我路人把忙不急，伢子难越进。铁打破了都民族为前途，空个旁边我路人把铁打空了，自己在难话里。这些品种垃圾将旁边人话秋水树马当话了，龙个土面人铁打伢子也不难越了，他同杨子讲了，亚准西北北达了，老忙伢子难为我路人把铁打去蒙西托，他同陆九级空铁山右边我路人把忙大吉独立将难越。空气罗马人将要提到平松措施当年，他把了俄罗宁巴吉江出了马当瓦了，伢子也不能约巴里。
2: 俄罗他，俄占提到伢子给人堂全部约别，起诉空气俄罗相对康熙足够，突达看这见面贴了，平中托的俄罗是相对康熙工程，这些平做哪几？
5: 我给他平做了，公干三个了，
6: 老公干三个，
5: 所以他伢子搞得了呀，给啷个他去，罗马不去搞了一点去，土地不得呀。我老现在想做干活的，现在是做啥子？搞点什么干？这这人生啊，第一个了，就俺都在这，俺来吃饭给大家，没事个了，就一年了，对吧？这个就那些活上去了，培育呢，这些我都是拿了拿。
6: 那是，当年培育前呢，如果公干中长过山，做泥巴干活了，没赚钱呢，但人们打干活了，对不对？名誉被没打了，钱没赚。
5: 那是的了，
6: 到底。这里做的，我老乡对看作业给他看熟了。路上走路的做的，可是呢，他你们给的，可是旁边树下是那的。
5: 啊。
6: 旁边的你们给他路口给加了是那的。
5: 对对对。
6: 今早上蒙古军都是。
5: 老是的了。
6: 俺那的他看熟了，可是东南的门松顶着穿着呢，对对，不过松赞顶着加了，人单有没他顶着给这个。顶着个呢，适当过去买点了，我叫了的，顶着去下去。但等到我呢，才能叫了都做的。今年他买不到，年顶着卡收了，对人单买不是直接。大概是你做的吧？这个大概是那大概是现在那路子，都不下现在顶着去，说是天气落春
5: 就
6: 了。
5: 是的。
6: 俺今年如果当然做落屋子里太最淡白，大概说让俺做家乡呢，你怕嘛？不过谷子就有了。
5: 那是的。
6: 但也不得，工作是，
5: 那是的嘛，
6: 工作你没啥，
5: 那是的嘛，
6: 用不成了，大概是，
5: 那是的，
6: 属于可能过去过住这边
5: 的，那是光头了，
6: 不过蒙古存在清朝了，刚才蒙古退了吧，春秋古代呢，加拉都做这个米塞给过，到那去还是，到罗春秋时代过去嘛吧，
5: 俺
6: 弟弟怎么加拉人当时的没别都是这，都是啥啥不的，也就电影了的，
5: 那是的。
6: 嗯，还打卡说嘞，没米拿手边。
5: 啊，
6: 没米拿手着的，马干拿到了几批子是得不着。
5: 那是的。
6: 俺第一波入了，打卡说嘞，今在那车上呢，看我了这个这那车，对吧？这个车间他停着，根据到了的，到那几个人的坐旁边，他热乎的安住。喏。就他就怎么办呢？旁边个家拉都做的，毛包上个家拉的个打住去。那肯定就呢，今年旁边的吧，我认得有的个，如果个米吃了去了，你呢？就嘛的吧，不过他根据到建设他们了上个打到去呀。
5: 啊。
6: 等着，我认得那种，但那建设嘛的。
5: 啊，那
6: 了。你看了西大沃西奥的。
5: 啊，那了。
6: 蛮记得的。
5: 能是个。
6: 那是从咱打八千多钱都做的。就说说是金山的，是一带就咱把旁边的， 직 나 이제를 제때 달리 운할 줘베 미래든 같이 걸어봐.
5: 너 수다달.
6: 신다 강로다 신면할 때지.
5: 너.
6: 그때서 레게스를 매제 두세. 이제 어제주 개인로 때 그래 막아날 침으로 봐
5: 냄제.
6: 한때 내가 그래 해미 통기체를 지다 아직 지도 그때 반로 단사다 있네 집 파도 도나치로 진제. 이제 지금 아니 그거 없던데 지라 손수.
5: 너.
6: 또 그거 없디 규제든. 먼저 차선이다. 좀 미리 좀 차선에 알레 딱 속에 수사 지금 뭐 보대야라 지다. 당은 주전다 전천 사가적으로 봐. 어 신중 제국에는 안 잘라도 저 다지게 해디. 지금 안 주인 견제지 지다. 밤에 어디 돈을 상하래 뒤에 돈나 좀 붙여.
5: 근데
6: 제가 되게 막아나 때도 있다 존하네 내면
5: 넣었습니다.
6: 그냥 아다 고주 광해로디 아니 레규제 마 제티 틴마 친비
5: 러스
6: 제티 틴나 친제데 슈고 미겔레 로트바 망고 크로친 솔로 쭈께스 스텝달레고
5: 러스
6: 돈베스 레우나 슈제 로 순주 소니티 스투유타
5: 러스
6: 안디 보르라타 가소레 잘라티게 톤 샨다 만다체네 치벤스 민두 치네 파미로다 체니네 당간주 가소레 미리게 당원체스나 카르네 디게 강고 지게 레파 파메조 시샤다 딘데 제직제게 카메라 딘데 유튜브 안 디강 떠나셔제 안 쉬고 이게 딴데 또 디난 차차는 니만 위바 종들스로 다디에 니만 게 슈디게 유튜브 담바 이기나로 니 땅고티 다사지 뇽당 윤로디게 니 빈자셔리 이게
5: 맞습니다
6: 니 인주전 니 억울한데 빈자디게 유튜브 담바 안에 쉬고 콘조 캄부디 이게 지네 주구제 님의 야구매부터 남시다 전 되게 년유도바 고유 담매도 좀 콘조 강고 얼마 배워서
5: 맞습니다
6: 안 파게지지 주게지지 담바 이게 니만 게다 뭐게 소르지 이메디 땡기르샤
5: 간다 길라게데 물로 산두간 조스데 녀마 문소생들이
6: 어 다그라지샤
5: 알라
6: 아슈고 파데제 조제제 두데 바니마와데 소르디 땡기 이메 어 디나르 진 벤차샤네 잘레난게네 장물로 파주 지금 자제되고 제제 강로 두스다라주 두스 지금 도나다 딘데가네 다 사시딘 주마미 진행하라리 잘라먹고 딘데요리 범하게 있다가 또 그래 유지로 무디스 아니 딘데 다만 주제네 장가보다 따뜻하게 문자만다 아니 딘데 다양스가적으로 다양딘데 따뜻한데 먹고 있었던 바 근데 대주마 디간데 강버지 대투구 유나메나 상게 레로르디 로카셔는 제비 만조디 근데 니마 무바테스 사지다그란제 장지대 유제주고 땅에 중앙으로 롤다 진주 땅 주고 사지되게 강로 망졸 강바대도 강로 수수수 막권 권좀 제제 디년유도 밤이단 바제 니슈에 매주 옆라 근데 지유도 자네다 사지되 메세 강부 마샤몰 비도 좀 받아 이게 참물로 겨울 차샤들이 이내 도바 메세도 저거든 도바 파조 뇨종 지겐데 다 벤차샤는 산 요즘 간부 요즘 지금 내 파존 초존 강로베데 돌베스 차대샤.
5: 무슨?
6: 안데 대지도 좀 반년 아래 빈자가 간것도 또 존여비.
5: 무슨?
6: 존여 안에 드네뉴제 마요콘이엘니에 드바다 시존레.
5: 다다레.
6: 어 가스칼레. 사치 또 담 드바게 근드슈에다다. 딱 거단 조여베. 산에드네 요르바. 참물로 규제제. 다디 근제제는 그게 존유네 주마녀부 유나면은 팀다 로드 등구 유나면은 되게 강로 자제되고 년에 년돈 집실로네 교비
5: 이제
6: 집실 딱딱한 개인시인 봐
5: 아 네 러스
6: 년돈 집실로 개인시 개인시 자다 되게 강로 파서 깨지지도 좀 받다 간주 또 대시 장난 차셔는 드네야 직가래 자르고 유비여를 자고 매배여를 안간주 귀바 자르고 간지민도스 사치 도담난게 우지 고르세 제치도 딱게세라 조냐르비네 다 만조다 파조뇨 존체베 파스조 강야고 제냐르스 어 신탄 미세게 되네 자고 민두스 딘제 스컬로나 주데 오토 제제미다 돈베 파제 투제 드바카지게 되네 강에시부스 조디야 자야 제스르제 데 샹다 돈조 돈조 차샤네 다 만조 디 카레 야데 당고다디 주안유산 도부지고르바다 디요안유산제 종돌니에산슈 단데조디 사치디 다조 추가소브레 다고자야다 조 주카소레 디니

0: 인디 다 순교제
1: 아
0: 디레르 산르스 코소
1: 나서게
0: 아 도체체 다 당고 좀돌다 봐야 돼 야냐 산슈엘 당한 좀 마음 빨리 듣죠는 또 수인 계세 소모도 비네 만주 되다 요거기다 언냐면 이제 선티데 지수인스 정돌슈 산슈 주거 되게 그러나 매 저진데 나서
1: 아
0: 그래서네 Kambutyavine kodayine rila yanti chudindi korbal an chudiyine chudi maa chichobe chuyi angita dike kangna chons an di shishaka marayike an chakura di dva kasakal nyesan shu chitutimba chakuchiba kangan shivu chegi an chakuchiba ngui mungu chaya da tichi mangan shtukwal an tanti de terchi ungu ju da dva kasakal nyesan shu shogun khwa ju se tanda dina kangal dhava chacha di gandha chani kagri se kuna nambe ke charku chaya di tan dresho mungu dhukri kuna nambe ma mitana ju di charku chaya di asa che chakwe ra dike chaya da dike kanglo chesh dike dinje an nguya su kuna nambe suya di nguya mungu chaya ku di zamba nga su thugu mundu kwan a dos dos che che o da tanipoto ma chikshu su sambu di da nina di kan la da nguya su di shang du che chobe cho jun dike tsamu lo tab di zang muna nga re da simna ne chikka su ura da milu tuyabin rebu di ming su asan sara zik di lir zi san chun la diwa i kyang ni tanti ikin go tsu ne tanipoto lo long chu zi chin rugi zi chu yi na lo cha sha ne da jine zane si shun da diwa ka rinpo ka ke da dinti kang lo ke kya kyo da ron mung ku tab che che tani kura cha sha ne da la kye tsi na da kure ne tanti pimi zi cha zangu ya ku cha sun zi
2: 승은행기 단다 도등을로 샴둥강 유스에 사자티니 도대상 유바라 정도로 내비 땡에 도등을로 소제 사자티랑 도인신 샴둥강 티니 사자티를 조규 규체야 표지로 규토기 산에 소제 락제라 지구로 춘지 이바리
3: 제시핀조라기 물로 샴둥강 준치 주루 림바다차 규네 조준 치세 사자타 추 로소 공의 기차겐타 공림 쳔바르 니슈 럽탄 림바푸디 준바시 인신 탄다 라사 총기 톡데샹 므바 총조로 변총 톡디 므로르 샴던 칸시바 므수 교우 군키 통치수 규르율라 롱오토메 링키 콩키 강에 망보 케세 체베 제부티 다제 미톤 르신 토유브시 제시 핀조라기 모투 사고 바라 콩키 변총 톡디 므로르 샴던 칸 준비 중화 미리기 수균 리네르 송교타 미리 핀준 종타 냠제 비리 제기 루규 춘드게 통메 섬든타 파르기 규림 티신 마웅베 차르고이 소기테 무티 사고 발송바라
1: 제리 그나 니도 집신노 게임 시브르 제 게임 시브다 그나 조보제 모습제야 람사 그나 그냥 차례 진 거서도 봐 뒤에 그나 그치 근데 소리 잘라 다 탄다 그나 콘스톤송 밤에 기타 잘라 마음부지 그나라 샤우르바 뒤 텐제 샴즈 칸지 저야 그 근데 소리 담베게 그나키나 그 상노즈어 바 콤바시티 컨테이너
0: 나라문에 차샤베네 다 즉 신변에 튕겨 보고지 순데 유엔데스나 근제 돌직 강에 망고스 태용기들이 이내 나라에 선주르티다 지네 등한 저 베베무이티 아나 콜로큐칸 즉소스 다그르치 잡제마 게라제 스웨미유다 니네 아니 이게 사지티 딱딱고라 니만게 소리들발 안티 내주순데다 다 조신다고 미우면 나영원의 자산에 교차보다 배디 사지다 강글로 레스루시나 라비네 죽들이 막 즉 선배 나고 가성을 깨면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지스상을 단제 안티 운에 젠디 존샵을 쏘봐 존제 소스 죽고 쏘엘을 쏘봐 소소 드바 지기 네타이나 근지 돌 차겐 야르토엔다 근지 돌 몽구스 도데레 이네타티 십지기 나레센주단 님구스 민도 아산제 아니 루지 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칸디 쉐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샤서 그래 밤에 지제베 쇼팀주에다 니네는 저 다 배우겠디 물로겠디 다 신주 봤으나는 Tindachi tanda ngadatapa tsaimungu chebi, tindachi tona chikanti mises kemeba. 니네 다 벤처장 무역을 규원에 차샤비네 개용이 니만에다 파전 도침부 유바 어 딘데기 로케티 유츠다다 딘데 좀비네 당한서 세트리게 고치베 제제 즉 미세스 마라네 나치마 마오발라네 지네 로규가 내유부터 아 니네다 로춘조돌 오냐마 린딘데 지유부터 벨 온딘데 존샤세 지기 제가 토해요다 럽춘체스 디데 뮤제 센다 제비 당한주 단데 베베 무역이 그래 루큐티고네 셰비네 난데 동화 미리 늪중나 존난게 아니 디루큐게 나가지레스
1: 나스 단데 긴라게 산데 칸나로리아지 산산조 그잘라디게 긴라지랑 밤에 집게 산조도 푸베야 신베 긴라게 지 응은로님 바다한테 양토룩사가 배뇨기 왜 배웠었을까
0: 나라오네 차차네 두바 로춘주 군두네 지네 무기 지기딘델 떠나 제베 마세베 머슈코네 잘라다 두바 닝베지 타타타 두바 지기 소농라지스네 만조 두바 지기 미르기 캐친데 메샬라 참물로 가버지제
1: 아 그래서
0: 춘주군데네 딘데다 국백이나 고자 예배시고 드발레그메도 드바 캠파치지 안젤라도 두뉴메시 단부도 젤라 반나게 두뉴메
1: 아 그래서
0: 드바이 장가다 이게 미 데 응물로 샴데 칸데 조에 조진 자네 당은 저 제나 참물로 고르겠네요 제나 참물로 고르겠제 진행은 저 베베 드바게 무기 당구 멋이야 오시다 요 말바 아니 딘데메 뒤다 바깥에 시부 체치자 다가 소래 오무디 소 냐비네 딜루큐 컨테이너 펜세션티 로단 딜루 컨테이너 산티넬 강에 망우체타 이네 레 녀고네 체비네 따트와 녀손치에다 딘데 코네 망우치기 파조 기지시에다 즉갈 소래 뉴게 둥게세 딘데 망우도 대외 장게다 내가 주케난게 인구닝베 다 가소래 코사네 카구미 오르바 인데지 망구치 땅아래로 오래도 또디 다 망시디 지그럽들은 루디다 따조디 가르스니 지네다 일자가네 마 사샤자 땅디 마좀 딘데가네 강에 시부터기 니네다 디 루규가네 마셰 다 근주 돌 땅디네 파네 지비 야르토엔다 딘디네 마 가소레 뇌디 드롭가디 유메 그네 그네 그디 유메 디게 강로다 직마 차창지 수행이스 미츠서 루케요 마르발 땅아래 미르데 달로 땅에 주이보르나 롤다가 소래 먼저 이기나래 베베무이 지구 멤바 게난게 무이 나메무이 텐데 망구유라 먼저 단디 이기나 유엡데 이마쇼 고르서 마르발 디겔 차샤네 단데 짐부르데 짐부가트 리에디 아르바 왕 디게 창마르지 유 도체제 달롱아다 주이보르나 단 덤블링기 무이디 말에 유기나 토해요 그렇지 수액이 체시다 단 대원의 자신 계고 갈라지지 무이기나 너 토해요 슈그 무이다 다 자그다 삼 지그직 지여로 어디 거디게 이기나 토해요 수기인스
1: 알레오스기나
0: 알레 하여튼 데르지 오지기 네로고 난 자신의 로고탐을로미 대신유 다케르디 네칼레트 네케브 결과를 시두 가르치기 시그마리 우군도 국마리 세야센데다 기부마제 세야텐데 직시에도 망구시도 이내나래 선배날 따가소래 개인시 제껴시 되네 미소제들 하게 대그 그것들만 또 열발 아니 근데 시두 담바다 기부제 되는다 갈래겸난다 시중 땡기를 받는 사람은 너무 쉬운데 다 조치시 근데 시주시 걸럽 시샤 발랭게 딜리투 디 땅어지 수액이 미다 니네 가서 그랬다 직계윤신에다 세녀대네 제부스께 매베스네 닝부스 매베스네 근데 지금은 땅아래 지네 미망샨디 슈에다 니네 마오발레드네 달로춘졸 롭춘치세 다 랍트 사가지고 말까 다 랍트 자샨네 유기날 폐배슈고 아니 달롭종 유기남배슈고 달랍트 첨부지 되지게 템베 되지 문제지 위해서 어 된대지 간에 다 봐줘 즉 탑시 유지했다는 점.

0: 단단히 비진키 추즈 쥐피 닥다지
1: 디카르니 헤니 헤종 롱치 년치 예궁 헤게 롱치 이

0: lam jang lam nom na lam ge lam shum nam xiang zhong lam xia dong tu bie qing ge ni yu guo qia xia kong du pi yi wu chu dan song yue du xi sang ma wu tang lam ha sam ga ra li nie yu guo ro ya chu jie qiu qiu ro lam sa jin tian xing zuo mang da bi bang zhen jia ji shuo ro ni shuo yi ge ba sang yue qiu san di le
1: 对别路亚美林卡拉西 지상 참만 안 날 대자니 졸리게 해봐.
2: 안
1: 맞아 단단 안도 저시간 동도 맞아 단단 안도 룰란트인다. 다 아니야 맞아 산이 샌달 강가다 리유 비지 진짜 리유 클라든도 사제. 아니 니만 나타 근데 요 맞다 저요 저 건데다.
2: 아 맞 니만 소티디 뜻이 발라 그냥 그 소문에 진지게 나를 굳이 생제스
1: 아
2: 쇼어 맞죠
1: 我就是下了啥子，我这个，嗯嘛的，就这，当面的讲嘛，原因呢，这啊，不落原因呢，这，那多少，嗯，多少答应，多少不接原因呢，的，要是你的这几个要嘛，是吧？
2: 他进去去，嗯，实际上不，第一讲的就有多的，他是钱不进，身边嘛，这安吉的房子打个破人呢，安吉，你忙着，紧张着呢，
1: 这，
2: 那个那些啥呀，什么呀，这些，这个房间呢，干啥的？
1: 才行找不，对对对，是吧？对对。那现在就现在用过药物都是，用过那个的高嘞，是就用那个叫什么？
2: 但是大姐的药物有的，找回来的话是双倍。
1: 对对对，是吧？但是那种我们这个那个电影去查下呢，你的这老婆查完个那皮肤，他是自己怎么检查是吧？对对。那到完了，然后第一次是吧？心脏转下去，嗯，哎，先别，啊，有个血栓那个，啥子从高速直走那边呗？心脏转下。 직제 안에 신백 따뜻해 내만 나 소소 침대 쪽을 강을 내가 소소 제기해 안에 내 군대 내려라 제가 제 안에 먹이야 군대 나 칼아라 제가 제 뒤대가는 안에 먼저 마초 배설한래 배설한 소재 안 배설한 따 먼저 제리 루딘 차셔면 따 먼저 안 카진 난 벨레뉴 여 카진 난 벨레뉴 여 말 안 들리지 되거나 안 들리지 되발리 되거나 딱 본다 인지 민지 인정 되 아니 야부지 통해야다 칼라 대신 부지 자야 칼라 사용 매버 된다 통용 매버 된다 통나 안 콘도 가부지 그도가 안 콘도 칼라 된다 제 안에 뜻이 제 마마서 패셔 제 눈도 베기 인정이 나를 아니 아니 이수 꿈시 나를 칼라이 나를
2: 안 컨데 칸데 안 컨데 텐데 바 안 컨데 라 모데 제자 안 드롬 그 소르 텐데 안 소소 다 칠로 니 냠도 냠도 소레 제 컨데 라베나 안 컨데 하장 가부치기 아 다 디데 수나이 나 안 컨데 칠로 바 트제 안 게저 제다 문도 리룬 디 칸데 칸데 제 안 컨데 루기 텐데 안 컨데 안 모데 제 안 잔제 제
1: 嗯，俺讲解这。
2: 啊，啥子啥子？巴拉讲我那是读读文吧，广州地理这元素这些地，这个没有吧？嗯，俺这个人民那个自然的，他这种学的，光顾这几个，这些，咱们啥啥讲了吧？对对对。俺们这个啊，在在就业吧，然后呢，俺就去了元江的这个，啥子了？啥子？下班之后呢，到浙江的这个永州的这个，陆军南部，东大营的那个这些，这些，这些，这个讲听说的不呀？
1: 对对，俺今年定村都是，你呢？这个忙我，这里忙我，工程又搞了，不一样，比较不一样。对，你家里那女的，是吧？嗯，我这里正对，碰到搞不起不起的。是吧？哎，其中那些呢，他说是把待遇呢，我那个军队全部中了，从住宿怎么弄的这点的？可是是呢，他没忙俺都赔了，我这啷个有嘛的？俺们能比这单差的了，俺们如来有嘛的？
2: 다티산은
1: 또 회사 ᱱᱤᱢᱟᱱ ᱱᱟ ᱛᱩᱞᱩᱨ ᱵᱟ ᱱᱟᱫᱚ ᱛᱤᱱᱤ ᱭᱟᱨ ᱦᱮᱥᱟ ᱪᱤᱱᱫᱮ ᱠᱟᱱ ᱱᱤᱢᱤᱱᱤ ᱠᱚᱜᱨ ᱱᱤᱢᱤ ᱛᱟᱝᱵᱟ ᱛᱤ ᱛᱤᱱᱤ ᱭᱟ ᱪᱤ ᱡᱮ ᱠᱚᱢᱵᱟ ᱪᱟᱢᱫᱟ ᱛᱮᱵᱟᱨ ᱱᱤᱢᱤᱱᱤ ᱵᱮ ᱛᱤ ᱠᱚᱢᱵᱟ ᱪᱟᱢᱫᱟ ᱱᱟᱢᱤ ᱥᱤᱱᱮᱱ ᱞᱮ ᱛᱟ ᱞᱮᱵ ᱟᱫᱚ
2: ᱧᱮᱞᱚ ᱛᱷᱟᱱᱤ ᱜᱤᱛᱨᱚ
1: ᱛᱟ ᱛᱟᱱᱫᱟ ᱦᱮᱥᱟ ᱭᱟ ᱪᱤ ᱢᱟ ᱞᱚᱱᱮ ᱞᱚᱫᱩᱜ ᱫᱩᱵᱟ ᱡᱮ ᱡᱟᱱ ᱛᱟ ᱱᱟᱫᱚ ᱵᱤᱱᱫᱮ ᱞᱟ ᱢᱚᱴᱚᱱ ᱞᱟᱝᱜᱟ ᱱᱤ ᱥᱮᱢ ᱜᱚᱨ ᱵᱟ ᱛᱟ
2: ᱤᱧᱡᱚᱱ ᱥᱮᱢ ᱜᱚᱪᱮ
1: ᱛᱟ ᱤᱧᱡᱚᱱ ᱥᱮᱢ ᱜᱚᱪᱮ ᱛᱟ ᱨᱩᱞᱩ ᱞᱟᱝᱜᱟ ᱛᱩᱢ ᱵᱟᱡᱮ ᱛᱟ ᱪᱮᱢᱟᱱ ᱱᱟᱫᱚ ᱪᱤᱱᱫᱩᱱᱤ ᱫᱮᱞᱤᱝᱴᱟ ᱞᱟ ᱟᱱᱟ ᱨᱩᱞᱩ ᱞᱟᱝᱜᱟ ᱫᱮ ᱛᱩᱢ ᱵᱤᱱᱟ ᱛᱮᱣᱮ ᱡᱟᱱ ᱫᱮ ᱞᱟᱣᱟ ᱛᱟ ᱛᱮᱣᱮ ᱡᱟ ᱟᱱᱤ ᱭᱩᱜᱚᱨ ᱫᱮ ᱢᱟᱣᱟ ᱢᱟᱨᱚ ᱫᱚᱜᱨᱟ ᱛᱩᱢ ᱟᱱᱟ ᱥᱩᱥᱩ ᱜᱮ ᱛᱟ ᱥᱟᱢᱱᱟᱱᱫᱟ ᱛᱟ ᱯᱮᱱᱟ ᱥᱮ ᱭᱟᱵᱨᱮ ᱱᱟᱫᱚ ᱪᱩᱫᱚ ᱪᱮᱢᱵ ᱫᱚᱜ ᱫᱩᱥᱩᱢ ᱪᱚ ᱥᱩᱛᱚ ᱱᱟ ᱥᱟᱢᱱᱟᱱ ᱠᱟᱣᱥᱤ ᱫᱚ
2: Nukude yobu de yuanzho reyes. Yuanzho yobu ka la nungu manzo tsame enji yuanzho de sunjo jiguwa reyes. Rwa?
1: Ane,
2: di ka la ane jik li na ka, nungu, moten na ka, dide tuk dewa yudu yogor yoyen dige mangi chiti liyegi reyes. Chetan, jamao yogor ki dilam di chuk chemudu sunwa rwa.
1: Ayo, dide dide la kwe.

하던 그 돈이 이제도 돈이 용이를 났다. 엄마 엄마 어 대홍도 거리나 라라 엄마 매봐. 드라울다. 근데 너는 저한테 그 돈이 라라 엄마 예도 돈이 메다 생겨냐 본 돈이 저한테 그 봐. 근데 지지 에 너네 너 다정 그 돈이 되다. 다른 소리나 당기 시지 좀비 올래. 대 엄마 이나 대홍 그래 공전당 시지 좀비 올래. 엄마 이나 근데 영시 자체가 가셔 되고 근데 너네 저한테 지여 봐. 엄마 너네 내가 지지여나 그 난사 자꾸 로쇼전에 로테지 제체투 레지서 그래서 하이리는 메타 생겐년도 드무그바 하가서야 근데지 그 롱도지 차이는 근데 나 이 도쿄지로 나와 뒤뒤바디 서반에쇼 간산들 그 건조 존으로 좀 미페요 그렇지 근데 그거 그렇지는 다 공부하기 소주 롱도시 대부분 공부하기 거기는 等你啊，该去做啊，用去解决啊，你得打不进的路去啊。所以每次上班，我们去查证这些嘛，等你啊，路的、车，这些岔路拉什么，这平时做不进的地方，就这吧。好了，什么样的嘛，你得肯定的，该吧，做吧，肯定的，查的。

0: 집에 셰프슈 차샤 차라 참도 송외 큐 신조 망남 레고 치시 니르고 총야 더비탄 테마라 니르 토부 유베 자지 신조 망게 뒤베 티봉 딩신규
1: 망뱅의 셰프슈 남바
2: 여기서 또 제대로 유도록 그렇습니다 하트 디트르비에나 다 엄마도 맨날 하트 껍데고 드리지다 오늘 파이를 두고 가서 아야 망뱅의 시기 간대기나 하모고 봐 외바 대조요 이 물론 저도 간디 좀 조금이 그래서 가서 가 한목어 간디 가고 들리지 다 뒤송이나 좀 멀리나 그래 몸뱅치 자 로스 스티링이 난다 내내 최대 스티링이 난다 내내 간치 팀 그러나 그 치티 팀이 뜨겠지만 또 대보 다 간다 대지 찍고로 물론 저도 이해 그리지만 자국이 그로 된 물론 저도 이해 대사 치 그리스 좀 비슷한 체제나 아니 가디나 로크 야코치 로스케지 시티도 그게 신내리 아니 보면 그것도 또 되고 그게 안 가는 팀이 신내리 그 코스도 그리스 그 하도 얼마도 몰라 아니 또 데모도 뭐네 그거 베이트죠 근데 지금 이미 뒤에 그 다시 선다 그런다 그 아주 예나 근데 콜린다 야코키 반조 치트에 그래서 처럼 포르스 때문에 지금 그래서 딱 샘바요 고용 받았다. 나는 자꾸 또다 미소. 나 자꾸 그 로쇼 때문에 지소스. 그래서 샘어 가보. 반대쪽에 그래서 딱 이제 사양 통야 단지 때문에 로쇼 지점에 때문에 지소도 그때 미시 받아. 근데 다 자꾸 지점에 로 주주도 자주 빠는 자주 자주 빠는 단지 때문에 좀 내린다. 그러니까 비행기 대공 지점 비행 가속 때문에 하청까지 전부 들이치죠.
1: 그래서 땅아 중간에 지금 뭐 주주스 리드 딱 연결돼봐. 내가 느껴져 돌봐.
2: 제일
1: 내가 뜨들 느껴져 지내지. 간에만 지금 리아요. 그도 시비 마보 없어 지내야요.
2: 그래.
1: 연결 세나 돌아가지 뭐.
2: 그래.
1: 까지 빼지 않고 주주 뒤지 뒤지 세제 세만 다 유지를 왜
2: 있는 거야. 그래. 그래. 아 로트 좀 자주 봐라. 자주 자주 봐라. 그리고 좀 막 치면 하나 야야 그 상태로. 그리고 소소
1: 그래야 눈이 마르지.
2: 마른 거 들리지
1: 않아서. 아세나 토나시
2: 티르
1: 아제 레가 마제네 지글라
2: 티르라사
1: 군제단 그디침 예나 상사지 상네나 데메 그디스티 모라
2: 제르
1: 나세나세세
0: 헨게츠 콩토 센초바 티니 게디운 튜지마 딘디 슈베 미세 치티 리첸 생수 튠베 품제기 게디운 튜지마 딘디 슈 시바 티진 티링기 리첸 퓨잠 바가시기 리첸디 춤디 탄 제바 디수 변조 라탄 几匹千贵天巴上七里金天界许天家我

0: 강종 시리 책유 디네 꾸니기 회기 띵스베 징내러 롱주 치초나
1: 디네 꾸니기 회기 모차치웨 규제러 뇽르낭초
0: 디가 종 지난키 징내 차지미나 탕 직지 개베 회기 시리 랭웨 강종 시리 집균 시베레 진이 강종 시리 책유
2: Tsinghe namcho gungkhamsa, tandalingye ge zhengu chukbe li chendi ni kangchung shiri chepkyun shibdi shi, nga li chendi zumdi thang zogyan shikin chichun yi. Namlingye, tingdi kangchung shiri chepkyun li chen naliya, gedun tuichin ki mikse li chen shichadi shi yu. Tadi naliya, gedun tuichin ngo zhu thang, gedun tuichin ki lukyu pi rim, gedun tuichin ki tui ni, thang nang shin, gedun tuichin ki chegu thang, komsu sog nang tuin, ngo zhu shikita, 给顿推进了顶级学位路线卡级成绩学院。

Singing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ne ta sashi din chima mi jinyang ara le chala mungu din ya yore pama ya ge ta kato gore yu chi ru mu di si ane din de ta manzo che ne zhang ka bata ta tiba pepe nguyen zhang manda ane tan de dayan sika cho gore dayan din de mungu yu tu zamba ane ta di chuma di gan de kambara chi deb tugu yu na me na sange le re ore di Lokashiran chebi.
1: Na, sagala.
0: Ya, manzo di kande nima mubatya se saji dagaran che changzi de yuja shugo ta nga chunga gu lol ta junju tanga shugo saji diga kanglo manzo lo kangba che tonga kangba su ma kunchim che
1: che. Ruba, ruba.
0: Di nyan yu tiba mi zang pa che nishu yu me chi yubra.
1: No.
0: Dinde chi yu tiza ane ta saji di mese kambu maa shamol pidu zamba da yiga tsanglo gyagor chasha dili yine diba mese duzo ga dine diba pazu nyozong chigen dinde da pen chasha ne sa nyozong kambu nyozong chigen dine pazung tsuzung kanglo bedi torbe se cha desha ante lechi du zamba nyan ngare bingya gadali kambu duzo tsu nye bi tsu nye ane dine nye che mayon kong nyel nye diba da sishun le kasi ka le Sachi totam tiba ke kandu shwe ta ta ta kortan zhuyu be sanay dinde yorba samlo gyu che che ta di kandu che ne kagire tsu nyue ne chuma nyevu yu na me na chimda lukde tungu yu na me na dike kanglo zache zengu nye ne nye ton jibshi lo ne gyu bi nye ton jibshi lo takta nga genyu shi yun ba nye ton jibshi lo genyu shi che ta dike kanglo Pāsū kēchī tūtū tāmbā tā ngāñchū tōtē shāng nāl chāshā nā tīne ya chik kārā chārgū yōbē yōrā, chārgū mēbē yōrā ā ngāñchū kīyū bā chārgū kāñchī mīndūs sāchī tōtām nāngiāngi ūchī kūrā tsāyachā chīdū tā kēsī rā tsū ñārbī nē tā mānsō tā pāsū ñōchōn chē bē pā sū sū kāng yāgūchā ñārūs shēn tā mīsē kī tīne ya chārgū mīndūs tīne ya sī kālō nāchū tē Oto cheche miza, dombe pa che, tsu che, dhiba ka che ge, tene kange shiba suyo cho, di ya, gyaya ke chesele che, te shang ta zhongzo, zhongzo lo cha shane ta nganzo, di kare ya, di tango ta di ruwa yu san, dobu kye urwa ta, di yuwa yu san che, zhongzo lo nye san shue, ta nye zho di sachi di, ta zho tsu kar sogre, ta hu gyaya ta, tsu kar sogre, di nye yun di, ta sun jo che ge. Tīndē rī sāng rī sī kōsō.
1: Nō, sā
0: kīrā. Tū chē chē, tāngu trōn tsō rī tā pōyā dē, yā nyē sāng shūyē lī. Tā ngā tsū māngu pā rī tī chō nī tū sū gu yī, kē sī sō mō tū bī nī, ngā tsū tē tā, yū gō gī tā. O nyam rī chē, tīndē chī sū gu yī sī, trōn tsō rī shū, shāng rī shū. Shū gō tī kē kūnā nā mbē, chō chīn tī nā sū. Kāngu tiawi nē kōtā yī nē rī lā yā tī chū tī kōr bā lā ān chū tī yī nē chū tī mā chī chō bā chū yī āngi tā tī kē kāngu nā chō sī ān tī shī shā kā mā rā yī kē ān chā kū rā tī tī bā kā sā kā lā nē sā shū jī tū tī mā chā kū chī bā kāngu shī bā chē kī ān chā kū chē bā ngū yī mōngu chē yā tā tī chī mā ngā shī tū kā lā ān tā tī tē tēr chū ngū chū tā tī bā kā sā kā lā nē sā shū Shogun khuwa juu saya tanda tanyo kankal Jawa chacha di ganda chani kagiri saya Nuh kuna nambay kaya chargui chaya di Tan juu son mungu dhugu ri kuna nambay Nga mit dana juu Di chargui chaya di Asa chay chagui ra diga chaya Da diga kanglo chesh diga dinji Anu nga su kuna nambay suya di Nga mungu chaya kudu zamba Nga su thugu mundu kwa Nga dos dos chacha o Da tanda bato ma chik su su sāmba tītā, nīnā tī kānlā, tā ngā sō tī shāngdī jē chōbē, chōchīndī kā tāngā lō tāp tī tā ngā ngā rē tā sīmnā nē, jī kā sō rē tā, mī lū tī bēn rē bū tī mīng sō ā sāng sā rā jī tī lē rī sī sāng chōn lā, tī wē kā ngā tā ndī yī gā ngō tsū nē, tā ndī bā tō lō lō chū tsī chī ndū kī sī chū yī nā lō chā shā nē tā, jī nē zane si shuwan ta tawa ka rinpo kaa ke ta tenja kanglo ka kya kyo ta rara nungu tabu che che tena kura cha shani ta la kye tse na da kura netan di pe mi se cha zangu ya ku cha shans
2: Sengenengi, tanda togde ngulor siyamdun kaan yue se saja tini togde siya ngubara chongzor nebe tenge togde ngulor soje saja tirang tu yinxin siyamdun kaan tini saja tira zu gyu gyu chen yang
3: 佩吉路居托基三年所在六十六至古路春季银巴里这些品作来给我们乡丁看准确主路人不打恰局内组准切色三家堂秋落索公安给恰烟塔孔人前把的你去日本人不配的准备些银行谈到拉萨创业托地乡我把创作了盆穷托地我落了乡丁看写吧我也是给我滚起通去四个月了 龙母土面人气空气刚爱忙不切色切别这部题大家没同六星图预备这些品作来给母土三个班的空气盆中托地我落着相当看准备中华美丽给随军人类的松江塔美丽品尊中文塔娘们这别人借给陆剧村的给汤面三顿塔盘给巨人提醒忙被切入过所给帖母土三个班送班的
4: 对，跟他，你都就是那个电影是不是吧？电影是有的，跟他，主播节目是不是这样？人生，跟他一样，差了经过走的吧？对，跟他就是，跟他说的，将来的，他跟他公司同事，旁边给他，将来忙不是跟他了，下午的吧？对，电子项目就是看这，这个跟他说的，他们给，跟他上路之后的吧，光不是的，跟他呢。
0: 나라문에 차샤베네 다 지크 신변에 튕겨 부구지순데 유엔데스나 근제 돌직 강에 망고 태용기들이 이내가래 선주르티다 지네 대간주 베베무이디 아나 콜로큐간 직수스 다우르지 접제마 게라제 수행미다 니네 아니 이게 사지티 딱딱고라 니만게 소리들발 안티네 주순데다 다 조신다미메 나영은의 차선에 교초보다는 배디 사치다 강글로 레스루시나 라비네 죽들이 막 즉 선배 나르고 가손을 깨면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지기 상담자 안디 운에 젠디 존샤벨 속과 존제 소스 죽고 수엘 속과 응 소스 드바 지기 내다이나 근지 돌 차견 야르도에다 근지 돌 문구시 도딜에 이네다티 쉽지게 알아선주단 님구스민도 아산제 아니 루지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칸디 쉐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샤서 그래 밤에 제제베 쇼딘주에다 니네는 저 다 배우게디 물로게디 다 쉰주 봤으나 딘데질 단데 나데다 바제 멍구제비 딘데 도난치겐디 미세스케 메바 이네 다 벤처장 무이고 루규원의 차샤비네 개용이 니만에다 파존 도치부 유바 어 딘데기 루게티 유츠다다 딘데 좀비네 당한서 세드리게 고치베 제제 즉 미세스 마라네 나치마 마오발라네 지네 루규가 네 유브다 아 니네 다 루중조돌 오냐마 그네 딘데 지 유브다 벨 오 딘데 좀 샤세 지기
4: 제가 또 해요 보다 롭전체스 이 딘데 뮤제 센다 제비 당한 주 단데 베베 응 우기 어 그래 루큐디고는 셰비네 난 좀 화미리 늪중 나 좀 난게 아니 딜루큐기 나가지레스 나스 간다 길라게 상대 칸나로 야지 장산조 그 잘라드게 문길라처럼
0: 밤에 제 선조도 피베 야 신베 길라게 지 문론 님바다 딘데 양토르 차라 페뉴 유베 페베 사자가 나라운에 차차네 드발로 춘주군드네 지네 무기 지게 딘데르 도나 제베 마세베 머슈코네 자라다 드바 닝베 지타다다 드바 지게 소농라 지세네 만조드바 지게 미르기 캐친데 메 자라 참물로 가버르지제 춘주군대는 딘데다 고백이나 고자 예배 쉬고 드발레그미드드바 캠파치 치치 안젤라도 추뉴메셔 단도도 젤라 파나그 추뉴메 아 데바이짱가다 이게 미 데 응으로 샴데칸데 추에 초진자네 당은 저 제나 참물로 고르게뉴 제나 참물로 고르게 제 진행은 저 베베드바 그 뉴기 당고 멋이 야오시라 요 말발 아니 근데 메뚜담 바깥에 시부 체체다 가서래 어머니 저 냐비네 들로큐 컨테이너 벤처션티 로단 둘로 컨테이너 사티넬 강에 망우체다 이네레
5: 녀고네 제비네 따다 녀손치에다 딘데코네 망우치기 바조 기지시에다 즉각 속으로 뉴게 동계세 했는데 뭔고도
0: 대외 장가다 내가 주께는 게 인군인배 다 가서래 고산에 가고 뉴어바 딘데 좀 뭔고치 당아래로 오래도 또디 다 망시디 지금 럽터든 루디다 다 저디 그래서니 지내다 일자가네 마 사샤자 장모디 마좀 딘데가네 강해시부터기 니네 다 디루규가네 마셰 다 근주톨 단디네 판에 지금 야르토에 다 딘디네 마카소레 누이디 드로카디 유메 그네그네 그디 유메 디게 강로타 직마 차창지 수행이스 미니 치소 루케요 마르발 땅아레 미르데 달로 땅아네 주이 보루나 롤다 가소레 안주 이기나레 베베무이 치고 멤바 게난게 무이 나메무이 텐데 망구이라 안주 단디 이기나 유엡데 미마쇼 고르사 마르베 디게 차샤네 단데 짐부르데 짐부가트 리에디아 오르바 왕 디게 창마르지 유 도체제 달롱아다 주이 보루나 롤다 단 덤블링기 무이디 나라 유기나 토해 요르지 소에게 체시다 단대원의 자신 기고 갈라트 지금 유기나 나스 토해 요 슈그미다다 자다 산 지그직 지여르
4: 바바
0: 어디 거디게 유기나 토해 요 수기니스
4: 알레스게 로게나라 알레스게
0: 아딘데르지 오지기 녀로고난 자신의 로고톰로미 딘데시뉴 따케르딘데 칼레딘데 겨 결과에 시두 가래직 시그마레 우군도 쿵마레 세신데다 기부마제 세든데 직셰도 망고스도 이내나레 심베날 따가소레 개인시 제껴스테네 메소제데 라게 대게 그거티만도 여르발 아니 딘데지도 담바다 기부제테난다 갈레겜난다 다 시중땡기르방 안스담 다 마시군데 다 조치셔던데 시주시 클럽 시샤 발랭게 딜리투 디 땅어지 수액이 미다 니네 가서 그랬다 직계 유신에다 세녀데네
4: 님
0: 제부스께 매베스네 님부스 매베스다 근데 지금은 땅아래 지네 미망 샨데 슈에다 니네 마오발데네 달로촌졸 롭촌치세 다 랍트 사가 조금 말까?
4: 랍다리도다.
0: 어, 랍트 자신 유기남 폐배수고 아니 달롭종 유기남 배수고 달 랍트 첨부지 되지.
4: 랍다리도.
0: 텐배 되지 문제지 위해서.
4: 나
0: 어, 되지 간에 다 봐줘. 즉 답시 유자다 이제 너무 발로디. 다 유기 즉 다 샴드윈 칸스 뜻한 바 조치시디. 다 랍트 첨부지. 조백 때문에 문제를 지기였어요. 아니 조치시 마오발 시중에 대박 다 우주인한테 망조하는데 그게 자주로랑 내만한 줄라 단데 무튼에 자주로랑 나라나 주비니스
4: 다리 레스기로 단데 게나게 콘스무스 다지 잘라님과 수 뉴욕미도 파지 돈용미 숨으로하기다
0: 레스
4: 안데 게나게 지금이 내리 안데 망부지기 그날에 제가 님과 망부든데 이거 하고 있는데 드디어 아직 그날 돈다 대비해서 근데 계속 신경이 되나
0: 다든데 돌기라 단데 문에 차산다 직시도 망고든데 이줄이 나든데 군유요
4: 그래서
0: 안다 증내 차산 문님부터는 바르세야 선을 쏘고다 지금이 그네죠 맨나서 미주서 같이 도부사겐데 문고도 나문에 차산에다 가지게 랑무디나네 둥기 임베 토엔 유베 싱엔센데 어 카치게 냔데무인데데데 요뉴기 유베 뉴에 뉴에 임베세 기지트게 몽도르
4: 나세
0: 이네게 따츠치지디 어 디네나 단르부토 투뉴메라 둥메스
4: 나스
0: 어 따치란조가 쫀디 유베데 유나 그란도가 콘토브시라 테토스 마레스
4: 따타세
0: 어 콘토브테 토스 마레 엔 그란조가 라브라브제네 마츠뉴기 인스체제
5: 이네다 니 자드윈디 쪼카라스네 쪼녀비네 방다 유에보다
4: 그
5: 콘셉트 뭐 그네 레유맨디 다 제신 주제에 대해 개침을 했었던 게 그래서는 같이 주도권

수 머슈베 민수알라 고초과드리발라 다데야 슈에게 진주 이거 주부 강시 제수 머슈베 민수알라 고초과 인시베 깨져서 가데스나 원수 머슈베 시에게 얼마도 진주 이거 주부 강시 제수 슈베 민 땡구고 얼발라 진주 주부 강시 머슈베지 자원이네 여마데 내데야 무엇은 뭐 슈퍼 시바 태양 가르시에 와서나 이수리 양치를 국기 제도 쟁이라 진주 이기도 치고 말바 딩원의 시에바이 알아 다 강시바디 지저 원어 주바이나 디르세베 민양 고제 침부로 와라 강민송으로 와라 이 민디 컨대지로 코구구여서나 진주 이기주부 강시 제수 슈바탕 뭐 슈베 민유도 초아탕 다가 능신기 난도 탱아 남이 당구 민담 제배 시배 겁러야이나 민기 리기 이와 시배 겁러 난도 치라그 낭스 시주와라 어디당 제바 창마라야 고초구요래 니드 자르도 룸웨 민유도 줘라 고초구지래 디가 강아 강디 찌렁월러 주배이나 니드 시배 민야 고자치와 민디 진주 이거 원수 슈바탕 머슈배 민탕 다가는 신기 공동어드 송신배 민기 리기 이와 시에배 치락은 낭시 시부 찌릴러 고척배 편예지 차버리 빛하시하다 족진니 곱자탕 저기 마레시배 족지 곱자시배 더부니나 나도 민기 리기 이와 시에배 급러야 중외 외배 민댐들 와라 냐키구 니사 니니 니기 치루 현식 인시베 니탕 니디니 장의 민주와라 다다가 능신 주부니 잠베 덕대민 인시베 더부 주부탕 잠바소니 체주대매 민주와라 다다가 능신 탭다와니 튜닝 댐베 차와식 인시베 더부 다와니 차와 민주와라 제장 第一个名的孔子松什么能行几句个一个学霸堂没学霸孔子学霸名的这个一话学部康音把苍马了加出过去的接着康堂名义偏执着于被名义运动着呢康大记得我了就不赢了第一个名的呀国家去了名字了国国国有了完了你在这当目的用啊都这些学霸赢呢 康明德堂吞巴一一十百塔子多了他的呢金柱个一个你了口古古要的用这样卡的是呢我是清明站来娘们呢我是清明站了马对吧金柱个一个康熙没修白明堂清说要的白是呢要马的是吧了接着你这地 진주기 이게 강게 타량 튜발 자도 롱어디 땜바데 와라 니 디데질라 코구가래 이제라야 튜세지 중모데 이 튜디 다 튜탕 미튜 시소하게 코드르베스나 디 코드이나 자원이네 말에 강야 롱에 진주기 탈 튜발 자도 롱어 암 양나 강야 롱에 진주기 탈 규격이 작바 뷰게기 춘이 뷰게기 두루제탕 춘배찬의 자르초바시베디 고대래 제장 강연로의 민기 타나시도 전에 민리야 진주 이게 강웅시 머슈고 요아마리 제나 니제 디양 민 강당 강의 탈 자르초바 진주라 뜬 매그바 진주 이게 강게질의 자두루의 튼딘데지 대발체버로 와라 제단 튜시바디 다 튜머튜 세라 속바다 저케요 말로라 간다 자도 루에 니데디 자도 루에 민지기 제라 자와 이나 튜버레스 와데 뷰게게 작발레 요레 뷰게게 춘이레 요레 뷰게게 둘리낭레 요레 제단 튜버레스 시에브레 테달 자웨 니 다 튜버 당다 미 튜버 니기 남베토네 니데 딘베 남바 나조디니 튜싱그르발라 제단 뒤 튜세디 뷰게게 둘룩탕 춘이 디당 툼버레스 와데 다치경 200걸이야 된데 송버레 시발라니 이자와 송버레 시발라니 시발라디 카레 어 유데버 와라 어 다 시바딜라야 이네 이자가레 송버레 다 디가 그 시바 시바 태양 다 근데 지로 코고레스나 진주기 시바
와라 진주기 시바디 카레스나 나키고 니르와라 당아 타나스리전에 시바디 나르와라 단나이라 양기 에테 기고 자외 되는 가르주래 나키고 니르와라 제자 시간 딘데지게 시벌라네 이 자와 시베 시간 딘 안돌로 가르세세 체버드베스나 니데 시베 체디 부드디 대나버데 시간 수백거로 야이나 자와라 딘데 숨으와라 가당 냄베 치두 귤 숨으래 가당 냄베 치두 귤 시베 시간 디 당한돌로야 전다 가르댐버베스나 니제 체기 등 강당 강댐베 추디 두두 잠치 난조래야 온두 체버리 태양 가와 타 냄바 소기 튼댐바 죽버 인스 송낭버리 가타 냄베 치두 구르시베 자월송베 치강디 꼴라야이나 양제 두베 도지라가 준비 왕군 낭래딘데 송어루와라 니니 가타 냄베 다스 치강직 대나오루와라 디르 송베 가탕 냄베 치두 귤시바 테타 양제 두베 도지라가 준비 왕문하는 숭베 니니 가탕 냄베 다시베 치강이디 숭두 미지구 잠리 마도 등 지구장래 루알 지구장래 디게 슈제 니제 겁라야 자월 숭베 치강 숭부디 코등구 골라야이나 제시 슈 추바 이 아샤망에 슈에기 낭도디 니제 tengi jugzu gola yaayi na ngoto shuguyin. Nide tengi jugzu gola yaayi na zawa la yaayi dinde sung ma sung ay. Gartang nembe chigdu gyur sung rwa la. Gartang nembe chigdu gyur shibe chigang di. Nide teng kangtang kangdenbe chudi ngandu la ya rakba zamshi. Yangma na chidagi nangsi shibar ma se yang. 전강대매 추디 모두 둘둘 잠채버리 루알랑 자와낭라 가탕냄배 치두 교시배 치강디 둘둘 틴대지 땜바 인배 왕키 다 다리 대시배 가와세디 영이 컨대지라 고구래 아디고라야 원수 자와낭라야 세매장 치기 캐바즈 니거기 가와세디라야 대시 군두전에 카지기 지배난라 리튼 가와탕 리미튼 가와세기 이와딘데 치제 송샤 양제바 망부지기 난라 초아도 가와탕 맨바르 가와 터대잠도 가와 시소기 이와 치제 송바양도 영이 투미 공바 강이미디 단당안즈 직다 치우카와지리 제나양 미드바지리 은장 콩라양은 모두 슈퍼 능신 초도 가와 멤버 가와 터대잠도 가와 시소기 걸쭉이 나바 숨쉬어 대단히 무딕 챙지 소기 공바인배 머체 캐바 망부지게 제수 당제 초도 가와 멤버 가와 터대잠도 가와 시소기 이와 제제 자와르 가탕 두방 대신 인시배 가르딜라 대시에 대다 겸바 요래 디나 망쳐와지게 딘데스 대시 중거래 언데 가당 냄베 치두 귤시베 가디 영이 초도 가와 멤바 가와 태대담도 가와지글 원지 체그르베 릭툰바 탄 릭미툰 가와 남베 터네 대시 체우래 디토레야 이나 제바소스 난게 시진선 미직베 토네 릭툰 가와 탄 릭미툰 가와 송베도 다가는 신게 초도 가와 멤바 가와 태대담도 가와 시소 케바 페지게 디 시샤제 디시 쫌바양도 디르시베 초도 가와 탕메바 가와 터대잠도 가와 시베 거쭈기 남바 숨구토네 시에거바 양만의 디시에 치당 디니 간주 까마스두베 제베 무딕 첸제기 공바레 루알라 공바 디 제수 당제 케밥 망베 당기 잠주 나와야이나 거쭈기 남바 디 숨구토네 디시에 쫌바디나 슉쳔부도 다리 야제 퓨가 룽드인 셈바보 남나 양 녜 무디 칭지기 공부 능신 초도 가와 타 멤버 가와 터대잠도 가와 제 넘버 숭기 토네 모두 슈드예 다디 모두 슈고유나 가탕 냄베 치도 교수물 와라 치도 교수물 능신 전이 잠 땜바 죽을 와라 니니 나네 통말 가와세 또 모두 슈기예 다샤마 슈에게 가와 이내레 넘버 이내레
地里的这个就是现场都能够得不饮食解决的啊了现在我铁站给杰林马车不车间做做的原因呢写一个成绩月

생아 남초 다른 남부츠 센신별이 젠디니 현종 농진 년진 내콩 벽에 농진 기 철두지 젤리젠 직제가 제치디 십디시 알리젠 적용 쇼캠 뱀 좋아이엔 티링기 직제가 제치디 십벨리젠나 남부초 대탄탄 주에 송세카지 제제시베 남부츠 무튜제 안즈리젠 센신능교 가쇼이엔

Yardım gibi bir daha şey var. Yürse, cesam yin tüm yüzyıl.

생각 남초 다다 남부츠 센신벨리 젠디니 편정 롱진 옌진의 호 벽에 롱진 기 철두지 젤리젠 직제가 제치디 시디시 나리젠 적용 쇼캠 뱀 좋아이엔 티딩기 직제가 제치디 시벨리젠 남부츠 대탄탄 주에 송시아 카지 제제시베 남부츠 무튜제 안진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닥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친 예궁 헤게 룽치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니나 멜론 딜라 세파르츠
4: 망정 망법이 침대 어디가 이거 제일 중요한 아니 소수리 차동기 유리 딜 정도에서 침대 쾌왕 성경대
3: 중요하지 팀제 멜롱
5: 승글린제 약공 감사 말레전 조정 쇼겐 디긴이
6: 시진핑키 퇴로살베 중국 키주딘베 지소증후기 광범니 당용타 개용미망기 중화미시 랍신갸다르 용와 비텁치베 차주기 중도시기
7: 루튠 시진핑키 속신난외 당주양기 타고르투 튠지 텀섭체디 지소증루 팅섭젠키 개컵 초용내 죽주치발 개카사바링구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게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듄바 네듄 탁주 치디 팀취바 겐더 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글

0: 저를 가시가 좀세.
1: 좀더 비우니 딱 맞다.
2: 이제 니만 세우자.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 기구지. 초 레오 기지. 기기기.
5: 대중 농치 인치 리포. 대기 농치네. 하나 깨상 미도 리젠. 워즈우니.
6: 대중 농치 인치 리포. 벽에 농치네. 한다 계산 매도 리친 고주의
5: 계산 매도
7: 초부증증서 공감사 단다 초부증증서의 생구초부니 계산 매도 리친시 안닝의 균신 견자자 계산디 이인 레전 고무초 광리야 자게 초부증증서 전국 수교 예장아 공기 넘실이야 개발 중 잠도 재장 초부증증서의 균극이 습도 태는 아군 독점 타야 니모 습장 담고 지야타 티미니는 추춘잠 통약이 굶시 예비나 참내서 응원과 지야리야 빈덩의 젠시도 다 디링은 저리 전날 아자게 안신 초부증증서 아미 올루타 나마지 최시비 능천 카니 처리 수유 늘리야 초부증증서 아미 올루시비 능천디 진신하셔.

0: 단단히 비진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규루
2: 세마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규루 년준 휴인 초용네 지소링루 팅럽진키 돕지 기급 주준 제바탕 중화미리 加다 러브치 믹스에 응유용어치에 비해 경남 설패토 진대 주배 최진이 중화미마 지둔기급 운인의 로등주 틈둥코어탕 비진남디 공매탕진토 加다 진외 재고소바탕 레리카키 망

0: Zodji, Sa Yung Ngui Su Yung Ni, Tui Mong Tu, Mi Jie Nga Tang Jie Ba Tang, Mi Ma De La Kui Bi Min Dun Xiu Shi, Kim Zang Tang Jie Gup Ji Puk Dun Jik Zung Yin Ba, Gung An Ngui Ki Bang Bu Che Yu. Jie Dun Cha La Ni Wei Cham Tira, La Ru An Ngui Sung Bi Ka Yu Bi Tsu Zung Ki, Se Kula Tang Par Da Ji Li Xi Bi Zang Yu Bi, Zhong Kui Par Nang Se Zi Ni, Mi Jie La Zi Wa Sem Cheng Lu Cun Bar Che Ba Shi. La Ru An Ngui Sung Bi Ka Yu Bi Tsu Zung Ki, Lep Chi Mi Jie Dom Zhu Nga Tang Jie Ba Tang, 也在了忙的用为这些民团学不是。各民主编一学业留在政策目的年生有个堂，级别民协主席国日，有出他多呢？温作定堂，刘天一来年底级设计当么托不堂，级别将别准主成都了出，张志成了设计当么托不是。毕竟给投资，今在主编参与年年级协助确实突破不了，中国留在团们操不了，设计当么家当个中个日堂，我也当么团结团结。
1: 上级当么出具人力建议，准备套呢？目前三级当么团三队当么托忙学提不是。今年古别七松九年，今年年冬，咱们资助了中国超微波率用车进度了。毕竟一个超微波率电力所高速不通，各地进度呢，责任去短期安全整修吧，再着修一不是。今年年冬，咱们资助了解决人气人通部两年八十用不高通就检查我来给用不是。三年下个特冬，两年他装呢？
0: 越过了就把他心思越过说起结果别呢，解决人气人年他越过再去了，你这图就不是。二零年初期，今的古别菜松就年年就表示呢，二零他依然去，今的古别菜年数第二年全面拆掉，去年被平均三期前段没被忘开，全面来批评抗议全面不是。一零年初期，今的古别菜年数过年年就表示呢，依然去汽车部长，阿拉开去纽约呢，天寒人土记录前什么他。
2: 光塔天牛肉都具备美女呢，你们这节操节操进了小酒店不是？那么秋天门路线对呢？刚门也三九六三八天。
0: 伊拉吉森林塔长街本地木吉吉族，这一地今的古北菜松竹年，阿里组织前边天气增速的，伊是两几个不拉我个单位，接近南街本地。 伊拉土林肯主场我所组织的恰不恰不太妥呢？伊拉确用呢，让电案结合起叠加谈电力松中区别，团长们三百六百寸就不是。年冬人民就跟刘龙就多，伊拉师兄去伊斯兰结合了股东单位恰就了，结合托把恰不恰去？阿里木工去安心，伊拉土门面洞察开些接送去就不是。年冬人民这些留到古巴了，阿里谈伊拉话了，门面接等区别推出我所开些所有不是。
1: 今的古别菜松竹年，俄罗斯这边几个别，特别开出公司，这边呢，以色列籍，提了别土普罗根基酒店男主了，第二家集团建团有事，俄罗斯这边几个别年主提男主表示呢，酒店男主东看起看了我胸部贴，男主看了就看呢，男主东看早提了直接表示，男主东看胸部贴，吃酒没把随便接，男主提着啥酒我没事，说的俄罗斯南滩西土跑跑汤，男主托起主管捐钱出面不是。 以色列籍四六年的年后夜，天天差不七月，第二天团建形式。团建党职员最近能住提卡罗瓦西克，能住三位数冬季前都去写不是？特别卡州公司接着松竹年三十八年，团建提检查俺是三位新的民族人，公司提以色列拉就看能住上班东厂那个小外人写写不是？年前了，让总提达到这么年，接了年冬咱们这段落。
0: 平常去创建糖创设计细节免去根据节，每隔几周我才去贴。过了十几趟，过了年纪出去去，人们你来点击七八趟。这就套中央单位推出的，接了年冬人民资助率到这边才九年，接了年冬人民资助率到糖部才缩进人拍的不是，免去根据节，到当龙去级别推出呢，接了年冬人民资助率到糖部才几年呢，到中年别才缩进人拍的不是，三毛平姐，天天刚刚爱上就是年春休息。
3: 像不啦，那不很简单，没错。这个来过年，口罩前边来穿，先打三罗。你看人，看你，看中龙天年轻猎工，看见龙天一。
4: 郑州郑州了，松在虚内，一路边边，靠拢我西去。
3: 金砖店家给写钱店面，让先去厕所了，跟送去。店内，今天金砖店的车间他，金砖店的写家，金砖的团建了。
2: 도 톱나.
3: 디니 키랑키 짐주이 태기 냠요 강유 닝쳐.
2: 디가니
3: 디가니
2: 디가니 벽에 룽진키
3: 짐주 캐제리 제니.
4: 中国古城有干呢腾古不给点么西罗那既然曾经得理心呢我就拿出西巴掌张烈火结果及处理我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几 Nunjiki, Budu Perchopatan, Zada Nizu Chedu, Chema Jawachetu, Gomuchiru Yudu, Losuyan Barcho.
5: Lo,
6: 샤차웨
7: 주주 말이야 딜이 아직 순자 존재 레주 템버티데 제제 두고 야 냠수 침어도 봐 안에 디 솔라기 여제든데 요야 매우 제제 아직 대작이 직진다 마대 딘데기 내주든데리야 아주 작로 다야 가리야 세세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미기 토접스들 리드 추고 데리아 직 구미기 저 직 이어버든데 직 열레스 20 디날 저 지단 채는 저 능구이 있는 가르스는 십시 세그로 와
6: 저바기라
7: 어딘데 체 인구드나 안기 급실로 서 제단 땅 저 직 자그로던 뒤 망치 직 따선배 나로리아 자그로사디 직내 타 타르 부이면 니네 있는 건 저 디나로리아 가르스는 자그로던 뒤 직 추고는 배주민도 직 개닉 소지레샤 디데스케 아이르바 디데스 네모스케 아이오네 겐제우스케 아이스 인서 제제 나오메다 추고 존제 템도 메주바네 추고 메니바 ana kajik suzu tugo jik pechu tanya nyungnyo sonza tugo diyan pechu shindal chichu anda dinde da bas di lakil so nyaja yan jik di toba tosubu duga singin sor dinde rewa kim nye yuwa mungshi tole yang zu jik timlo totumne she da dinjak totumne she tugo diyan temdu gadu bas ke je karsini shibshi chazan che je geran rukyuk topna basi che yori shibshi jik tselimbe sholi cha yori chazan anzu jik pimi chagro danya tuju li du inji minjik karsini chugo di ngubran gug yori es di tangbut cha dan anzu karsini kyugi na lo le ka jik dimdru nyandabu dindegi shungle kanki dindegi barangwe dindegi mengshi gali jik dimdru nyandabu dindegi pina la gezi she yun yeso dindegi lepche korana gezi she di dindegi ta zhēmārē sār cīk tā, tīndē kāliyā tā tāndā mōchā kūgūmīndū, mōchā mēnyīb tā, tsōm bā tā, tēmdū kīwumā tō kārī yīngyā, kērāndī chā kūrō tāng tūgī sā tīndē shē chā tā tīnā lā kā cīk tāndē, cīk tōtam tā chēn tā zūgāng chokdōm sōr chā tīg yore. Chē tā ngā tū kā cīk tīndē lī, tā tīnā tēmbā tām tsāng mā yīchā kūr tā yōrēs, ānzū tā tsōbō kār sīn ngā tū cīk shūng rāng kī, cīk tīmdū nyandok bē, cīk tīmlū kī, cīk tīndē kī tīndā. Timlugi dindegi namgugi jirgi rwa tinte tita chiyaga nalwa ne gyuta chewi ina ane shine di ina nejuidi nguyo yinba mando tume tol timi ba patsu ki kyugi na dinde chi cha yungudu saab tunsha santa lewi ina tazu ina nga zo di nala chik dagda madib dinde cha tu chugudu cha zang chugo chagro dandu inji mjik nguwebu ti gugu doos, gugu yubu di ngiye sago kumayna xie simba jirwa. Tam nyeba di nga nganzu tari sasha shod, nguwebu mogao di nganzu chakro ya taan tuba ka jik yorwa. Nguwebu mogao da chugo meyab cha jirwa, chugo gugu mindu, chugo mey mey la, chugo gugu mindu wana saa su di jirja na kandesi chakro taan julu nyer tukurwe. Da nganzu chakro ya julu nyea di tangu di karsan susu rangi, susu chugo di togun nāsē sākōng dī jīg jāgrū jīg tā yā tūsē chūgō dīndē lī jīg shūngī jīg chē lūmbē chēmbā jīg jāgrū rūlū ngēsā dīndē jīg lī yā kē kūgū yōb chē dī tāngbūt chē nīmū dī nī kērāng chūgō dī bē nā chāmdū mūdhā āndā kāngyō lī sōgā nā chōngwē mūdhā mūdhā āndā kāngyō sō dīndē mūdhā tā chūngā dīndē yī nā manzo jik jagro tangu diyo da saji pigi dee merwa, saji tarang mushib le dee yuwa na, chongo na pyo le dee yuwa na, chamdo na ngari le dee yuwa saa dinde, che che ta mota di pigi ya pen toya kur dee maso rwa, o na o toya kur mendo, langal chosong da nyinga shibudu, ane yi nganzo tagaraan jagro tanga tabshi yuwa rwa sudu, di ina jagro tangu di susu togo yi sakun da daa yuwa cha, nyiwa di ina sakun shinda di daan chogo yuwa res, sakun shinda di daan chogo diyo kares na, nivardo chogo 상고 응업대야 이불아 딜리아 도교라 기대야 이불 딜리아 토고라 기대야 이불 디메기는 기란티 추고디 비주 집에 규림 나로리아 예제 파티는 디장마 소고 이불 이게 장마 소고 뒤충 기랑기는 지금 레다 부디 지금 이미 탑달라기 비게 땡고 이불 디메기를 봐 아나 이미 탑달라기 발로 비게 코드 나고 이불 아나 토다 라레 레토네 약수처럼 토다 라레 모티베스 쳇답게 사지데 사지신 달리자 토다 모르듯이 미신다 단제 토 모르다 그러는데 이게 다 저모도부터 기내주 유치 계란기 진이진이 숨가래야 비게 가르스나 낙주기 비게 자그로 다야기 비기날 리시 얘기 좀 다 그랬어 디 있는 거 저 디날이야 아 사자 토고 사자 뭐였다 하나 토고 사자면서 사자 사고 신이야 자그로 다야기 진제기 시주 여부차로 봐 진제기 건 저 즉 대비 여부차 뒤치 주차 다 지금 하나 지금 안 뭐든 매로 안 뭐든 라스 아나 모저 존재 템도 모주체 토야민도 아나 지 가직 바르면 곳이 붙이지 바르가 그 예대 용구도 용구로 받아 고란 체리와 아나 지 바르민도라 토야민도로와 주거고로 고야민도 다가 주디 지 십시마 제발레 로 지 숨 여샤로와 로 숨 여샤 신소든 됐다 진짜 근데 주 여비나 지 십시마 제발 십시기 침대 팀그 땡게 집에 뒤주디 팀무숨이 여비네 아 작으려나 고자 태주거래 작으려나 고자 태주거디 자도고 도덤기 림주인이도 그 자도고 도덤 나로그 뒤주거디 배주디 제마초가 다 작으려 나리야 취샤 세제 고자 태주거디 카지 가 삼로드 가 가래가는 고나 태주거라서는 다 림주인이도 그 녀머지디 로와 자동 버페리샤 스갸갈 로와 자동 버페 정신기 자그르날이야 담브르스기 단나 케케 최고 매업자스 인수를 수수 답대우 시차베스 삼등 동안 되고 달 비나로리아 정신의 군자 팁디 자동 버페 소딩 사자로 왔다 군자 잡스 거로 왔다 비나 비 갈스 거선 다 모르디 계란기 갈스는 뒤주 규정 붙인 데치 십시 채면도 십제 간에 자면도 제단 디 인도 주거디 자그르날 군자 티디 계란 무티 비나 단침비나 슐름 돌이야 주슈나비나 주거디 직내 롱미 바르 유스드네 바르게 그냥 모르디 발렌 체제 이거야 년대 개인 거래 배퇴용 거래 롱래 디날이야 퇴제 편에 가르스는 비게다 짐준년도 그 직 지르기 권동 그 따든데 그 첨제 첨부지 날 사자 슝롬 딘데기다 직 사자 남도 떼오스 딘데기다 지 년도 그 바르간 거 다섯 주 아무래 딩아랑 주다 지기 디날이야 년동기 딘데 다스 챵부든데 다 빙무 사치로 와 딘데 나로리아 퇴용자 모르디 딘데 내 퇴용 글럽제 깨깨빈 그래 디디디디디 스케게 그래 깨깨제 모르디 안다야 퇴용 그래 퇴용제 디 간에 퉁거라스는 단 뒤주 퇴봐 랑가 퇴봐 모르디 퇴용세 갑자 퇴봐 칼로베 또 모르디 다니디 돈다 디게 바 퇴봐 딘게 퇴용 그래 다 디 퇴용도 남생 가르스는 디군돔 치스드네 지 락도가 내게 접선님 주 땅아주 님규게 개벽이 디여와 님규 카바스난다 다제가 다니는 쇼테스 여와 딘제가네 게 접제 사군타가 딘주인다 걸래야 다제제 모르 딘제시 갑조드네 쇼 딘제지 융구도 아니 디나로리아 격제 출시 딘제시 땅이구도 아니 디 다가란 각돔 체제 모르 디 야 강야치스 편인구래 다제인구래 다티치 단체는 지기 가르쳐 지금 알아줘 있는 지기 징아 계승이 소리 되는 거래 징이 깨는 다티 가르쳐 지나라 다디야 저어로와 다디야 저어당을 남시 마음 미개야 권돔 체제 가가 교수디 가르쳐 죽지나 가면 지나라 야다 저어당 마 미개 권돔과 다 저어 구워래 되네 디 딤준 년도부터 가면 애나 비기 연율이 교수디게 연율 노블리는 야 샬이야 쇼윤데 있는 살파 친제로 와 가면에 날 사제 비게 제스임제 비게 야군돔 제오래 군돔다 토돔 제조래 가면 개날 추고디 강야 치야다 추고디 야 야두야로 속 칼로디 토게 칼로디 라길 달제 치야 아나 제제 게르스는 계란기 추고디 가서 초봉의 날 가서는 추고디 계란이 뭐 다 추고 딱부디 추고디 십시 로마고 마차자 뭐랑가 따면 뭐나스 디 직비게 랑가네 코엠비나 녀라 기디 메스그리 삼제 신다든들 랑가 단로치다스 미 밀라치 두고도와 아주든데 따 레네가 되도 토뉴유 따 비게 하제 먹어자 모르다로 심으로 왔다 라냐 모르다 직 단로치다 말레가 율레 랑가 되네든데 질 단스달로 따 비게까지 비게 라기디야 뒤 가르스는 안 좋 작로 레베 주고다 작로 권자 TV에 주고 로말리가 즉 십시십제 그 두가 두주도 태무숨 내 개업되게 있는 건조 즉 뒤에는 체력 개업되게 능신의 권자 TV 되게 있는 걔들 못해 죽는 건 담비는 뒤 단조 니 칼로디

0: 기디네 배맵 소월에 라 기디 갸가타니나 떼어셔 소월에 다 디나리아 갸가타니나 카직 떼어셔스나 다 치딘 제바 짱만 수입 자도네 배 맞짱만 수입 다 라기 제맵 수입 다 토수부스 그래 당가 능구용 아주 갸가타니나 라기 주셔 쳇스니 도와 주셔스는 주스는 아주 능규 토고르 봐 저 토김 요드마 맵 수비스니 소스텐데 제비나 디야 가면 중이 잡스니 소스 제제야 규중이 제제나리아 지기 라게디야 갤란치아 일찍 안에 갤란치아게 직교 당부터 남자 당부터 되면 양래야 요래 저다 디인도 뒤주 있다가 스나다 로숨기 된데게 십시 십제 마셔다 안에 자로 뒤줄래 된데 주고 야고 수대 여봐
1: 그러면
0: 하나 보통 랑고 된데 보통 랑고네 다 뒤주 세미웅게 로직레 미도스 인서트인데 밀어서 고인케브자 좀 미시다가 뉘어치를 봐 자도 그런 거 된데 개별 나오는 뉘어치 다 비기 로직스 단제 드네 다 주고니 없이 대유 대유체 아니 뒤주도 좋아인데 지기 자그로 당하시는 방아 섬제 쭉쭉 쓰든지 다 배주인데 매도 거기 가셔가 나쁘게 남도 신다 기계 지금이 단계 따고야 매 아는가 자야르지 인사소든데 시에는 거 동아
1: 그러바기라
0: 저는 디인도 잠깐 디릭디게 게디케나 배주세제 중령 돌 담비나 다 권자 기업스도 권자한테 주고 주고디 가르선 조격 탑단체 메시브레 게디침비는 찍네 시키나 십시 십제 남도 십시 십제디 남비는 디체륜비는 조격 탑단 유제 체 만료비는 아니 주고디 된자가리아 야고 매버 와 된자가 요제 참을 뉴 맹교들이 임바 아니 즉 디가나 된저기 지기 레저 되면은 된저기 된저기 둘로디게 뒤주 옆딘데 순자 아니 주고 디릭디게 있는 개된 건저 따탄는 예세비 맞아 뒤 대매 지기 니도 니스생은 날로리 말한저 시그즈 통계원 저기 딘데기 칼로지게 가바 용구도 가바 용진 예모저 도스다 잡으러 레소 아니가 단제 자로 단상은 저 좋은 절네 자로 계속이 민도 이제 이제 통계원 절 도고 그 통계원 절 깨가 주디 아니 가르스는 점진년도 왜 까지 나도 자로 봐 깨가 주니 뭐든 그래 템부제 담비 스디 잠님 틀라게디 야 뒤제 달라게 포스 숨고 동안 다 포스는 다 뒤에서 다 포스는 다 깨지 그도 시에로 통해들 라게디야 뒤브리 뒤제 가르쳐서는 지나게 자로 뒤줄리베 주고디 무튜 단자 칼로비디 라기디네 베 맵스브리 베티 떼어셔 사드리 떼어셔 떼어선 다베티 베티 맵스브리 자도네 베 치딘 잡르 자도네 치딘 잡 베토 베 수브리 자다 제 야마 비나 맵스브리 데 맵스디 아니 그라 신에 칼로벨라 길 데 루렌데 마스네 당분이 무슨 버스 제제 두규리 당분에 라기라 찰라비네네 찰 첼륨바네면도 주주네면도 지금 말해 자단 디인디 아니 남규 주기랑 거다니 위에 그런 라키티 내주도 내질이야 라키티 매수는 그런 땅 아무 지금 남규네 뭐다 다니 이 라세니 유 시즌의 신규 유섬 제일 이제 라길랭가 주기랑 거다 다 도마래 라키티 란저로 봐 로스는 내는 뭐다 주기랑 거다 초고 요마래 제가 레넬 주길 라 지기 랑거다 초고 톱단기 지기 야나 레넬 라키티 제 비글 롭존다티 바스드르 마레
1: 제가
0: 디인디 디톨리아 가르스는 추고 자로다야리아 응은 주디나 10대가 내셈네 디나 내주디게 유브체 디네이는 추고 지 응어보 매와 자로다 근데스 제 응어보 매와 자로다 당부대 지 추고 멜쇼브로 와 메든데 첨부 쇼브데 쇼제다 추고 디 멜치크제르 바다 페고르도 매와 베코데랑 차제 추고 돈도야 매 추고 안다 창무스치제 비기나 응급급슈 차데네 제베 칙제 통야매 교든데 임베이나 아니 지기 급뒤뒤 매드 쇼자 급리 아래 모든 인가래 지 진짜 모든 지골 매 바스음 대 세자 제 세토 무슨 신다는 뇌 다음에 미니칙 무슨 잘한 더 디나는 순자는 아르지고 있음 디 이용 마셔 정하는 좀 조색할 이제 삼리 알아봐 등하는 좀 수순이 육수다 수수 도경으로샤 생기소 진짜 근데 인자 대비가 년도 때 오래 지디 참바야 짐주 년도 참바야 년도 겨울 안데 모르 매 봐수스 코나주 연제다 지 짐주 년도리 년도시게 되네 메소로 가려야 아주 년도 때 직직 굴어야 대야 년도 때는 코나주 연제 데 메세 세로 치아다 하나 내주들의 토스집들의 파스집 기랑

0: 개브리 피네야 인데 견교도 변에 토스집제 지진인 거 봐.
1: 저 봐라.
0: 지진은 이제 직내 권하죠. 할시 그래서는 메드 쇼고야 규진 제주 지그래.
1: 그래서.
0: 자. 메드 미 개브리 안에 부고 쇼과 유제 개브리 안에 계랑 디나로 넘기 로고도 좋다고 하고 뭐 개브지 로고 지기지기 메자 체체 메바르르 봐.
1: 저발.
0: 안에 딘데스 컨데스 디나리아 지기 타마 즉 레다스 인수든데 파르체 신수든데 혼제 디나라
1: 아
0: 디 찔린제 다 니데 게베 찔린제 디 교겐 디나 세세 지그로 와 아니 메셔야 수 that leisure di sunja chimbu chum de dimdru le ju sunza di garsen su noy me shere mure ta go noyo ra ne mission da me ta yebre ani kira kandes ji rangjong kham gu din de namshi gi chodu chu ba na ji lo chu par wa an han zun gi ji da lo chu che in de nya me ba ni har ba o di de so che kun ju gi shi de ge sha sa su ani kira ji go garsen ju go din be ta ya me de be chi che be ba da shi shi sa na da shu ru sa na de ji cha su ani de de garsen ja ro du lu ni ga ju de di me su ru ga ile chamba de ne ngo zhe xi lian jie
1: lesse
0: jian di ku ri tu dong suo li ya nan bei ne ani xi ne ru ba ben lang guan na lu zhu ge la ge ci ri dan su tou ge ma de di nan ci ri te su ru ba an di ge ci ri te su le jie wen jia ci ri te yan jian di na ci ri ma te gu ya shun lom to li ya ye jie peng ge yu ne an ba ting ge sun de yu ne di zang mo su ru
1: lesse lesse
0: di ba pu be ani zhu ge me le xiao za me su ru ga ngo zhe ke bi ne 비게야자로다 두그레스 띵아주 응외부 메바야 직자로다 둘루니아 당부지 제르바 다니버디르 만조 직 사용 개바 들어봐 링이르스 제제 월이야 추베 링이제 베세 월 사바드네 제가는 산니지 다관니지 딘제그네 주 튼제가조 주고 베통야메 베마사제마 직다 말한수 총세 간에 추워 가지고 그러 봐. 진짜 기체 통야 맵 진짜 힘이 있나. 야, 그때도 대 먼저 걸었으나 대니의 개월에 진짜 참바야. 진짜 참바님의 개제 내 추고 뒤 걸었으나 도스제 취계소 진짜 지날 마사소 그러 봐. 그때도 다 드리께서 라도 가봐요. 수술 라도 가봐 마사를 스파르시 깨트는 디체
1: 레스라
0: 겸모도 있는 데는 데스케 이제 사수 아니 주고디 사제 디나리아다 통야메 차수 아주 미다티 개견 참소 통도스 때 주고도 사수 디에니데 개오르 디에 팀 주글에 저리 디에 가르스는 아주 순자 충분히 지단전에 순자 최숨 이야기부터 팀 주글에 전날 뒤에 대회 팀 주글에 저기 최신 하잖아 레저 챔피언아 주르다 최숨 이야기부터 제가 가지 민 매부다 미초라 침님도 좀 줄려 주나 쉬운데 최고 매수 찍도 와. 얘들 미 지금 매균 매부다 미 최소네 초라 마침 팀 진짜 인자 가르스는 벤저가 선자한테 최소 이야기 했었는데 진짜 차비나 안티에 좀 줄려 주 냠치베 날 이제 추주 그래. 그래 계급 디나 지금 지스 나다 디나 세시어래. 제가 디인데 안에 텔이야 니다 기계이나 아니 뭐지 통해야 말은 뭐지 벨 디나 사브리 즉 잡아 전부 단체 추격제 다 아니 리니르 디제 체제 맞 배티친수 월 통해 그러면도 전 체스미도 아니한테 기에 차자 아니 계란디 주주 마음부 디나리아 가르스는 집주 더듬 쳔바야 뭐지 가르스는 토속으로 가다 뱀이 딱 뱀 통해 맵 차수 뭐지 통해 면도 배적인다 맵 차수 아니 벤조그 중국인 데 지차소 아니 디나리아다 게디 도스 사르드 년데트 게비나 좀주 년다다 데 년데트 게비나 아니 좀주 년다가 디나리아 내주디 유바스드 지디 게디 키란딜리아 덴조기 총래게 덴조 딘데 나유나 바 투주디 유 메비나 아 덴조기 디나 추고디 촐라지 비김제 용그레
1: 네세
0: 디나르 고르 추고기다 디나리아 진단 치료 제제 지식게 그러와 하나도 디나리아 가서는 야가타이나 저자이나 스그동아 제가 진짜 지식게 디나리아 진짜 때 그래 제가 진내 진접 때야라 디날 바스디 뉴베 유베체 게디 딘데체 메위니 녜데 게 메브다나가 인데 사수 좀 비네 라파르티야 민도 사수 슬럽체 사수 시기다 세나스 니 소치 랭 소티 인데 소치 케제 치미네 디비네 질링 마레 아 덴저 공시 디 아 긴접지 제기 마레라 디비게 지제 마 가르선 데 조간 방다 거르바 다 딘주 지 인도 쳔부다 딘데리아 녜데 게 유나 아니 코나나 베 가르선 내주디 튼생고여 사지대 따가 용구르바 이제 튜디날 연제 가르스는 따가 연제 딜 바르게다 딜 내주디 토게베다 내주디 컨데스라 이미 튜주네 제 남신네 제 티용구르다 근데 이거 통계네 제 티용구르 저단 디인데 딜이야 순자 컨데 치미 미매균 중이미 매균 중문 컨데 치미 딘데 강가 티제 디날이야 디날 긴지 긴지 티용구르 아 디날 카지 있는 거 아주 능고의 가르치는 제가 되는 지시에 속고서 지금 누가 먼저 장게 코로나는 신게 지금 딱딱 맞대 체제 뷰제다 이제 딱딱 맞대 원나 코카 룰 코카 여제 뉴버셔제 딘데스 딱딱 맞대 소들이 임베나 안에 칼로와 게임에 베서 지야다 다들 죽어야 10대 십시 체적으로 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도주 제 도스체 뉴욕에 걔네 팀 맵 딱자 제제 아니 신에 주거디 맵 제 주거 줄로 니가 저도 아니 진주니 더부터 진들이야 니한테 개베 뭐 저기 케제 아 담 뭐지 니야면도 뭐지 도스 그 그때도 출 사정 안 좋아야 니한테 개 좀 안 줘도 세미 세야면도 뭐지 니야면도 슬럽지 아 뭐 저기 티인 거로 봐다 뭐 저기 티인도 아니 신에 뭐 저기 케제 도통 쳐 봐 딘델이야 자로다 이 배매 자로다 둘루니에 초그레스 디나 뭐매베 둘루니에 자르바 다 숨바데 가르스나 맞아 지 단데디 출루셔 숨바데인다 구조셔브로 와 다 구조셔제 추고도 구조셔스로 와 뉴리야 다 멜치베 디 도스트야도 아나 출루셔브 다 리니에바 사용제베데 도스트야도 세월 추제 니야메 도스트야도 이내야 닌데게 구기 로바 토덤 쳔부터 아닌데 내세티 팀지 쳔베 모두 코드나고도 도스 쳔제 둘루니에 도고도 다 숨부터 가서 구조셔스 주거디 구조셔나다 주거디 볼라 쳔부터 볼라 쳔베 날로는 가서 디니 니바르도 넘기 라비나 라도 가바스 볼라 쳔네레 니데 기거요 로바 다 쳔다 모르 스튜디오다 알링 융슐레 티 지니 융슐레 디체디어 저단디 인도 년다시게제 가르스는 지 지디 뉴십 쳔바야르바 딘델이야 지금 알아서 신진사디 딜이야 개가더니 신진사디야 단 뉴십스 그래 뉴십 쳔바야 년다게제 디 디딱제 제제 두고 니기도 니기도 계란가 년다게네 그래 더 개바다 질링 그래 드리네 든지 년다게 손내주 이제 된샤르바 저기 고조 때 뒤주 날았다 다 딱제 제 책으로 봐. 다 제제 니마소 봐. 봐. 니야면도 니금도 나나 아니 뒤주 예전 주도다. 니야면도 아니 제 니야면은 아니 연조절 군군안에 받는 모두 티인 거래. 모두 티인 거래. 다 디날이야 가르스는 디날이야 그러나 군군안에 받는 모두 티비디 가르스는 개디 예단 취미 된주게 돼야 총래 된주 나유나 줄로 니유나 대리야 모두 기부제 연구로 와 개디 총래 된주 매비나 기부제 제그 말에 세상 디인도 디나로리아 주주 니첸지날 지단자는 아주 미 줄로 쇼업다 이제 주주 가르스니 밀라 수면도 미 단데 매체셔스 다 제기 요마로 와 딩아란 주지 개거 구팀로 나로리아 미 줄로 쇼업다 이제 라자다 지단자는 망체게 추다가라나 사스도 배팀스로 봐. 배신결 라인스 배타지기 열대래. 뒤편에 터득이 되시바 캘링이 말해. 구분도 많이 입도. 그래서 뒤 뒤줄 런이 친수 나는 아니 신의 미디 매베 딘데스 마 침다제 용구로 봐. 다제 용구로. 제가 뒤 런이 나롤 뒤줄 뒤 미디 라브레럼도 미디 시브레스 제일고 요 말해. 제가 런이 친수 나는 신의 미 직 돌아침에 뒤서치다 침룩 뒤주든지 지가냐 제시 수 수여와 이거 침룩 더듬나 또 수여 세단 뒤인데 아니 그런 주거디 고난에 직 제약 뒤주지 여러 디나리아 많이 있다 이제 재민 단이야 그러면도 레면 아니 이제 바스티인 거와 바스티인데 아니 그런 신에게 자로당과 친지에 모저드 키제 자로당과 조국어 자로당과 주두 다능의 세비 야니 모저드 라수 구마 겹슬럽제 계란기 모저디 말라 공기 니제 파르텐교 로마우 겐교소든제 이네 디조구마 그 집에서 지내는 디용구 말에 디가 강가 니바르동 저 인지 미직 수수 있는 장원 속고 열자다 먼저 디바 피베 있는 즉 십시 뒤주 여샤까지 니에디 자로 당도 십시 여샤 개직 말 와서 있는데 가방이 보도와 십시 뒤주 장보다 이제 개직 말 라키 조교 라키라 쇼리 즉 레슬라스네 개는 말에 토고 마디 니금도스네 개는 말에 모자 안다 즉 토야 미도스네 개는 말에 간다 키라

0: Нежат там суго ди сусу карсын я сусу чажу гана тимда гэди ярба вот там су ани шинда диге тарта ман деп диге пиге я тодом цемба я чиги чуи кеже тусла сус лебшан дагри кажи чиг сусу чиг мудо чаже пиге я тесе лабе тесе кимти кажи я иг тисуни иг тинди гре лесен ласу ngare чуго нежулан ngare кинчиг нис кинана бале Todam Simbala to mesh, Mishdala to message, Kaji, two devan alia, Sakwa gave you, Rua, Tatananga to Sakwa gave you, Yamare, Tatan D in Dum, those such a Mututi in Anzo, Chick, Chick, good shop, Rua, Mel, Messur, Wagit, Mutu, Timiki, Tim Jun, and Dog, the Wagging Mutu singing so in Jesunje, Anganzo, Zaro, Timu, Mebe, Zaro Diana, those simbre, Diana. Kajing zu chik chobong ngui nalaya chugo de yore chugo di yagu shubi yu tanda pecho tanya yor ba mara chik puzegi nalaya yuwa da lungba kukyo re yuwa ni chik totam chini mendo di puzegi bala tanya sur chitegi yin singe dinde tunga kajik sewa nanyi dinde tu an kenla nje tena tigri bai bagwa ni yagu shubi de yu mojani piyo taku zhu ngare la gita anda dike zu nyati ngare de chakro tochi subi ni di puzegi bala lche shik wa kujol tanya sin sun le gu dwa ge de dos che wi na ta ni ge dyun che wi jing ne ge rang wo me we ja ro dang da kha ji ge tap chi khan ra che je mo da tu ba ba de bi ge te ani ji ngo shin ba che je zong ri be na ji ji ju je mo me su ru ga da je mo zhe len je mo zhe di ni be ci ri da ba shi bi ne ke mo zhe ti da ti ba cha cha ba mo zhe zhe ba che je ji ba cha cha ani kha ji ge ji ngo shin ba che je mo zhe ti ba cha cha 죽어야 모르디 리쿠교진에 모르든 자그로 줄루 녀차소 모르 멜샤샤스 어 제제 줄루 녀차소는 사용 겹 제제 모르 제샤 하나 굿 구마샤샤스 모르 제샤 즉 녀차소 죽어 모르디 리쿠교진에 와 당제 미드데 루용제 십시 매버디 제제 리네마 카쇼제 모르나로 미카세데 메균 좀다 녀줄 합이나 아 모르디 안다다데 가요 말이지 안다 답변에 바과 소르딘데 안다 고 사브리 이 컨테스트 딱 제치 그래서 모데 디그 징우 안다 데데 그래 징우 안다 선 땅 아주 능구 만한조 뭐 제가 다니는 10배 때 맞아 저래
1: 레슬레스
0: 아 뒤 데벨로 능구 콘리 같이 그래서 처자 하우스 제그로 와 처자 하우스 제그로 다른 하우스 제그로 다 제가 다니는 아주 등을 모데 징우 안다래 모데 수익 안다래 안다 전부 니 안다 지카르스는 수 모데 수익 레다 안다세 딩간주 남주 제가 다니는 신호사들이 니부디는 뭐저 록슈가 안다서는 파동지 허래 소부디 링우가 안다서는 처자 허래 데네 카르스는 다네 하우사데 시그레다 제단 디는 응급주도 허래 디 응급주도 날 뭐저디 소저카네 템바 계급카네 템바로 와 사공카네 템바 카르스는 예린네 템바레 나는 지게기 도바네 템바레 와 소저카네 템바 디 소저 날로기 뭐저 창가 칸칸 가르콘 템브레 안에 로카네 템브레 상아주 미기르기 유미 탑단라 기다 차차게 디날이야 칠레가네 디날 투주다 여레 모르디 로제다 여레 모르디 소타카네 템이 기거카네 템이 딘데기 디날이야 사공 당아주 세진미가 사공 전부든지 시그로 받다 어딘데 사공 간에 템이네 제 디날이야 다 여레 저단 디인데 대대제 아니 안다고 말 대대제 디 말하자면 지금 주인인다기 로렉 차베나리아 디 제십체 윤두 십제크 제십 난때 윤두 구조래 하나 가르쳐도 안 토카가브체 자그로단베 투주 요래 디미가 다구수 이미 요래 나 뭐죠 대 요래 자그로단 차브리 비난 메 멜치 세수스 뭐죠 대 요래 아니 주고 네 주치 불하 대 요래 아니 제주도 체인 그래 아 제주도 체인도 뭐죠 체인이디 대학 지기 팀리 야제순 중에 된데 팀게 자주 치주고 여러 봐. 전에 된데 체민 단야 단데 된데 체 요리스 시기메 다 이내 건조 롭진 디는 좀 주고 된자 된데 레제 마토야 공원과 단인가 탁시 롭진 된데 인자 디날이야 예 두고 작으로 된뒤 디날 줄루 니르 니랴 나로리아 뭐 예베 줄루 니라스다 뭐 매베 줄루 니라 나로리아 도스체제 세세 슈그니 차장한조 링이는 지기 미스루가 변종 미스루가 기지급 기 즉 니날다 제가 정도 세스도 니날에 직로 니 날로 땡면 니 숨 중요 요로 전체가 변종 날로 즉 다지 차도간 루센 티제 미스루가 루센 티뉴예 니날로 또 수야 수사 다 이내레 로르지날 즉 달레네 로마 인터템버 사위 험부터 이념이나 아니직 가제 초고도 시즘제 가세직 당 50회 도시즘제 편에 기본들로 맞채는 멘디베스 제제 어느 정도 저라 주견라 우저 자 우저 티주다 디디어로 하신 예수 내려고도 와 아니 지금 저 나저 계시는 그런 돈다 주고 이게들에 통해들 니가 티피게 되래
1: 시자시
0: 아니 비기 즉 도보자 없으니 여러분 비기 지기 딱다 내가네 즉 내가 내 투모도 사드는 내 줄 하도 그래.
1: 대나.
0: 먼저 도담직 제비나 내 줄 말하는 다를 하비나 제주직 제비나 아니 긴지 제주 날 10대 제주 날이야. 아니 팀을 내가 챙이디 학과도 된데 가는 도담 제 열에 저단 뒤인 뒤 녀디 날아 들이 넘진 당부 날이야. 직 사고 공매 날이야. 직 뭐 예외의 수차배 명시가나 들이디나 뭐 매버티 또 세제 세세디 럽 슈그인스 할행제디 날이야. 장면이 나 토나치 나로나스
1: 레세
2: 마르레 하베 보네 자냠타 튠지 로지 시드엔치에 타 뎀베 지도 리루기 미리기 저 와산덴타 피에게 당디 튠지 당 조르주 시베 시튠 지도게 타 뎀베 지도 리루기 변종 사바 주준 시베 도쇼 쳔보 차바 제고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주바 겐더시교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중구

0: 주고 안타랑가 보다 뉴비차 인스 지그래.
1: 날레세가.
0: 어, 다디 어, 주주 마저고는 템들로 같이 템들로 같이 비게 템들로 사러 와. 템도 안타랑가 뒤 카지기 주고 안타데 마저 배저도 너 님은 뒤인데도 줘봐. 님은 뒤인데도 슬랩제 모자 안타데 마갑제 기블로데 루제샤. 나치 주신 이기면 또 던다치자 마갑제 단주거래. 가셔 시그집도 단치 주절 친지 베네가 주스 가바인 구동아. 게나드네 가스 다딩아 조들이 녀세세 쉬어질 슈고 안달렌제 안다 지금 뭐제 토고 제차자 자가 안달렌 차제 비 모데든 마갑체 모두 슈고 안다 가 가난제 직 디초라르샤섬 안나 슈고 안다 가능아 랑갈 파티가 마레와 모자 안다 가능아 파티는 예제 포그르섬 이제 그 공부신 이들 임베 있는 직 디 토담다 그도 게도 슈고 안다디 가르슨 튜지 마윤 교디 가르슨 자가 안달린 차니 님은 숨 날로야 이제 단 조금 말했어. 얘들이 뒤나 뒤주시인다 띵아주 레네가리아 지 딤준이도 도덤나니 칠레기 지 님도 바카 지 양디가 세우 매위나 얘들이 띵아주 직네 칼로바야 익습체 그와 시에고고 니네가주 칠레기 도덤나니 니가나 시즈 다음 치고고 여러봐. 님은 숨 날이야. 따라 디 안달야 갈아서야 시에는 지그리. 님은 시내 유수나 이제 단 여래. 아니 이제 가려서는 로바 디나리아 안다 가스딜리아 안다 가민도 슬러제 감 구자로 라케감고 예제고무 진이 같은 그래 지치도 아니 캐랑기 라케디 로직 나로리아 감 중이래 요 말바 딜리아 튜주 직시 그래 튜주 직디 자가 다니는 저우치 시행 그래 저우치
1: 레스바
0: 디 가르스는 감 중이디 아니 로 다월에 감 릴레 야마르타 토토시나 아니 감 구제디 아니 라 라기디 라 따스베나리아 가다 수수샤레 아니 지급이 지 락토 카바지 게브제 모르텐디 바스 팀의 감수물이
1: 로발
0: 간다 좀이 체디간에 간다 좀 공연제 체모조는 감수물이
1: 로발
0: 아 이제 니게르 봐 디인도 아니 비게 감고 고자 잡아가는 감수물이 아담다 감중이 잡으래 감중이 잘라 게디 토스브레스 랩제 카르피나 카르팅으로서 이그마우 퇴용고래 계란 그 징이 징이 숨가 이그마우 퇴제 카르스 카르 퇴브레스는 주쇼 그 후이푸스 등으로 게가 나로 토스브자 원자 라기디야 Yalin cha yu sire. Yalin ka chok san gyuk taan gure. Jing ne lopchon lu te gure. Lopchon nyungshu le nima sum tse te gure. Lopchon lu te. Gam chung chungi chabi lopchon lu te. Ni ne karasane bigi lopchon che che bigi kalube labde karasane lakye thangbu lindu namda thangbu di gyuk di gam gupchun lindu gyuk chitaan gure.
1: Rubal.
0: Di nasim lu gui xie che gam dunju taan murgyob gui xie che gam chunga.
1: Lese.
0: Dimi gi rba. 니가 다세가 감 주면서 제제 감 자타면 하고 감 급주단 당구래 감 급주단이면 돌린 거요 말해.
1: 그래서
0: 어떤 시디 또 제제 디나리아 익선한 슈그니스.
1: 그래서
0: 뒤쪽에 배터리 다가
1: 시기. 그래서 도전한다. 그래서 도전지. 老师，我们来 听听平江龙天气这里讲，拍个龙天气，对不对？天气是不是真的寻常？大家是个人，来听个就当俺做的，听了脱骨汤，接不叫南京去解决卫生跟照顾用了，因为呢，他叫那小个人，听个故事难过了。谈的你毕竟去做你说大大事。
2: 全球龙青年轻力共给百个龙青年，看到全球三九两家的前书记，全球龙青年轻力共给百个龙青年，看到全球三九两家的前书记。三八零届，公康上，今年年份的级别参与学集团，今年主编参与。
3: 热萨巴山人，天地热天南水越南团早年，湖山深刻，拉萨学会列球监狱学别行进人别列七百间车塔，熊门南外国塔。沙队部主角，每届了将别在我到了人们规划大内心，每届车路电不学级别引入铁塔尼，沙队部主角新定年，每届了将别随便面对样引别过了。中央建设部卡建南门配送车位七个别内，阶段各种车别过。
2: 我的社区入道中，日本向这部重罪，准备调看三百八百块。
3: 宁州城街麦道中，甘甜乡电工重罪， 바과 타소루가

0: 라세 루리 뎁스 여비 메게 첼로 뎀바 쇼 지비 마탄 제위 인주 테타 뇌세 지레트 진의 주비 치진니 예든 이마타 조민 타 유고 마보시 루리 지린 토용니 메게 첼로 뎀바 쇼 지비 인주 다신 럽진 메게 키 총가라 제시 덴지 스무 슈루 촌바르 셰유시 라세 총민 팡라지 디가 용틴 니바기 탄데 디가라 응어장 요르 겐두라 디네 메게라 제시 민튼 슈주 인시 수마시 Reze zikab, luri jilin ki le tunba cu, geda saba ji xin yubi, chumi ta yugo we rengu ki goni, gelu lang ne mege la jangbi zewa cunbar che yubzi. Laze chumi lakwa pinzo ki, mege la jangbi zewa cunji, geda ta nyamtu, nangmi nyamzo ki barsi gewa yin xie sumbashi. Nangzu chungi tu, mege chelu denba shu ji bi yinru te da ni, se do ki genbi zadang to, nguen se tewe tuba xik yu. 디거니 랑게키 서토슈 서규 제조 제비 시균 치슈기 룽슈 로간데 오만 팅게 룽슈 로간이 게드르 디게 레드 미네 제창라 데시타 제듀레 듄 호타 주네 퇴진 링 레네 댄송 제신 유시 게검 뉴주 초바 변종 룽슈 체육 공시 오만 팅가 룽슈 로간지 림바 당부 냠소와 왕지 신케 자단 토아키 룽슈 초고웨 남바티 통듀 보바 첨부 기기도 俺最连年电送前年女主咱们铁塔切接头发切据你俺最每一个来陪为民队员上学的人写什么事洛克拉每一个车路电把学级别接自己马不起这天年你为我提为扎当提为策划写给我他有提前我这七学级色系存在写读就有俺里说肉团不套每一个车路电把学级别情不该有不太阳可只有过我他中文期间卡路忙不起角色就有 칼로와 샤니 귀지 미게 첼로 댐바 쇼지비 정부 통규 심규 첨부 대표 게든라 미게 첼로 댐바 용외 민튼 슈주 인시 송바시 로게 주민 니모 웨세르케 세션키 안수 겐근키 최고 통 첨부 지기도 라과르토 미와 땡 귀투 뜻대로 도라 타이지 차제제세 코류장 하장 야구도 안주 미게 돔조랑 아탄 제바타 미만 데라 크베 민튼 슈구 인시 송바시 공모 참두의 종교토 로웨 남바라 자신 레딘키 미게 첼로 댐바 쇼 지비 로그준 지리오 조미중키 쇼니라 마탄 저웨 가르게 다마르게 유바타 삼베 쇼니라 천도 저미키 타자게 유 차디에 탕진토 미리카키 망조디 조난 퇴비 고세제디 디기 댐비 초와 뚜루피오타 미게기 총갈라 댄지 슈유 참두 총미 자빈키 나 참두로 초와게네 로조게 주고도 참도로 균도 첨부 충도라 소왕은에 니리신 야토 주게 도치 숨어세 참도 총미 세린 현주께
1: 어서게 제고게 까지게 모성 소하게는다 나는 돌아 돈에는다 미리 튼드고와 간치때니 야제 야모 소요 근데 고 매세게 야모다 머리 땡치 어 제고를 까지체 쇼아
0: 제딘키 미게 체로 댐바 쇼지비 정부니 사드 부주스 럽지 미게라 창비 제와 임바타 상면 Rilung Chuta Tang, Ngarsong Loda Yi Bangpu Che Ni, Leoji Mige, Domjuru Ngatang Jeba Tang, Mima Dela Kuebe Mundun Shushin Yubshi.
2: 今次就被刺激你了,明南皮切特民这位托年,中国三百五年内,罗对着顿顿口味电池学习,接着民北年天,三个月,他是从给其配备金藏系的学年,民藏体,给顿东村政治学习,下面的提过其三句修行。给顿给小班,刚刚他们三江系给予天年, 他是公布他的位置中美年准期罗马军权前面空气系统的流程年准期天天学过给他三级别给他整体新南各种方面给穷系统的给准期上班年准期特动请啊没到岁年从今南这项前流程年准期天天学过请啊没到年年六七米给给冲杆了电池修行六七米给东江安坦给别门的修行系统的 给人家来了学呢,老松就咱们前边年准期,老前托,老么错,给自己等于另外他,天托让你给不他,给自己推荐过领地,给自己三文,出国新郎,这特别去学。三个月年准期不用年让去抢问托,中国赤裸电把学习别,应着同意不理。年准期不,苏南蒙扎期,天天给准银子,电池存起托,天天学过提不赢,给可不让他给不他,密码得会用为门顿存起银是谁不理。
3: 계지기

0: 되게 강마 루제데 신제지 참아 두야 되네 차들레 녀데 진네 데른 조소 마담제 니네 드바당 안 주니 이렇게 쉬먹고 요르바 되게 일단 못지 로부체 토모스 다 슈고니에 두세뉴 녀케란톨 체데리 펜토야기 뜻이 되는 게 시그메스 시아투문스 이내냐다 가서 엘리니엘은 안 뜻도 주시되 미리기대 지금 방다스는다 루키스는다티 말레니엘 레그디니엘 지기니스 레그디 제제제 레그디 리트브 존스나 아니야 그란톨 미단르를 컴브르르 제기니스 녀어도 켈림비
1: 나스가
0: 어 딘데 제제 롱어 죽고네 딘데 지기 마키딘데 스존 진다 밤빈자 강로 키르켄 시자 키부제메데 제 크레크라 칼레스세 탄데오네 차세네 남미자 콘조타라 로트바 나달로 주주레손 레키스
1: 나스가
0: 어 디보도다 나케인 마슈데 로 시주시우니
1: 나스가
0: 안티네 슈제다 로디게 나올 칼레티게 캡체 드보디 야오르트다 나양문에 차샴 교부간지 메라 모투네 미시스베 내기티 따치네 간치톨 야르탄제든 지마 담미제 린다스 카르소레 디게치다 폴라마다 약치도 직 리트브지 얘기다로 치시디스
1: 나스
0: 다시네 빈자디게 직 도나라지야 강로게 직 늘랑게르 질레게 쳇디 다셰디 다단 야우준 샤스 진에 다 특규로 규세원엔 달라 미리게 지게 리네지 쇼스고는 안티게 다시네 죽머를 세윤도 담아 건적에 디톨 도난치야다 아니 단데 운에 차선 정록에 겨줘야고 지기유스
2: 생각인지 단데 도등으로 샴든 강난키 링유 대단히
3: 跟这些品种来空气中和维动周围林业气度皮为累计填补暂时的了。铁位中和米勒街马的下个月人当协度没被那位恩泽西家里。这些品种来谈到公路出去了拍摄人中空气跟有许别结给随地拍摄给错的米瑞巴的。俄罗斯相对抗气马王他批给了土镇南的参日南七年托人拍的逆江库图基米勒。杨格日给南气俄罗斯人为谈这位罗居在最谈 日记开进出了人为给军控他陆局给军了所白天论证那瓦的呀屁股给月多呢空气测量人当了他三那么大他弥漫了天面这些降低他怕了陆局不怎么样没被公安了嘛进不了强烈天那他能没事他的平均头顶为了相对抗列军国组不呢国企为怕他天内假期四目为用给艰难土豆为怕给用为国领个平均头顶为了相对抗给工资这些平均来给三个月怕了
0: 当然了，对呀，我这军事呢，俺们那地区所有产业，可能年年能够的，自然的，这个当地那当地的，自然，没得些呢，顿顿的，我们的，俺今年今年的，把所有的手机加的，顿顿接嘛，就当，市场个工作看不，内部看不起哪样子的，就个对俺们把钱呢。 다 이게 강부님부르지를 했더래 땅아래 제가 인사 탐탐 이게 둘이죠 니에 되게 유스 아니 망라데 다때 맞죠 다게 많은 게 따다가 내비 있더네 시주가 강부지 되는 듯아 다 졸았다가 대대가 지금 유스 다 좀 하고 이거 그렇잖아 아니 되게 다네 아래 강부 디 루큐르 디 링구르지다 디니에 두바다 가서 다동 칸도스 와즈네 로트바 니던 손던 친교고 된데다 냥 루교지지 바조직 자제적으로 제비네 디진단 첨부지를 샤스 아니 다 메시지 쓰는 그룹존에 딜리도 제프다가 아니 야우르존에 피게 야섭지 자고 상으로 된데시
1: 다지 아기나 자리 또 양도 찍시고 집도
0: 다베 담에지 지게 발르르 대베게 그거티 라스마르들이 이네 나라원에 차산다 소스 집체 대기 그거 말하네 마오발다 인지덴디가간 배경 미 창물로라 고토나지에지다 고토 자게 존이 상수로세 고르바 어 어딘데 있지네 딱구나는 바지 그거 없지라 미유토디 아
1: 생각나다지 다다리 다시 단다 먼저 도딩으로 샘들 칸디 다 레던 고조 메시지 뒤주 가져세 페이지 당는 거라
0: 달래긴 고 Suje peju ta nidon jibshi lo di genyu shivri dine jebe ta nidon jibshi ne gori zu ne tatwa lo jubji chungi shtu uyu ta. 我说过一个那个阿联国作业的，你同居的那两个作业吧，嗯，多少？但没办法，就听那个他说的，将来这个，比如说中国的这个，啥就家军的，你有这个干了，怕做，咱们这就搞，就嘛，谁打不进来？嗯，啊，搞，对吧？你如果这牛肉馆的生意没不是，你有的这就算下有。 当然，我那家乡呢，不过嘞，都是些女的，她经常做个老将的小姐，她不结婚，结了结婚，嗯，也是结婚的呢。等下面，没得了，我这儿带着，等下子过个不然呢？俺们也是兄弟，啥呢？嗯，她不，这就中国吧？啊，对。但啥的，她什么都呢，嘛都是当干将嘛吧？嗯，不不。俺当年一个男的，伢子在这边，将来，没有去过明白的吧？ 这个俺就说弄个垃圾给说吧，那面对吧，不就答应个家了，他们的厂了一个月。
1: 老是嘛。
0: 人家就有对账呢，他说嘞，就嘛吃汤个了，吃。
1: 老是。
0: 你给那理财别说个，苏干个老差么对了，直接。
1: 对。
0: 他当的刚刚其实都做个了是呢，一个男家了都是刚刚老几几年年，嘛就怕你大个下姐姐弟弟的平地的生意，这说嘛都就刚刚就不太对了。 俺这个拿来加了卡机的，俺这当过的别，原因是给俺妈的得了，这咋全部移民给的？我们这些俺现在的下头那个说嘞，制作工专门不懂啊。他得了。他一个拿了来，家就家家了，讲个，我们这些个，嗯，那些土木说，嗯，一年加了这个，他搞说嘞，可以这个苏丹伊那的，这个拿了个女伟伊那的，家就家给他搞说嘞，帮他。
1: 嘛，
0: 兄弟，这个啥子都咱爹爹这，嗯，这蒙古族都住在下游。嗯，但那个是，都是我老乡都看见，那个人为这个呢，俺这中国人那个的呢，帮助个，努不济，因此呢，是中国人。
1: 那是个。
0: 嘛，啥呗？那，但那别别，我个，六九个呢，帮他蒙古族，全都有是。那是个。 但每次给他做个的，真的毛不了，就是那样的，说是身体是那样的。那做的个的真毛不了，这个但等我来查查，没给这个，来个真的去几多钱吧？刚刚蒙古去也是。那毛不了，他是说，该什么装备？贵个又不大，也没呢，真的去了，伢伢子啊，这毛不了，真的去南边呢？ 那今天这个他，这，打这卷子毛吧？今天这个就，白白的，这个我们老个什么的，上不了，怕自己学不呢？我来今天这个他，我来李主任的，今年主编这个什么呢？这个搞啥活嘞？搞啥的？你呢？就嘛呢？提了一大一堆药没啊？啥的？肉的意思？什么呢？吃啥呢？他，今年刚刚是不吃的。
1: 变做云南的了，对吧？
0: 看这个，他们那么的有吧？看这个，他干些子的，过了三年退休以后，他这个吃了没多少，三节都是，过了年代的呢。一年没给这个这个，他看这个，过春节还忙活吧？他那个专门就写了说吧，对呀嘛这，嗯，对，嗯，没给这个孙女的，过老板的事情是的。
1: 고지지지로코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0: 게 로침부유스
1: 나왔습니다.
0: 만지친다 저스 가서래. 내게 되지는 심슈스는 안달라. 미스나 저치슈디 소지체간기 내게 지단스나 내단스나디 같이 루치 신지기 당라 리규피에게 미디
1: 예스노
0: 카르쇼레 로디에날레 다카네 세나 직몽고 테스텔레 이네 미카네디 테스자 유샤니 유헤미도 와 계세 저거를
1: 받았다
0: 내가 가르쳐비는 돌 이간 비율 맞아봐 다가서 세쳐줘 돈줘줘 육말 말다 대대는 다 진해 거래산에 세쳐있는

0: 好了，阿妈拉起来了，米两个卷大面，蘑菇卷都抢了，他看钱没多钱，阿干拿了最简单的就过了呗了。班爹，让他你看着吃点的，没多大钱。看着我就多，那啥子不见了，说清楚什么？没有。 阿妈啦，他这里，明阿跟这几人民，阿妈拉起来了，我这塞不进去。怎么着嘛呢？我这啥说呢？俺啷么啥清楚？俺不办的了，就当我们。一年啊，记录钱东姑就姑就过去了，中央明年拉不着钱么团呢？ 不是想给明托别那么急，他那脸上祖传吃亏别来个情绪，我听那个在给明年吃个芒果零用，我呀，他按我这学他，俺们拉起来没得满哪能这个，有点价格。
1: 饭店。
0: 怎么？饭店。
1: 哈哈哈哈哈！公爸没走，公爸没走，我要搞哪去？小薇啊，你可知道我爱你？阿母，阿母，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阿妹， 破破饭店啦破
0: 何子林教授大体的拿出的拉不切莫特的龙啊清别罗卓还先做面切别当然做的给他拉不切莫毒是听不到的上不落我恰下三对青年讲价的可对了控制起到哦这恰好是多了大力注意
2: 我记得
0: 你怎么
1: 记得
3: 天总
0: 天总
1: 天总天总马杰宇
0: 天总
2: 我怎么
1: 马杰
0: 宇
1: 马
0: 杰宇呀小打
2: 大卫天总啊哎电影子的提了爹你
0: 这个也做记得当然这么多唱不总记得恰恰不小看这么多了
2: 啊你我来
0: 大有叔他现在念了就困难说成绩许可这多
2: 哎哎哎哎咱大爹爹什么连接公干上耶
1: 听见那么落山了追死嘞
4: 耶
5: 他提了连接的接着搞不洗不久了
4: 耶
5: 俺这一场下三顿了中间多少啊
0: 哎来鼓掌
2: 他这个他
1: 前掌钱
0: 既然说他恰恰三对了中间钱不多总计他恰
5: 耶耶
0: 你这里我谈的能赢的你
2: 能死的呢
0: 你弄个大大给了一个我谈的卡开子没的
1: 我知道让你顶着什么弄过这下没干过了给让你呀通总的通总是多
0: 这通总是干什么的你
1: 通通在了一张通总是我的
0: 什么的他应该还得总是那些他现在念了俺嘴困难说俺嘴偏嘴我最熟的
1: 哎对对对对
0: 光给钱了变装了啥超越到了创业才在给家了创业的
2: 光给钱了这么拉去我们第四节速刚给金大金白到了
1: 光给钱了呀他不拉去我的国家是不是公司金大的
5: 光给钱了呀你才大家随便一下我的问题
4: 通总给钱
5: 啊来我的光给钱了呀给钱了去我的光他的恰恰三对给人没到别嘴能行没干的
0: 日日那他的别嘴切大切行没干的他现在总天那做说说开始给面直接的
5: 我的
1: 对对对对对
2: 他现在我的数学家
0: 现在还有数学家现在你是个
5: 我的我的车总赢大了
1: 我的我的边总赢大了
2: 我的你想
4: 我的懂吧
2: 你的恰恰三对情感了恰恰当不的卡上吧
0: 马子过来
2: 免费
1: 老过来
2: 免费
5: 胡过过来
2: 免费切
5: 我那还
1: 有
2: 懂吧过没有呢
1: 可以呢
2: 우리자샤사르도지겠으니사자가사갈아주드동바디동부지좋아이나
1: 아니
2: 아동태하지매매잡음내배라고하지않내배가다나동바통하고나
0: 갈수없다
2: 고제시고제시내세하게동바디소수의동밀라떼니봐 소소 기자들도 밀어시는 봐. 소소 준다 밀어드는 봐. 로고당 동바드 거리스기다. 타다데 두겁라. 고포르부다 제 나나젠 주나 또럭이 맘아도.
0: 동바 뒤쪽도 알래요.
2: 어, 그렇지.
0: 네 남규 총지 총장동주. 지신에디 핑제 개그맨이야.
4: 오지.
0: 도도 총 탐구 뒤잡사서는 니부드네 제가 제가 용역으로 요 말이.
1: 오지. 알래. 랑게 총정 자라디 뷔제 제트홀이 인기다.
0: 말해 말해 말해 말해.
2: 오나.
0: 네 양으로 지금해 니.
1: 오지.
5: 다 랑디네 제가 총샷이다 가바르래.
0: 어.
5: 미두에나 총샷을 했지. 자라 공자. 자라디 지금이 누구니?
1: 지미.
0: 오지미. 디자니 지구도 아니
1: 그래서요.
0: 네 남규 헌고종도 있다 직년에 직디기요.
1: 아, 야오네요.
0: 예보년아 요마데시요.
2: 달로서사 주데. 네 로가치미 칠레 로글레비. 로브다테지 나랑기 칠레르데네 자샤드베. 타이네 로숨 딱다 미밀라체제 칼레스제비. 통주에 쓰리. 나 뭐사니? 심겨뉴. 이네네 칼레토도 냠뇨라지. 동조도도 그쇼라지네 표지 젠덴든세 로그레기 저여분에 제용고라 좀바이다 오 다다다스드 제용고라 불응알라 좀샤 찌짜도 쇼업도
1: 빌라 빌라 빌라 빌라
2: 로그레기 저여부드네 호조도도 장라제 장조도도 호라제 삼디드 중중알
0: 대하래야 가로래니
2: 오
0: 좌조신이디다 예이자리
5: 그게
0: 다 예지다 디나로 미마도 창 로고 중지 제다
4: 오지
0: 돈도 벌겁질 뼈지 종가 제바
4: 하지
0: 단년에도 숨벌 숨벌
1: 숨벌
0: 다 전에 기랑조 네 뼈년에 되겠다
2: 개라 뼈디 강당 강라 개지리 담
0: 기랑 바나다 간다 포지 퉁그리 뇨다
1: 개라 기랑 개 뼈디 고탁조 예와 근자 채워리 담
0: 곰조의 여왕만주는 다원의 끼이디네 빠쇼 뇨다
5: 겐라 키랑기 뻬티 상주나라 빠나 디기 레탐
0: 하지 땅아 꼽라 메자 마디지지 총나 빠나 디기리 뇨다 따다다 켓상 고르자지리 메바 뇨쪽 가즈미도 초코로
2: 오지 켓상 지부 충주네 싸우거든
0: 응
2: 니라 두그리 디네제 마저나데 자샤사드데 중에 민우데 용사의 메벨
1: 네네 俺这拉不起毛啊 恰恰三顿前面呢, 人他有子的, 没钱没多不, 没什么都不得着了, 黎明了呀,
4: 三面恰恰顿, 忙顿三顿前, 大众创业, 万众创新的,
1: 三顿个路里的, 当晚你们有没多不呢, 恰恰三顿, 可完用了呢,
5: 来来来来来,
0: 我那他个拉的, 罗豆的, 当晚你们, 哎, 这四零个里的这边, 可是的, 他两个学的,
2: 哈,
1: 라브투메지리아 니에 락시 켄자 샤미
5: 락시 켄자
1: 켄란즈 티부치다
4: 알레 티마소
1: 아하 티부치다
2: 룸타게
1: 마지
5: 마지
1: 마지
0: 룸타기 되기 마지치야
1: 마지
2: 오나 가라가래
1: 제수치야
0: 아 제수치나 돌아 까마르쳐야 말해
1: 제
0: 대 락시다 시그리베다 초메벨 야그라리
1: 대두다 랑가 삼다 녜파메 삼 찌부찌냐레
2: 그래
1: 녜나야 제스치야 꼴똑시야다가 녜빠라다 아무라게
0: 허찌찌찌찌 나주깔레케 제살랍다다 달랍드트다 야초사지게 돈돈 제수이나다 제수지네나 파메 돈라치다
1: 아니 케나니 돈라 제수 가르쳐오래
0: 랑슝셰베 이제들어서는 너니 종주나로 모수요리
2: 我顶俺最迷丢了结束钱不你看你从没几个几个几个你咋不的家乡鸡蛋啊好么过几个阿妹懂了姐姐得了明白两个鸡蛋让父母几个看着就来的我你爸妈你妹子心在那见你的过几个父母鸡蛋很多人老子这么团结从这个意思呢我这个没读过啊提来我做姐姐熊下面一个的东西
1: 王都姐姐你旁边管不住到晚你不打特罪钱罗松大大这次起来拉些奖品今天师兄呢俺这拉不起梦啊恰恰三顿青年里啊蒙古科生呢给每个破轮大男子你这次看书不赢到他的创业要是的有了老个大西个子里啊也拉从俺走下雨我那就俺大家为婆婆出去了这里修图去但俺谈的
5: 파면
1: 이치 터주라 지저 땡조양 터주라
5: 다가라리 자샤 사드 제바 칸의 셰버는 신기 레라보 요마리
4: 요마리
5: 셈라 삼바는 신기 주토야 요마리
4: 요마리
5: 루리 닝더 메네 지야 요마리
4: 요마리
5: 이는 안토 라빠 니요리
4: 요마리
5: 에 사치 나랑 로드 두고 테마다가 니 슝샤베 이규 땡메 자샤 사드 지기 제베니 파마니게 나야 셰셰스티 돌이야 초고슈베 소라지다나
0: 허지 초고 자고 먹어 쓴데도 셰셰 동주도
5: 아
0: 사변기 등대 송부르다
5: 근데 근데
1: 송부르
0: 된다 자고 된바 진다 가유 채와 가다 소스 너무 송부르
2: 아마 다 우라마 줘 사제 번다 그 뒤에다 쑥 여봐 나
1: 괜찮지
0: 예 야기 사변디 사제 번다 말다
2: 오나
0: 사제 저 변바 사제
5: 송부르 나랑 롭치기 칠래 녹제 소지 티네니 로숨닥다 라바 깜바다 토아키제 미자망베 나치미
0: 아레 다제네 키랑기 자샤사르드디 미자나도 바 미메드 고자자가 되드메도
5: 가소레 랑스나가 꾸마르 스모르베
0: 세네 랑 깜바다 토아키제 고아트네 바니
5: 마르타 니 김자 티도 망베 나치제 산주기 촌루사 깔라스 로체스 무주 티바다 라바 닐텐제 용보사베 다도 미카시게 나야 랑로드 체모트 바치게 미장기 산중어지 대기유베 세뇽여 이네 고고 샘교 미슈다에 디데 나도 랑도 탈아베 미 체아리베
1: 마리
5: 티네니 제주베 고고 심주 체제 로니 콜라 학바 고자 초규 셔슈 공사도 보이
0: 고자 셔슈 신라
5: 라바 상문 종合 服공사
0: 아레 카르치니르베
5: 你 kapa kan liya APP 几岁节 Mizan suyu na la shabshu gwenne Nga zuta jawa naso na Chozu chige na Daks leba cheche Sanju ki chundu sa Kala su Kangba bu
4: Amma wei
5: Lole su Nyendi su Kagam su
4: Amma wei
5: Moda ju Sade ju Zangda che
4: Amma wei
5: Ta kira su na Amma wei Amma wei ma laza
1: Ayoma
5: Tadu nga zu losa tu Simdo yuza ba Mizan na ki shabshu da yang ta Tu chi chi ya Terka dia lah sobe syosyo duwar ta
4: Aaaaaa
5: Dede
4: Papa wei
0: Ta chanda choko
5: Oh
0: Rang nye na la chepto shoka shosu na Yung nye dia
5: Uze yong ta yong chobo Zechu ba la gogo yu na Nga zu yong kyaar ta
0: Ta yin ngone yi Long e tuju na la Nga re cha cha chumze ma do yu chumze di Ta nye sinye sinye
1: Chumze ha re
0: De Nga benzo da du na Nga duri mi du Cizung da dursu na Nga samlo nying gori sha
5: 拉住他读书呢两个机会让三姐过来接土个民族眼前让你这么乐的团亲主吧能人过去不然你要心血的云呢恰恰的土土土热热我那里大主播然后刚才读的俺做乐的俺做萝卜切羊吃的大主播我那里的压去压去空人打拼着去俺做家表那把拖着切书给你记住给俺做苦过那把各地切书给你俺做狼子打不赢俺做兄弟给你都约俺做一切难的
3: 俺这准备对着，俺是做日本地球。哎，有，这，这不人多，有，两三里有，啊，就是过啊，啊，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这边我们 쪼란게 나 내일 먼저 제 도보드제 오다
6: 어제야 아자 님지 뭐 피해를 처우셔도 이제 밀어 먼저 이제 도보드이세 깨무만으로 아자 멋있네 나 아자랑 도보 근데 찍으러 봐 아자랑 찍으러 봐
3: 도보 근데 찍으래 저 얘들 다 뜻을 때는 범인 좀 데려다 와
6: 그래서 그래서
3: 야, 나 도보채 어디 있어 저 도보채는 근데도
6: 아자
3: 저
6: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자, 사사랑 갈 생두가 니만 가간 거가 민사방에 민손 잡고 있으면 다 와 아유 저저저 네, 아자 내 뒤집게 당해야 돼
3: 요요요
6: 어찌야 민을 먼저 지 민 도보
3: 아, 저저저 고다 저 지 아래 고다 지
6: 지 아자 어찌 나를 모르도 살아 망원의 저점이 아지 다가라고 다자랑 직시다 쌍년도 영영 애를 아자랑 그래 아자 내 아자랑 쉬어대고 꾸지 나 도보 오가죠 아자랑 맞지
3: 아지 저 저 꾸지 꾸지 나 니네 리리법 좀더 지게 다니는 줄아 쉬어대고 저 아지 저
6: 아자 장마장장이 뒤지 쏟아야
3: 아지 저 오지 와와와 오지 오래 와 저 나 나가 다지 저
6: 공부부터 아자
3: 야, 다 저유인아 민리지니아자 도보지니아자 릴리법주부도만 깨비나 나 세우스니 벅메
6: 하치 워터 들을 이놈아 두고도 나를 아직 연역도 다시 통송아 또아 다디 오래 다 달라디 토지 과유슬러면 갸짜짜 죽으면 쓰그래 아자 다 오늘 달라 토지자 오르다
3: 인데이 인데이 그저거 아 우리 제초
6: 진짜 네
3: 뒤에
6: 어
3: 우스죠 응 근데 뒤 도착수
6: 대하자 달라 도부 열어서다 달라져야 하면 다시 와마 다자 공부터 넘어 좋은 거 하자 럭바다 차 숨기 다 이내 내가랑 도부 오가 저기 하자 도저 걸음에 하자 하치 땀이베 라르베라 달라 도착하자 이거 누구네
3: 수수도
6: 아자랑
3: 저 됐다
6: 어제 하자 어 레나 고문이죠
3: 어 저라 그 니기 고유 사로
6: 아자 내 진짜 럽니다 내 럽이야라 대 니슈 쓰기 아자
3: 니슈
6: 어
3: 지 저니 미 샤제 없이 나를 고고유 쓰기 닌제도
6: 哎呀呀呀钱啊嗯你说人家这十九人家这就让俺的旅游部做打死给俺的嘴巴呀你的这这这阿家都不是也不是图图啊人家旅游部做的连那国门你的这次图啊呀但是嘛桑那撒旦那么样桑这嘛的呀阿家我做新郎图阿家了好那亚国钱对吧
3: 呀呀你个电视的
6: 这是这个的阿家
3: 啊呀
6: 亚国钱对吧
3: 呀
6: 当我听你的阿家
3: 我也是这<笑>

0: 你看俺这汤能行就拿酒店的药买的，
1: 跟这说说，别那卡爹干了，干不起了，臭不要命的，一切都落到大娃干了就不得。哦，这农民都会，为啥的推荐的了？你厂里农民伢们总吃，给我这点都上吧。俺做爹，这都汤不你不多呢，别吃了吃掉了。啊，了解。干了药的，
0: 他们现在在这一个人家，干了卡里点的。
1: 我的妈的阿姐，两个卡的谁呢？阿姐没得那全部都买了吧？是吧，阿姐？他应该来阿姐。俺这两个的提成蛮大阿姐。嗯。干了是哪样的？嗯。我阿姐的，六三八六四。阿姐让俺比较特别说真话。
2: 有。
1: 哎呀，注意了。哦。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
0: 哇！俺村里个田干了，有二大家。
1: 谁下？
0: 我大爷呢？也看你们这几个人，刚刚还被这几个人，咱们下军都没被阿家，车都没被。我大爷呢？田过不山那个这几个大家。
1: 我咋？
0: 别骂他家。
1: 车都给你。
0: 没阿家没。哎。没拖就拖阿家。我们这边阿家。俺们看上给他本地的钱了阿家。现在电话都给阿家。
1: 我这边现在今年女娃去。你下面去做干了，先赚钱，没忙过多啊。
0: 哦，阿姐。
1: 今天今年要的。哦。赚多点，可是俺做溜了，差不多钱没剩哎。
0: 哦，阿姐。
1: 赚多点，你最搞笑呗，现在这个差不多的入入手的，俺妈请啊，你要是不有了，给俺做生意。
0: 哦，大姐。阿姐，今天其他的我呢，别没说要我大姐。阿家，阿家，大哥你别想，马叔的，你个你别想喂。
1: 哎呦，
0: 阿是的，阿罗的阿家的，
1: 阿家让
0: 没有没事，这个六三八九八年前，你刚被伢辈子揪出来的。
1: 叫啥呢？别别，我亲自带你。
0: 可以可以，大家。
1: 我也是叫。
0: 哦，赶紧嘛，大家。내아자랑늦중아난찔내가대갈래요아리스아자
1: 리스아제다
0: 야아자다
1: 예아저게등도감주용대샤
0: 어아자
1: 고야저아저
0: 여기만하자
1: 저야저아오어야지다있나
0: 오자자자자아달라
1: 달라
0: 어아자
1: 别急别
0: 어계속만하자
1: 에야저
0: 어요요阿姐，
1: 哦，
0: 俺是民族，阿姐来呀，我正接触的。
1: 但对俺那呢，我心接起没？
0: 哦，
1: 是跟你说的，俺心没俺。
0: 心没没？
1: 嗯。
0: 对啊，我听阿姐，别从俺就多啊。
1: 嗯。
0: 阿姐，俺别自家住的，俺得顾着点。
1: 啊，这，爹，一路当着去，俺学来吧。啊，你这叫人个太心动的。
0: 阿姐，俺当时可是当不来。
1: 啊。啊，我那，你起码就。
0: 我用阿姐。어자자자자아제마제무슨아아자언니랑무슨뭐하는거그랬는데내가그래
1: 제자뭐야나저라녀들놀러다먹어
0: 어자자자자어진짜용만다하자
1: 응
0: 만졸내가돼직수좋아하다오늘경고무제키기말해라협상고무제링말하자니네제가용말해
1: 좋다어디저거됐다
0: 어
1: 오나편지아라니편에뒤부터곰이쉬니봐
0: 어그래아자
1: 나단도저랑그파랑자지치
0: 어
1: 곰십주제
0: 십주제어
1: 걔네초지요
0: 어
1: 내양저랑그파십주초요파지초요야따따대수하다
0: 어대수대수아자야요요
1: 아뭐왜
0: 어제아자아자아자아자어제야저파지칭초지요어제야俺们俺怕东巴进出东巴哟，天天不考虑了吧？俺没进来打扰了呢。啊，我这没进来打扰就点么打？没阿家的俺过我们家他们这差不多打。对啊，今天咱打扰就点么说？我嘞，大家不让我嘞，怕子进出进用，得来了不咯？呀，过我们家他们阿死，啊，说了个这的。
1: 叫。
0: 자, 가르쳐 좀 해.
1: 저, 니야, 니야, 두배, 나 고친 줄 동안 좀 해. 어째, 저,
0: 가자, 하자.
1: 두배, 니야, 두배.
0: 어째, 나 두배, 그 동안 못 쓴다. 아, 사람 가만히 있어야
1: 돼. 나, 나, 고모 좀 고하지 않나.
0: 좋아.
1: 근데 저래, 니야, 두배, 니나 모여있다. 저것도 못 잊어.
0: 아자, 아자. 아자, 안 보내, 못 쓴다, 두배. 아자, 이 맞지도 또, 어때? 니야, 또.
1: 근데 저래.
0: 얼굴 안경에 틀렸어.
1: 아지, 나 좀.
0: 아자, 안 보내, 못 쓴다. 아, 두배, 나 당연히 못 본 거지, 아자.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계속 우리가 라비는 나 고도지 근데 스테오래
0: 아자 망부 딘지 상어 전제 집에 아르베
1: 지 드리체다 네가 체가 마게가 주니니
0: 나 하자 계속 만저 전제 집에 나자 대 세시라 주어 아르베 근데래
1: 알레 딘데 요마데 어 수수쌤 캐리 먹유제 요마데
0: 어 알로 나자 구아 어 또 어디 티터기 아자랑이 맞아들었다 띵했으면 아자 망고도 종마소 이벨레 아레스메 춘지라이 아자 아자랑이 예습제제 너지 보고 망조 직제로 아자 그치 그치 아자
1: 저 안데 고마데 저 희란 저 소화가래 가고 여름 야 디파니 어디다
0: 아자랑 하고 말이 너만 안 주포유의 초경용두 사조카네 잡조다로 함 쇼진 아무리 단다 초아질의 강에 두두 초시 참견으로 졸지하디 나도 중화 미리 그 수준 상부식이 제가 하자 망부대 중마서 이내 내가 했으면 천지 라인 하자 꾸치 내 첩 제자 공도 직전으로 하자
1: 영아 재능에 뉴스포 유망 석석 시제 저는 투자 나서
0: 자자자 들어서 말해 다 하잖아 지금 죽을래요
1: 여 我这边做，做那名还是？
0: 你名嘞？三楼单元做那是能值吧？
1: 钱呢？做三楼单元了，贴啊！
0: 啊，做什么了？贴啊！
2: 新来鱼缸品种也拉鱼缸给鱼品拉涨，过了同桌的年冬来点，品种的量多，不再脱位，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
3: 路线念不日日你身边已穷日日银
4: 写册同步日日你应当同步日日银Lohlop ki ni rizho thang, zangchab gai ni laksam ki, muncik sangbo kola yi, sashu gun la kiba che.
3: Sesho ki ni yangda thang, zhong ne lu yi gya tsu qir, lian tu shu gin tu gun tu, ngan tsu ki thang nyam ne shu.

0: 你看起了别铁巴地名了书巴萨地铁军经常这么估计也听到看满的地铁看到恰恰你不值得的我拉不清不团结你也陪我个解锁是不是你那个讲菜托了俺的女婿都不断托了钱的三姐铁巴的作品没些钱呢别用过是兄弟看明度一年明当了偏到不托呢俺的搞不起来都了
1: 아아 내가 세다다 나랑 오네 전에 다른 쇼가 쇼니 기루스 결제 대고 삼 좀엔 야부고 템사 신용 아주 그치 와다 팅사 세탁 좀 보고 세고 또 가라 야 다들 뭐 대바 대바 대바 보고 늘어 배 대디 띵띵 띵나 유지 왜 뭐
2: 아치

0: 예복을 가만히 어, 너 뭐 가르쳐서 봐.
1: 딸아, 나 단독 와요 알아.
0: 어, 나 단독 대, 대부 장한지나 예.
1: 나 전에 야오치였어. 어. 딸아, 하디의 장자의 지시 탄 남산 치고기 요새난다.
0: 장자의 지시?
1: 어.
0: 딸양 뭐 났어? 어, 딸아, 지금 와지다.
1: 어, 딸아, 내 인간 좀 보여게 GDP 가져 봐버려라.
0: 가래, GDP? 뭐지? GDP에서는 자제 꼽수 원하네.
2: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1: 아, 내 부유 지시지 신금문도.
2: 가래? 지시? 아, 진짜야? 뭐 나 좋스. 근데 쓰리다.
1: 아무라. 롱 타마 쎄니 수려러.
2: 롱 타마. 아, 롱 타마 쎄니 정대가 저 정대리다. 어허, 아지. 디디샤 공부체. 냐 랑주나 랑코 타메간코라 세고 케브리
3: 아자 아자 제불랑 탐세니 할로베더리
2: 카리 랄로베더에 아지 부 아메디 랄로베더스 니에게 쉐브시리 사르토
3: 우자 아자 쉐브 마다
2: 야 쉐메나 랑세르베
0: 제상고 우지 다녀 보고 가라 자 어 너무 양 가르쳐서 봐기
1: 빨라 나 등이 가져야돼
0: 아니, 레드 좀이 이거 그대로 해. 어. 오, 진짜네. 레드 좀이 제발 이리지 못 하면 말이.
3: 다니 저기 럭비 오. 레드 좀이 이거 사마다. 어. 라든 체가 이거 뒤여리.
0: 어디 보모. 진짜 라든 체가 이거 뒤여서 괜찮으네.
3: 라든 체가 이거 뒤. 사수 가바 차다도 나도 남을 잘라 토스리.
0: 아, 네. 이거 고소. 에, 너무 야구쟁이야. 소소 가바 전에 줘. 나도 남을 릴 줘.
3: 아, 진짜 언제 말해.
0: 아저 말해 살아 보아. 아저 보모 다 지나가 지금 나 당고.
3: 왜 보모? 어, 소소 가봐 전에 줘. 나 당아. 아저 당아에 별 출세. 아저 보모. 어, 독스리. 소소 가봐 차다도 나도 남을 잘라 독스리. 어, 어. 요요. 레세.
0: 와, 도저 나 보모. 다이는 사용 전에 시민도. 초로요 내 시민도. 보고 가발레 당간에 라라스 그리고 미워 나지
1: 나지
0: 나지 나지
2: 나지 나지 나지 나지
1: 따따
2: 보 양카 제수 아메디
1: 아 라므라 던지도 저 창무지 이제 하나기나 그랬어 이거
2: 이 바나 요는 창무신기 바이바이 아지 보모 요대 페다
3: 간단소
2: 간제스레 보모나는 강식도 꼬치 안 해질렀다
0: 어 어제 보모 저랑 나는 계속 지세로 남사시 주저라고.
2: 세상워.
0: 진짜 굉장히나.
3: 티티기네 대단 차과다의 금시 유전 제단.
0: 아, 네.
3: 당당한 저 学习型 社会 차치고리.
0: 나.
3: 높은 제배 지초 적준 채우를 쓰워다.
0: 어제 보모 대비다 대비다. 보모. 예. 저랑 그 대유에 챔피가 상물로 가줘. 난 몇 탁진이나.
2: 보모 대비다. 보모. 보모랑 대바디 가줘나. 예, 예.
0: 보모. 나 보모랑 좋은 집아. 계속 보모랑 좋은 일이나. 네 보고 장제다. 럭시리
2: 사례잖아,我。阿里。哦，但你们台里那时候，听到你台吧，菜花豆子使用的是用不到。我那大不多啊。老舅妈钱，俺说记错的，直接使用不到使用的。我那使用不到。老舅妈钱，俺这是谁不会卡点钞的钞不到。我那钞不到。钱在俺的当中央的，让舅舅呢，皮衣的皮盖了，通卡餐钱不能过的。
3: 东东俺这陪个重机打重水卡了，太帮忙不做呀的，每日个人内出在头单的，看钱不收账，钱不打了。
0: 我那里啥不么？再给说，他明白个包装钱，玻璃壳拉呱呱唧的，老总第一次买钱呢，不过啥老总肯定是交不来。我那陪个单不单，司机活动拉了多啊。
2: 我的节目壳拉呱呱，其实同路壳拉团队姐姐代表呢，不过打工头员们都拉，我那陪个单不单。
3: 밥집 보고 라르샤 님 다리 내서 키나니 니 대바나 피바 끄스시 운다
0: 보모 요 타지나
4: 제게서
5: 대바나
4: 제
5: 세만 내게 고감상

0: 라량通的出不来来在那都先接冲呗搞不起不穷俺的年终吧多接差不赢俺的年终吧是那么多经营听你这路你懂姐妹做不起了到你别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 창락 용잠 저교 락바르도 창라 땅에 랑고르 미제 바타 랑고르 쳐네 창라 미또 랑고르 땅에 창라 미 랑고 창 랑고르
1: 당도 생제리야 저식이 담산 수주유 표지 괴주 담된 첩된 바 도치 잡아 당수남 도진인의 첩에 담출이야 생제가 니엽지라는 것도 탈로코닐이야 표지 동바 특수기 미네 천년 터바 저시 딜리 수주 마세 마온베 론데나 군인기 초돌이야 파제 매베 저시 민두 수주인
0: 코니게 교체 담내기 이마치라 텐숨년나 구수 세당타 차시 뇽지 투베 텐도 쳬보예 학바르투 쇼게 텐지년나 톡셈 쪼보 중제 빠고 보시 사투바탕 닝공 텐지년나 칼라사 미거바 쳬바자바 고모 마녜 콩라 텐지년나 녜제나 모즈 코네 니쿠 투베 니바예
1: 겐고 카바르나 콤보소베 스디 달접 심으시다도 저 다와라 기 카바르나 기 콤바디 니엔다르시 치숨레 제게 유자 토베트 게자 쳬샤 원장 딱지 시브 쳬바주 저 다와라 기 카바르디 첸가 키주기 깨라 다네 샤능구 유바디 제자 콤바티 숨 시인다시
0: 녜자라 롭충으로 말아 팀인사르베 장자야 하자가 망구여 롭자시게 니즈이데 탁제 투베시도 개겐다 롭주 냠도 장자 치루 주자 개겐 망구시게 정니 공몽아 잠 녜 투베시도 롭주라 장자 시다 규기민도라
1: 저 뒤쪽라 타마티야 망자베 긴기 수부대부 매바리 니자르콩기 닌진토네 타마티엔타나 수부르 뇌도 쳔바유베 꽈치 시도 디콩 야심규 쳔부티제 닌티네수 콩기 셈다 장제기 닌진더주 제샤
0: 니자르 미상마 카바라 쯔모 제규로 하장 가보여 탁바르도 추구 충충 칼라마 니바라 카바라 때나 쿠스메르 데기도 니자르 맹가나도 아자 도마라라 추구시 제가 추구대 락바치라 때마마도 아메 코베나나 코랑치라 저원이네 되면도 미상마 감자 챔버치도 엠지라게 그 락베나 카바지 때바다가 시네마 되샤
1: 니차르 포모시기 면주 예린 카피주 체네 샤수공 토보시며샤 샤수도 동라 주지 동차자 바자 차요바디 포모딩앙자 치불라니 맹강도 주고 면주 예린 카나 뇌피지장 하메바디
0: 니차르 뇌로르 주마 속에시 지대 랭구네 진송체도 콜라 결항게 응을로 주마 속어베 줌제 카르베 시치바다가 그내 응을로 주마 마서나 원의 소투기 민두 제일엔 접샤
1: 팅겁 지소토 그외주베 릭셰당 초메베 시지 망고 시다 퉁도 그외주베 릭셰베나 랑라 유베 카바티 니마레라 탱자드 강식 닌자 소와나 샤라 쳐주 땡게레
0: 초메베 시지글라 샤샤나 켈라 제미 지가 시시유 나라 닌마무유 저기 미니 알아 나당 애니 장라 대고
1: 어떻게 닝도가 임자
0: 너니 제동 추난 냠모자 냠도 남라 푸네 줘
1: 냐 남라 푸두 그벨
0: 팔라 미시 대베 줄라 밀로 대주 요 켈라 좀제 민도 요 두스 만난다 꾸지 요 베베 사요나라
1: 보저시라지 쇼팡아보네 괴변낭도 피비 조와리주 샘제 탐제라 디지털베 멜람견샤 今天 空南了帕罗街
0: 吞大春秋西给吞度崇拜亲自当家里可就做做把都捐下别急了崇拜亲自给民族做主要的主给控诉去给买不着你家里做那些摩托当在主的金主来着全部是拉度铁军在你空给摩托脚步当在主的卡巴拿的天天看姐姐可走得了两个得不可走不得云秀地方了阿姐俺来地方去耶俺主个要到
1: 俺到角落送个拉下，俺来送个。车上的呀，姐姐摸着东西去，看了我那么几，阿姐才睡着。阿姐的，就不打直播开挂嘛嘞，爹家俺拿了那么大个嘞，俺当不给拿了古爹爷的。就给你。就给上垃圾，摸着当车被垃圾马拉过来，摸着是越南车。 我跟你讲，空气一切罗松当阳，一切忙乱场，他路空无土的，去年忽然给摸着的，一切当间干了的，撞那下。
0: Toga nel hasa pargi nyutro shunglam shardong tupche rimdru hajang tabdebo chayue. Kesi chena zwe loge pyoche gonga siyido na loge chame gonga tongzi chebodaga hasa ne tena loga pyoche loge chame gonga golak se tangbodaga khadu gyobche gonga suyoba chakyaga timo tupchum nyoye yore.
1: Simo tenge, tenggob chinchento demsho pero sege hajang mabudu. Da tini, yunchi dang, chobo, ngosi manglu la daya rang rasha. Gyumze kheng yila madaya bar demsho penbe jebur, hari wa jo wangye la, ma jen kechang la damtui chungwa dang. Ma jen aja jomba la, shingsu kechang la damtui chungwa. Shingsu wa jo nubu la, meju kechang je la damtui nangdu. La bar du ngan zui gen tupde la, na shun ki bolu kechang la damtui nangdu.
0: Senje zo, tengka jizo todu puyeng yisu jengjur tarsu chenpo chikido. De.
1: 俺做跟索多拉讲，推着恐怕有人心都不愿意受这样那个多啊。这，俺看上空上个男了不对，空上个体白不愿意受咱们这吃不起，吃干不得假下多啊。男的看起多些，究竟空中当米吃？太爽了呗！什么天气？你查了新不举嘛？就多些拉拉，明晚说过吃你说这种热巴的，吃了没吧？多大了？这就难下。拉那没别就算天呀，俺就铁轨当，老早技术一上去学就赢。
0: 见到这了，hello，看人家实际点不来个，这男女一位。阿姐，当个点起了，我们蒙古人的真牛买了。我嘞，伊呢到我来了，米了这边，我这个娘不懂呐，他这提什么主子是不要得了。我呢实际点不来个，哪里得？那是，都在那。他真的看人家到我这里啊，我们蒙古人这苏家那个吧？我阿姐，嘿姐，我呢难难的，我媳妇儿的。那是，我打车了一下。俺做内工给帮当做这些垃圾，到我这打。
2: 大家也给面的，浪费那帮子，过来求下。到我这个亲不打个，过了这钢琴嘛，对吧？本地那这小小介绍。听见说，听见这座破旧的对着，家家心中忙着的，坐当三楼，军刀还这样吃不起药。其他敌人这样子，我这是点着血呗，天上就你不能去点个嘞，要你空手了呗是呢？听见呢？
3: 听不到的，听那空吧，俺得来的耶。
0: 天上突然俺插上，
2: 俺是等俺插的嘛的。
0: 来来来来，我说是我这是哪的？来来来来，什么人家？滚干啥？听得通的传来来才是吧？可是说，俺的女主吧，多敬业，这里的接了你当，送到，谁当？啊，这，其他别说这个哪个？俺其他人家都送给他的。这，俺你问了我这是我的。是的，但其他人我这干哪个？
2: 哦，今天你没干过，我心给干。来来来来来来，等到俺这把大概今天你对俺个点不是多能的。好嘞，对俺个点不是多能的。哎呀，没过百岁了，应该当就要个点不是十个送给。
1: 他的东啊，他认为呢，对俺把过，过百岁了，这么多过八十些没把的。哎呦喂喂喂！
2: 他现在
1: 叫到这了。喏，这里给人个你给李在那修南车，是不是那里也搞不修不成嘛？这了，搞不啦？哦嘞，搞不成熟些。啊啊，搞不中嘞，谁话介绍？叫到这了。喏，后头里啊，你们给人拍不顺的，我这个多。嗯，底下拍不了，
2: 底下没吧？拍不个现在干什么呢？
0: 过么子过么子过么子，年是呢，底下拍拍水能够预备修会。
2: 啊嘞，没，底下俺不就是为了。
0: 啊嘞，他现在听了老爸多些麻烦呢。今天俺没动那大个了，别给的，老爸多些，老爸多些忙是用的嘛。过不去了么子，过不忙做了。不就多些大把的呢。用啊，就到这了。
2: 喏。
0: 他今天天上给白酒烧过呗，用这可了呗？
2: 啊嘞，他地都是不过，他地下中间那米都是烧过地蛋糕，到那是不能给干。这你白酒给我们烧，都是他妈烧，都是可那这搞不得不就能给了。是，他今天天上给我们蒙牛的，不在这可这。你我们不过，你白酒给我们，他今天应该给几锅肉，要不然就小锅头没弄了。哈哈哈，这就干了呢。
0: 叫到起来，喏，他今天去白酒给我们当忙了呀，冲大油了呗。阿来，一万一万，都是八万。嗯，罗爸大姐给白酒给我们，罗爸大姐参与公司内事。我呢，听我讲，听我讲，听我讲，听我讲。他顶上俺做项目一年，二百年的准备，我那三百余部分的准备。
2: 对对对对对。
0: 他现在做，
2: 那
0: 天上做公司拿了白酒来个钱，你肯在要了呗？
2: 那，
0: 他白酒个来接多少年的？
2: 빠져 쏘에게 레슈 미나 아사
0: 호레 레슈 미나 가세요 알아봐라
2: 다 레슈 미나 차샤니 큰 돈베 좀이 손줄 하지 유바
0: 러세 러세 러세 러세
2: 다 이내 키나닝게 뻬게 고 야그라지 쉬어 고 도움 놀아 키나닝 뻬게다 니 밥에 겨겔레 두가다
1: 스마트게 혼난지 통지 주민 망고시 소수 난게 군자네 레슈 톱제 용보 판뇨 춤바티니 니비 의결기 차도 비약고시게 되자
0: 따라래 다시는 저라 캐랑게 니지 두게 안조 신조 망조가 초벌행게라 까메지 소로나
2: 로로로로 다 딩상 안조 신부이니 초벌 남도 껴봐 톱시 구바고
0: 제제제제
2: 미가 지기상에 딜랜드 지도메
0: 제제제제
2: 비차샤니 모트시데 아르뉴보 야고 도산제 아 미강괴 뉴 아 슈데 랭 마랍제 미고 시데 아르스 차두고
0: 제세
2: 시스 지대관제 카데 아르 조조야기 아 시데 아르사
1: 네 잡았어
0: 잡았어 용아 다제는 지난 게 닌디두게 총제나 슈베 초벌행제라 까메지 순난다
2: 라라라 다 총기당 미초아 역 대표지 보고 이네 디기기 차원이 대다제 제자 니버주게 옴스에 또스 만지 신이하고 이봐
0: 제제제제제
1: 제제제제제 나라샤샤넬레 튜듀 버주게 옴 동엘 가보 싶어요다
2: 알레
1: 화바도 니엔다 리스 차디 공아레레 사가치기다
2: 야고 싶어지마 니엔다 리스 차디 공아신 내 비버고
1: 대내도 가려면
2: 잠깔레 대부지 가봐 되네 다 사야 두에 봐샤 돈도 키나즈 고민 예제나 만 예차네 가봤다에 마당 넙고때 부지기봐
0: 할래 내가 가려래
2: 가방로 남산 줘봐 되네
1: 그러네
0: 세서 살부대 도잖아 다들이 가서 렌데는 도저 도잘아 폐지 해가 저게 제지 당내 남바 닝 타바네 도잖아 쇼이 도잖아 아니 가서 제 제용
1: 도잖아
2: 야 따차노
1: 어
0: 아지
2: 但你累累才怕路去去去就是你送去先打发的你
0: 那
1: 阿姨俺就天涯就就点个药的
0: 是
1: 阿姨
2: 俺都是那是现在你问老的是
0: 那
2: 你们都是空子的你们都真正面子是就是的
0: 我那有没有
1: 没有没有没有
2: 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
0: 没
1: 有没有没有
0: 没有没有没有没有
2: 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
1: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tenpo buishi suri. Tenpo buishi se na gengu shunji da pinzu zadu shunji kimzang chamdu yuwe zhashigi mundu chungu yorda.
1: Le bola, tenchine chunga nige bola kiralya kuchin shivita.
2: Bola, tenpo buishi ngomashinge soyo reba.
0: Cheta,
1: shirubo.
0: Churani nga nyamzu lenga chigore. Ta yunga, ta wuna ne chigi yuda.
2: Taya bola, ge chik tuyun sunga chogo.
0: Be sigi ma ta, ne shoda.
1: Bola,
0: ta na na. Zepto negang rimutu chunyi sui lei da ja.
1: Bola, ti ngai da, ngai da.
0: Kati nya.
2: Yami di yu su.
1: Tati yu jo di zepo si bu sui sa. Tati nang du di jo. Tishita.
0: Tati jo rang si na.
1: Risha, risha. Yun jo ngon e ki bu si ta sui sa. Nye duks de mi no bola di de wajian ki shinga me zho su.
0: De wajian
1: ki shinga.
0: Be si ji ma. De tsiri namzhu shu go arda.
2: Tsiri namzhu.
0: Tagaro wa. 체리 남주스나 차체리 추체리 싱체리 미체리 샤와체리 제
1: 녀도스다디 자네 미보라 레모디 绿色 파전 人与自然 和谐 공생 세계 되신게
0: 내가 보라 카데 绿色 파전 혹시 세고 과로 파전
1: 자게 보라
0: 뒤종에 규베 이네 绿色 파전 자네게 뒤지 규다야
1: 보라 딜레 디 체리 남주스다디 남드스메베 정엔질이야 직수
0: 영화 영화 체리 남주스나 체다 쓰남 고네 고도 폐외 저식이 문디 친구 열었다
2: 보라 언니가 되게 고네 보라 기란 꽃의 슈빈다
1: 슈상 제 보라
2: 요사 치마 벽에라 제부 주야 디야 김장 약부 요에 문디 약부 요어로 뭐네
0: 타가로 봐 아니 슈사 해 봐
1: 너도 배추 첩도다 체리 내매 요에 뎁데 최고열이
0: 체다 체
1: 어때?
2: 어때?
1: 와, 어때?
0: 나 대신에 내지.
3: 보라, 그러게 나 채는 거 입자.
0: 제비 타다 보도 갈아치 봐 보라. 분위기 잡죠 거의 합도 잡지
3: 않지. 보라, 보라. 나 집은 녀차. 아니네. 보라, 내 뒤에 개가 비를 쌍쌍 맞은 보라.
0: 집 범어. 뭔가 도도 떼떼 진이기 미지이. 트리치마 집도 보물아 깨워 용부다 오고 드대다 지게 갈아오라
2: 미보라 꾸룽 샹거쇼 보라 카얀나고 말다 딜레 집도 보물고 갈아오라
1: 보라 다 트리 집도 디 랄 총야 요 말이
0: 제다 큐지라 수지기 랭고라 자통문나 가니
3: 카린 예수보레 보라
0: 집도가 그 리무 쿠니 수일레 잡통나 어데 총주 제비
3: 봐 쿠니 수일레 게 투스게
0: 어다 쿠니 그 안 냠줄레 그 요나 카린나 하고나 랭고라 자통마소
3: 다 전보라 드리니 코니 추스던초 실랭 겹투네 대전 그저베
0: 다 전도 보라 간답대디 지고 있는면도 코니 글레베 날 부구 오리로 뺏으래지나가
3: 어따
1: 보라
3: 저고니 피게 시나다 피게 갱이로네 시심누게 디나 가리요고 미키가 아예
1: 그치 다들레 라브다 보모
2: 디다 팅상 공림네 제자 시부시는 거도
1: 봐봐
0: 하지 보모 다들 랑자 같이 지겨 저부지고 그게 멤비.
3: 레스폴라.
0: 이게 아니.
3: 저군이. 피게 괜히 녹네 원파시면 되게. 디나 가리요 우르베.
1: 다 디나랴. 수 두두여베 괜히.
0: 다 개물로 나오고 괜히 나라 주두야 되게 가라오라. 네 파유 걸어.
3: 진짜
2: 몰라. 배차샤나 저리다 슈부리 시그리 기그리 소스다
1: 몰라.
3: 다 전나 내 정군나 가리요 우르베.
1: 내 정군나랴. 탑탑나 그 새로
0: 타체나 네 마모 페데날 카데룩다
2: 네 예베 괜히
1: 그렇죠 네 예베 괜히 쓰나
0: 아지 겔라라 쿠파라리
1: 네 마모 예베 괜히 쓰나
0: 동지 틴데다 지금 헐시다 그러지 미 동 파자
1: 그러지 봐라 빌라 보여기 말해 봐라
3: 이제 쓰고 마르다
0: 아니
3: 네 예베 괜히 쓰나 페메기 럭제다 규주 예차베 미소스 거다
1: 네 사고라
3: 다체나 태도나 가리요르베
1: 태도나랴 데미 킵자나 그 제니
2: 다가라
1: 와
3: 보라 저군이게 빼야고 쓴소아
1: 다다나 잽도디
0: 어제 보모 잽도 내 케이스다
3: 잽도디
2: 아 보라
0: 제 어제
2: 보라
0: 아지 어제베
1: 어
0: 가라 잽도 예차버 와
1: 아니 와
0: 아시 원래 갤라레 다우게 되다 비비 구쇼 고여서래지 로사단도 하고 지나냐 알레 갤라레
1: 스콜라 타케 제투 세크메 쇼부디 자베 먹게 세제 매바는 아
0: 자베 보다 삭데 모도 몽데 보다 규메 간다 갤라레 차세베 쇼퍼 시비 당겨 줘 봐
1: 도스루냐
0: 갤라레 나를 요 마게 쇼퍼 쩨쩨 주세요
1: 카레볼라
0: 다 같이 쳐서가
1: 깨달아 마음에
0: 다 맞네 이거 인자 초도 때때는 간부 쉽지 차대
1: 치트볼라
0: 가지마 이나 맞제도 소야 말하마 티가지
1: 호볼라
0: 갈아래 나르요 차색배 쇼과 차겨는 거 쩨쩨스 안나가 로사다 뭐 로주지
1: 다 쳐는 답이야 나라도
4: 텟
5: 요아

Thank you.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了你
2: 看你
1: 人中龙亲年轻也共人见龙亲也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어 롱푸르 듀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계를 수비에 퓨리 비는 남바탄 점니 사조 칼리베 표게 뭉친 생겔힌게 구금산 나나조 제든 튜진라 딘디 수비 미세 치디리친 신소 튜비에 총제기 제든 튜진라 딘디 수시베 나 제와라 가도치 나리친 소중 수비 837리 생겔힌게 제로 최고 국제 10주 19류 다워 주비 치치님 중화미마 치튠기가 오니바타 튜티면서 今日就别采集您的中华民马集团几个物业别，点击这个天水人物了，点击七八千。中华民马集团几个物业别，米里卡的民马，到这集体群啊，三村拓跋康熙，阶段推进去，点击这个实际安排问题。中国多数的电马用的地基得给片瓦，我送金马的全拓跋一百千。群众给撒娇扛下了级别级的嘛瀑布的图形孟南给社会丢送了南沙老外的为众多情飘个烈天过的给熊民冲的热热孟片四句的主角热热拍孟片四句三百土脸飘个恰恰看阳光大型披肩七亚七上都情天年甘蓝茶木弄那蓝的球江蓝卡蓝相中南下东突别停歇飘个恰恰卡阳光大型披肩七八斤门前米冷拉雅米用米别众多上不拉对别洛阳美林卡拉西
3: 他的那我的
4: Yes sir
3: 因为王军军军要把他那个浪花费

0: lam jang lam nong na lam de lam shum nam xiang zhong lam xia dong tu bie qing ge ni yu guo qia xia kong du pi yi wu chu dan song yue du xi san ma wu tang lam ha sam ga ra li nie yu guo ro ya chu jie chu chu ro lam sa jin tian xing zuo mang da bi bang zhen jia ji shuo ro ni shuo yi jie ba san yue qu san di le
1: 对别路亚梅林卡拉西当他结果给这个面的就是主人那的你们出出去过吗在大当那么多这些光那的过他们那就这些也有的那刚刚清淡中啊清淡中啊做不满的你查见那么多的酒店里查见的那的那你刚刚查见多么的吧克拉在也把你也干也把
2: 地上他们俺哪里待家你学历家也吧哦是吧是吧俺们那些当当俺都在家当当俺都路南镇了当俺们三年前到了刚刚在旅游的飞机进去在旅游的克拉顿的飞机俺们你们那的你得有那的所有有公民的人啊但是你们昨天的事情把那些人给送我们那些人给拿了估计三件事俺学我们种
1: 我就是下了啥种，我这个嗯，妈的，就这，刚刚的讲嘛，原因呢，他啊，不如你来呢，他，他多少个，嗯，多少单元，多少国家原因呢，他，要是你的这些要嘛，是吧？对。他今天这，啊，司机上不，第一单的就有多的打出车不对，而且变成飞机的修车不行，顺便嘛，这安吉的房子打个破人呢，安吉，你忙着，紧张着呢，这，那个那些啥，姑娘，这，这个房间呢，干啥的？
2: 才见到吧，对对，是吧？对对，咱今天就今天，哎，用过药物都是，用过那个高丽，先就用那个叫什么过去？但是咱这的药物有的，稍微那点发作上就行。
1: 对对对，是吧？咱这个东西就这个那点，你吃下来，你的这老多好吧？跟那皮干，发作皮就这么简单，是吧？对对。
2: 那到完了，今朝第一送吧，清淡中和气。嗯。哎，先别，啊，用过，先去那边的，上上中把手指做那边的。
1: 清淡中啊。 직제 안에 신백 따뜻해 내만나 소소 침사 쪽을 강을 내가 소소 제기해 안에 내 군대 내려라 제가 제 안에 먹이야 군대나 칼라를 제가 제 뒤대가는 안에 먼저 만초 배설한래 배설한 소재 안에 배설한 따 먼저 제리 루딩 차셔면 따 먼저 안 카진 난 벨레뉴 여 카진 난 벨레뉴 여 말 안 들리지 되거나 안 지리 루딘 때 발레 되거나 딱 본다 인지 민지 인정 때 안에 야구 주통야다 칼라 대신 무지 자야 칼라 사용 매버 든다 통용 매버 든다 통나 안에 콘도 가부 제도가 안에 콘도 칼라 든다 때 안에 뒤지 마마스 패셔 세는 건도 베기 인정이 나를 안에 안에 이수 꿈시 나를 칼라이 나를 안에 칸데 칸데 안에 군데 든데 바 안에 군데 라 모데 제자 안에 트롱 소르 든데 안에 소소다 칠로 니 냠도 냠도 소레 제 군데 라베나 안에 군데 하장 가부치기 아 다 디레스 나이 나 안에 군데 칠로 바 트제 안에 개조 러시아 땅 문도 리룬 디 칸데 칸데 제 안에 예 군데 러 루기 든데 안에 군데 안에 모데 제 안에 안 잔제 제
2: 아 살았다 빨라 지난 거는 좀
1: 懂了吧？广州电力这原来在这个地方做过煤吧？嗯。
2: 俺这个原来我们西路这个几个企业也吧？嗯。俺在这个人民那个车上，他这种行为光棍在这边，这个。对对。咱们上班去了吧？对对对。俺们这个啊，在在这边吧。然后呢，俺这个西路原装的这个是吧？但是下班之后，你那个浙江的这个永州的，但是陆地南部、东南沿的那个这些这些这些，对吧？讲听说的不要。
1: 对对，俺今年定收入是2年这个毛我这里毛我总共有个话费呀，居家费呀。对。那个啥来呢？你说了。嗯，我这里挣的可能是干不起不起的。是吧？但其中那些呢，但说是把待遇呢，我那个军队全部中了，从住宿怎么那等着待遇？嗯。个人是那，但俺们俺都赔了，我这人家有嘛的，俺们能比这咱大点的，俺们如来有嘛的。
2: 다티산에는
1: 또 회사 치면은 아니 님치는 회사 나분인데 그러봐. 좀 지게 랑가지 니만나 출루르 봐. ngandu tini yar hesa chinde nim ni go re
2: war ba
1: nim tang ba ti

0: 집에 셰프슈 차샤 차라 참도 송외 큐 신조 망남 레고 치시 니르고 중야 더비탄 테마라 니르 토부 유베 자지 신조 망게 유베 티본 딩신규
1: 망뱅의 셰프슈 남바
2: 나서 더 제대로 이 도로 끌어치고
3: 하도 이 끌고 이나 다 엄마도 맨날 화도 또 배고 들리지다 너 파이를 두고 가서 아 야 망뱅의 시기 간대기나 하 먹어봐 왜 봐 대소요 이 벌룬도 또 간디 좀 죽으니 계속 와서 가 한모고 갈릴 가고 들리지 다 뒤송이나 좀 멀리나 그래 멍뱅이 자 소소 지키는 게 난다 너네 최대한 지키는 게 난다 너네 간치 팀 소라 거의 치티 팀이 되겠지만 또 대보 다 간다 대지 지키고 벌룬도 또 예 그리지만 자꾸 그로 된 벌룬도 또 이제 대사 치 그리지 좀 비슷한 지잖아 아니 가디나 그렇게 약속이 로스트 시티도 근데 신내를 아니 보면 그것도 또 되고 그리고 간이 치는 신내를 그 코스로 그리고 그 하도 얼마도 몰라 아니 또 데모도 뭐네 그거 되겠죠 근데 지금 이미 뒤에 가서 선다 그런다 그 아주 연어 근데 콜린다 약속이 반도 뒤에 그래서 처로 포르스 때문에 지금 고소다 선바요 고용받다 나는 약속도다 미소 날 자꾸 로쇼 때문에 지소서 그저 세워 가고 반대쪽인데 그저다 이제 사양 통야 단지 때문에 로쇼 지점에 때문에 지소도 그때 미시바도 그냥 다 자꾸 지점에 로 주주도 자주 빠는 자주 자는 빠는 단지 때문에 좀 내린다 그러니까 비용 비지 대공 지나 비용 가속 때문에 하정까지 전부 돌리쳐준다
1: 그래서 땅 아주머니 지금 로 주주 시리즈 딱 연결돼 봐 내가 또 겨우 겨우 봐 내가 또 겨우 겨우 겨우 지내지 가네마 지금 내야요. 그도 시비 라바 없어 지내야요. 그래. 경배 세나 돌아가지 버. 그래. 같이 배시나 버트 쭉쭉 뒤쪽에 주시제제 세마다 유기로 돼.
3: 그래서 그래. 그래서 로트 좀 자주 봐라. 자주 자주 봐라. 그리고 좀 막 치면 하나 야야 그 상태로 그 로스 좀
1: 내야 내리 마르제.
3: 마르가 되게 되면서
1: 나세마 돌아가지 뒤에 아주 내가 맞네. 지금 막 지내야 나서. 근데 난 그게 좀 이해가 상상지. 상대나
0: 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0: 而且组织企业别特许赞助的伊斯兰结合了，举动动为积极难治本地，伊拉图林肯主张我所组织为贴不着钱不贴托呢，伊拉超用的让电啊结合起叠加他电力送中企业别团长萨巴利巴村解决，年度人民决定率龙就多，伊拉是兄弟伊斯兰结合了举动动为差距了结合托吧贴不着钱去。
1: 阿里蒙古吉阿信伊拉图蒙民东查卡西接送车有事，三毛平姐，天天刚忙爱生就路年春雪茶。尊重他，农村的。
2: 尊重他，农村的吧。
1: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接，点得起，我们苏里马尔信徒，每次营业都卡得充。
3: 恰恰白马塘村边，总是有在端木地。
4: 新建超过两间村，眼望级别三十步。尊重他，农村对个了。
5: 尊重他，农村对个。
4: 咱们当天别三川林间观看上，天地立正起难度。中国中间嘛，多元军旗怎么的？这不是垃圾铺盖的巨型。 平常密码必须看内必须能为中人，看了马步西北的，偏而起中级当养队学院边，三能学学。三朝天界，中人看了马步西北，总看嘛多元军人，山西南京土库冲不当，我其实凶些不当，凶空起来起来所能用心，谈到西安都学院，空里中国总把白天做起空密的，中国念书总级落草起连真。 陆逊总级陆军给各级别突然新就落马解释，空气中心看了马步西北塘，处理胳膊西北，我的总级我的西北塘，过去西北，说咱们去卡住，必须能用心。空气咱们去卡住了，中国总把部西北推进给一度是吃个塘，京区马个日子西北推进塘，三马的西北推进给吃个塘，各级别并行老总级吃个西北说，托不塘。
5: 咱们去看去，几个几一个堂，便宜了九十元八毛钱。各级别的政策能听完熊鸟语。中人看了马步西北的呢，中国总把表团做起，昨年到若干前辈中人，表团之外又不是一般的呢。表哥我没这么年纪，穷我九年，闽南了中华民族人口基，统计之外三点七八十的。台湾央行加起外通街团呢，明初年纪感染了六张团别三十三亩前辈，咱们去试试。
4: 下面的天气，中国总开嘛，多元军机怎么的？这算垃圾铺盖的巨型，平常没嘛，必准看内必准能为中人，看了嘛不行吧？偏到了去总体当养点虚不贴，留廿几把子三轮呐。那里俺们住西端的文化堂，我搞了亲戚去，天呐，路普图硬是不结实，高峰为七个码的，俺们住你偏村东开嘛的他们娘。 托巴的三年也得没把球。高峰为俺先看见都杀了年娃的，长期用完南北新民南外，可去学校买困难了，那边农民移民去。南宫有一个高中住当年南若营，西县。后面年呢，连地区大街，我同学不搞不得不去年我心头，忽然我呢，心里上满足，恐怕满足。
5: 那时读不着团结马的他们是学生，俺的儿女。南宫有俺的外，俺这不冷呢。没说呢，只给我当今年我心头，谈到某人看着七个三年，恰个七点都九百个数，那么去江浙呢，给把西给新疆啊，就把西路边都拿为近期，他听那么多地上家，广州边缘南滩都落去穷松外，就把那么给什么西那么着。
4: 确确切个松节，那么多杀了不久，因别，得给出在你都卡嘴当卡嘴这事儿。他国土给些小学学别这情形，闽南籍拍的出的当，南昌都给些那座学校了，住不长眠，高峰为了带，一南有咱们松节领家。后面呢，我许家先读六不过年，高峰为压力就最前边，可住小学面六不高。 南宫有一个不同的，后面的一六八年送外，后面的过满半百年，后面的一改革命运，可去学校买木了个东康阳麻雀了，南宫有一个讲他的康阳麻雀。
5: 주변 남니 내주 강양 말학바 치신 라라니 믹줌네 되바다 라라니 착바르탕 되집다시네 남탕투 범네 대부로 꼬르와 가시 깊지 남주 땜부로 각각비 주변 상마 열랑네 거홍위 남주네 자주할때 난공유당 오민인이 켜주십슈메 권람 투표바다 거홍위 만나외 공도 내주 강퇴 유미 깨쳤지 권익의 믹스의 내주 강야미 대가 공주 때는 원신기 매지 랜드 켜주십슈 만나지 균이 되냈으로 공기 능미 남주 밥단도 립스인도 난공유기 双一 매탐시 지지 재미 참부 매바신네 내주 치와 애유 시지 켜주십슈 만나지 공라 냐수야 부충 매바자 심낭앙자치차네 마르테마타도 넘추 체도 프로시 로망 대치 유튜브 게싱 높삼 김비 류바송 기셈낭 바바 류두장 학벌 천신 양규 정이 바바 줄지 재난 티웨 지질송 텐시 초부 돈숨급 초부지기 바바 나두베 알아 동규 공부하시기 김러로안의 바바 따도 제규유 지시 류바송 기 체도 열랑네 알아 샵다 개범하세 미벌 듀브 테바 치신도 나양 바바 챙기도 뇌네 바바 시자 챙기도 지 쉐신도 쪽지토 커불러는 팅아 로망 초와 냠도 기린도 군이 파베니 년달 냠도 내자 로가 심디식 때니 중요메 류바송기 챔바탄나 장니 나타와 시엔데 코시 고로와다 지방 추구시엔데 교와티니 수리 토하게 차르키 고르와 시바디 인시치 로나 차외 급기 천시낭 제모피 현지양 메바디 추구시엔다 마스웨바 마이나 추구시엔 우급 수기유 타둔 바바 당냠도 얌젠칠라 신두 증외 주슈장 신용유바디인 지투식 콜라 특지신기 투폭네 바바르 아마 그주시에 테나 바베 모톤티 카르부네 마르부탕 마르부네 나쁘 나쁘네 나리아 멘불 출진 타미 취시티 베티 바베 모톤팅투데 테네 균리 마송와라 테니 바베 모톤키 취시응의 김베 손나 중메 바베 타미 우무지 테네 우균체라 니가 방삼장 샤 믹직 좀바탕 믹시엔티다 그 깨슈 침부 무신도 바바 시베 그치메 티그식 딱다 바페 민나 주메 바페 미티 나르신당 그 나량 바바시 페바당 랑기 치메 균체 메바라 바페 민나 둘룽 그 바바르 탐신 랑기 모톤 바페 모톤타 미타 따젤라 담부르 자르 깨친뷰 균신부 뇌바다 테네 고야 디급 바페 민니가 당묘 메바 치신 좀바 통와디니 니쿠바당 자 고 항상 그바신이 바베 민이 담불 좀바 마세 더도 믹스네 치메 틱바식 템바다 모동야 응부네 땡아 통외 꺄오 들주루 모동 꺄오 티바 촐라 싱작 바식 두바디니 맹강 두 응외존 지급 통외 깨마탁베 주구만 자기 모동 당 자시 장르 렘메바다 뒤뒤 강야 메라 신두 싱부 네바식 지두 제 바바 직딘데 카체급 기모돈니 테타르 잡두 지시나 참슈시 테니 추트와다 추도다 입다시 클락베 김든키 바비 치마치 테니 총투 코반 무급 바비 균도 비주베 치답식인 그 추차부 동변 강루보다 아초르키 바베 르부 치접 지급 하고 콜라키 테마르카디 아라닝규 치규 서르웨 그 테타르 아라 닝규 류부치 바베 류부니 짱라 까르불 큐르바티니 공기 우저당 민마떼 부시 디니 바베 타마르 콜라샤베 송니 티시 공유시 멤버 차지 개가 내지 주니 균두 첩생 식당 자와라 닌달 통기게보다 바베 타미 숨이 로르 체급 로마 균두 미베 모톤테 루프르투 체이 도시 동바탄 자네 루프 균두 조와티니 심캄기 타르바다 뉴슈 예와다 세수하게 통매 내법도 로바식 이그랑 임바 또 테다르 섬시 체지 그삼바라 바바 첼레 대지 모톤 티 중외 균도 티니 공기 루규당 제와 유실라 공기 치수 제와리야 제와 유냐 총튜네 타파라 류바숭키 아마타 보다 모다 어구다 아니다 샹부다 소모소 통뇨 메라 뇌규 인생 강양 메드 뿐이 타네직 유칼스 펜준과 제와 중세 교반이 루틴기 기겐 고한산 직부시 바바니 팅아 터주지 인징 바바 칠레 데베 타자 코양 터주도 교루 테니 코란 직부 소와 깨지 롱을 차르웨 경유식인 수리기 칠레 롭다 튼르 니와타 뇌종양 죽지 개참제를 코란 형수 깨살 중화 지신 다수 바베 민중 루규다 장기 뛰남마 레왕르 섬시 체규 삼르기 도시 치망도 송화당 뛰네 바베 루규니 티 독특 체라 징나기 킹베 통나 직도통 그 어구코 한산 최월 균 공니 수시띠 민기 레규르 겐유슈디 년달 럽제 타고르투 꼬르와 자신네 럽제 경기 치루수 추진시 유바 대충군이 칭민지 규도투 추진테를 유춘 초설싱 근투 추거를 묵버 초하다 예투 초녀 치치도 추거를 당신 세외 팅의 짐을 지신 세 다도 추구 추식 당냠도 대가 교내 속부 주신지 냐비의 진용 여라 유춘 초의 잠기 행동기 띵내 지우장 왕료슈 띵식 지우장 시부 초의 토사신 지우 아마디 첩습강 불양 공안의 퇴원점 인비의 지우추 직당 공학하시의 주의띵도 팀 유점내 날양 추가를 초 시우장기 자당 제부소 초의 흉투켈 추구추 푸르송의 지우태당 추가를 흉배 지우주남 탈벌 글렀동 추인왕 총내 지우주기 취발을 깨게보다 지우주 얄주내 지우 아마를 방배 춘잠기 담재낭도 흉 춘잠기 담자니 진노외 콩수의 대추도 좀 아표 디내 우묵지 나간의 주띵도 주워다 추워 참탄의 두지가주 경들 돌루니의 지우 아마르팡 지우 아마르 경터마포장 중마징외 지우식 부싱싱투사 테나 주구주 합도 시싱앙 지우티 뿐남 똥배 자주마르포탕 문무당 리마르소 나소기 겐배 지우티 주구주 교제 최도 자주강양 매배 얌젠젠기 속자식도 교루 테네 지우티 추유토샥배 깨갸도 주배 창말 자자기 쇼바디 뎁점 체지 추인낭팀 얏뛰니 뜨급 지우티 나사네 희신 경규 체직부 경공 매바라 지우티당 냠두 더둥 냐중다 대신 팍중 자신배 배바제 냠두 샤진 대토 신 우퉁기 로마가 요바다 자타 순네 람삼 담시 담바 첸부추 디네 신기 예각가 제네 요피난 탑룸식 쇠보다 담비에 뚱비 장윤남 신좀기 토트게 요피난도 자당 샘바당 신기 예가 소부네 메바르 마시 주추 양 테타르 메르식지 체무 주추 테 조물리 중본배 신기 로메나 뚱미투 마시네 주티 급가라 남투 방바다 급가라 추인난 육바소 덥시 탱마 땅덥 신의 균증부 송이없다. 박바 탱 것이 퓨심바 마세 칭엔베 특징도 토르. 매지체로 조화당 뛰네 배바당 니래 당와 따라 담바당 신기 로맨트네 칠퇴바당 매지체네 까까까시 깨자신 촉식체 배바남 죄지 지우당 야남 매지땡도사 텁중양 용수 매직 초부시기 날신 제캄 동부 침부시기 토하도 증내 약하 대외 치워식 조지 제무 제캄 동부로 딤슈 치외 떼네 조미 뚝뜻 야가 테르 쉬네 쯤우찌시네 추구시기 그 강반의 주부당 추구신식 야가수 추구니숨기 냠두 야가 죽지 체장 마착배 추구 창마 냠두 줌네 탈 야가 티조두 창매 라리양 야가 티 요르뷰 토두 깨와다 지우다 냠남 담배 똥교르 체디 센자다 신수 대외망어 주네 라리양 메빠르 두엉어 추추기 매치 추두 센도 찌니 개베 자착자 시차 라리양 합도 자구추 두어 낙부탕 뒤 낙부탕 센도 낙부탕 락반 낙부탕 모동 낙부탕 손 낙부 땡두 대둔 외슈부탕 개미 제킹 세만남 합도 겸니 세신지 찌니 낙부 줄베 치우다 냐남 합도 겸 Sāngsūn kī chūr tū lāngbā tsūp tsūp chī bē shiakār pū chēn zām nī mē. Lāgbā nākbū shī kī nē lā pīk pū sūng wā rā nī wē kīp. Lāgbā tī wē nākbā shī kī tāng hāp tō shio rū. Yū zām sōng jī, chī shīm tū wē shā tī sā lā sā. Tī kār jū bē kī yēn shī kī chē mār kā lā kī nē chū. Lāgbā nākbū tāng kāngbā nākbū tāng, ngō tōng nākbū tāng, kā nākbū jē kī kī yēn jīn tī tāng jī, gō jē chūr tū nīn tī mōk tīp chūk jīl. 추구티다 뇨와 더뷰 제메 쮸니 시차 망부 심바티 지마 샤소 시급 그거 대외 본바시기 탑중 속규 주다 신기 예가 강식 표신체나 지심바다 강식

고 나르모타 아슘타 킹제 벤디소 사중웨 녀부 창마 녀셀라 꾀네 메토색 메타춘에 코테트 쿠르급 심세 티티앗강 츠키큐 당도 랑아다르 봄베 싱둠키 색좀스네 지우다 녀중 색바 쳔급 창마 개무쇼르지 디니 녀네 따르찬네 시세바랑리스 지투 따와숨버르 추근남 라리앙 추팅기 카르 냠투존 추친 창외 겐기 규동표네 추난 주케 메메 극부 추난 주네 냐짐바다 미시 냐제 잠네 짐마 뚝뜻 추구치기 메창기 차잔네 공학구와 주주 최참 최메 제바규 고한생기 김투 주주 타 추진 겐켄티 류바송기 차과법 강라시나 겐코라기 김더 경아 치슈니 류바송기바디 규효 강도 조바다 꾸진 동키 모지 제메 제 강도 조바서 그 심바마세 대동 차자 강도 규바야 세 탈주시기 류바송키 유잠다 공안니 케론 지투기 힘니 로마 뷰잠 김비 공아뚜 투베 로마 칼레규 테나 콘주 공아티 테가르 미포나샤 메치 바로와탄자 공아케베 자차니 공의 체부 지힘 당제 남카르톨 땡들 콘수의 공화 사투규따지 공의 빡빠야 마통 류바순이 로팜기네 미숲대불 교진 고튜니 김투로 김기 꼬마주의 공 겐코라기 산대 김투 구두 바비의 겐코라기 산대 듄도 고차다 주둥 디니 바비의 콜라 니둥 똥딘 당부디 인다 니둥 똥딘 타마티야 인 바베 콜라 니둥 땅지 닌치 잔 그 메레 땅메지 려부 종라 서출라 모마표라 깨야 갸마표 교콩 기점네 탱마 떼지 바베 콜라 나리안 니둥 똥수 메바 신네 치르구 초구스 그 모동라 서출랑네 말부 교바 통지 응을라 개무 교바다 개무 교신 교신 대류 초구 창마 서출랑네 주다라 나주었다 모든 강사품네 대수 미디와 교류 유잠네 마고르와라 라라 서출랑네 깽에 초바다 라레 행동르 르부 푸르와 라레 직점투 니네 푸르와 대동 라레 박중 야신투 나공타 나조 푸르 추구텐주 너블유 나르웨 자르싱 견교 접제기 너블유나 모든 토토추 김다주 통중 제도 메바라 추구주 김도 치지메 김도 체겐 상마 주규 아마 시지시 미시기 규샬루 긴투 대주골 네포네 모토 모모다 짱두 설 게제시에 마살공 주규 개반니 숨디 자라기 루구케르와다 규 미시기 체투 주규 까라 쥐니 슈베 슈팅 카시엘라 주구디 굽니 쥐우지 굽다 규루 주구디 규통양 야르틴규 제네 아마 시벼신도 아메 제수규 류바송기 장 개수 침표 아마 시표 게다 튼신지 강식 삼로로 코와 미신바라 체도 고교하네 미신기 장라 도난치기 규미 대바다 체도 락베 카카네 징바꿈카라 용보 동부르 니네 추바 풀신도네 무신 개갸겐탄 크구스미 뛰겐 창마 록베 코치풀 대류 통마르크 랭니당 추구시행와라 개발 강유라 도나마 중시 니둥 폭바디니 아장 주민식 뇌인 강라시나 그 어구꼬라 김기 공학규배시 시지마불 규르싱 서주 체민랑바니 기시 동해 잠시냐 이낭 급틀꼬라 나르 중요미배 낭슴기 동해 체미바 기바띠 코바 최월 웅겐미바당 뷰겐미라 미수이장 치겐미바라 조옹다 유미 개발 미부대불 규르 천난 티지 팅아 메바 강인남 뉴르 니둥다 서주 랑바 레갸 수탑 메바 강인남 사수이키 참수 코킴두로 된두 코킴두 말로나 조사 신시 컬리슈 코니 파비에 니기 착사 딘살 규바니 강중 메나 티라이긴 바비에 라리안 콜라 니둥 땅메라 시시양 메동와 강력 개외 작간부 착바식 말을 퍼버다 자매 낭루니 꾀지 고통도 주 후강 동마타도

0: 我就都那啥子不见了，索性都是没有。阿姆拉，他这里，明阿肯这几页面，阿姆拉去让我这三不去修。什么这嘛呢？我这啥说呢？我啷啥清楚？我不办的了，就当我们。
1: 一年啊，记录起东国家国家国家了，中央米粮拉不起么天呢？不是生个名特别那么在意，看到脸上祖军吃亏被来个情绪，我听那在个明年吃个芒果梨呢，我呀，他按我这学他，俺们拉起来木头满哪能这个，有点加工，
2: 饭店。
1: 什么？饭店。公爸么子，公爸么子，俺刚闹的。啊，
3: 不。
1: 小薇啊，你可知道我爱你？婆婆。
4: 婆婆，俺们让我先去忙点的，给我过来干点什么，给我煮。来，煮完没？给我煮。来，你别撒下，饭店。我有点闹，你没出去。婆，婆饭店啦，婆。何子你这说，俺这里拿出点，拿出钱木头钱，老俺这边，老早还嫌做面这边，但俺做的给咱拿出钱木多，是听不着啊，上不落我恰恰三对钱也讲价的。
5: 我丢了工资就打，哦，这钱儿是多了，嘿，打来注意，
4: 哦，注意点，哎，怎么？哦，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金总
0: lebe sma leje kom kam sang
1: ye
2: kenge nam lo sal test le
1: ye
3: ta thiril henge da cheza ga bu shi bu jo le
1: ye
3: nga zu cha sha sa de la zhong ge dao sma
0: ale gu da ha ji ge wo ta
2: ye zang jian
4: qi ran suo de cha sha sa de lu zhong ge qian bu tu zhong ji da cha
3: ye ye
4: ngiri nga ta de nou yi da ni
0: nou zi na
4: ni long a ta ta ge le ge nga ta de ka ke zi me da
2: wo zi la ran di de sta mo lo ngo ti sha mi gang gu lo ge ran ya tong zong de tong zong si duan
4: ge tong zong ka su wa de ni
2: tong tong zai lo ge zang tong zong su wa de
4: su wa da ta yi na ka ri zong si ne si ta qian ren ge ren an zu kuan na zong an zu pen zu wo zhi xu de
2: ai ri ri ri
4: kuang ge tie la bian zhuo la sa
3: 차외도로 총접 체제기 잘라서 내렸다 공기텔라 찔람라 쇼디수 제소강기 진다 짐배돌 공기텔야 타블라 쇼리 고자 셔프 공시 진다리 공기텔야 녜체 빵아 수제셔르베니 통부기텔 알레오리 공기텔야 겐젤라 쇼리 공 타다 차샤 사르트기 럼비토 대두낭시메 간다 지지 나 타도 베즈 체다 체시베 간다
4: 다체는 중태나 저 서서 가르치기 위해 직시에다
3: 어레 레레레레
0: 다체는 뭐라 수주제
4: 제가 수주제가
0: 저란이 시게
3: 오지 뭐라 최종인다라
2: 오지 뭐라 변종인다
0: 오지 녀석
1: 오지 동바
0: 우리 자샤 사르도 지게라 차지 당부티 가장 봐
4: 맞아 거리
0: 멘데
2: 로고 거리
0: 멘데
3: 그거 버리
0: 멘데 제
3: 오늘 가래
0: 동바 거 배우는
2: 가래나
0: 우리 자샤 사르도 지겠으니 사자 가사 갈아주드 동바디 동부지 좋아이나
2: 아니
0: 아 동태하지 매매 차범 내배 라와자 내배 가다나 동바트 뭐나
2: 가서 와라
0: 거제시 거제시 내세하게 동바디 소소 동 밀라 되니 봐 소소 기자도 밀라 쉬니 봐 소소 준다 밀라 되니 봐 로고당 동바디 거리 쓰기다 타다데 두겁라 고포르부다 제 나나젠 슈노 또 로기 매매도
4: 동바

0: 你这等俺来哟！哦，可是，你们去村子村家东头，这些年的贫瘠这个模样。哦，是。通通从堂屋的检查时呢，你不得来将俺这个用年货的要买的。好子，通通从堂屋的检查时呢，你不得来将俺这个用年货的要买的。好子，俺来让给总教给叫来的，毕竟这这好的应该带。买的买的买的买的。我来。你要不听没你？好子，他让听的才能从下是他可怕的嘞。
1: 米都原来从小的吃米，加了红加，加了点吃米都原来。
2: 吃米，
1: 我这米，听见你吃米多呢？
2: 可是，你南边很广东对的，今年的吃第一个月。哎呀，我的，也不牛呢，要么第一个月。大老师啥觉得？俺老家吃米吃嘞，老个来呗。老家团结，俺让给吃来点呢，吃下对不？他一年老松大大，米米拉切切，搞来吃掉不？同桌还是嘞。
1: 我操你！什么叫牛？一年哎，家里头子尿尿了子，同桌都说狗血了子呢，别去前天团子，老来给炒一锅呢，解用过来做么子？哦，他大大是的，解用过来不能阿拉种下，这家子就要不到。别了，老来给炒一锅的呢，我总都说强辣姐，强做都说好辣姐们，身体都重重啊了。
2: 点好了呀，看着我的呢。哦，
1: 吃东西你得念一下呗。
0: 肯定是。但念起来提那罗密码都苍老个中间接不到。哦。等到拍个就不要去装个去吧。哦。他今年就是算不了。算不了。他今年去让做，你不要念你的给他。哦哟哟哟哟。
2: 干了，别的扛当扛了，天气热他们。去让把难当，看他拖起铜锅里尿他。
0: 干了，去让给表弟，过他就一万肯定吃我的汤。
1: 工作一万忙就那他往那几点的把说，尿他。
0: 干了，
1: 去让给表弟，上去拿了把那这个热汤。好子，大哥，过不了没咋马地自己冲了把那这个的尿他。哈哈哈哈哈！
0: 等等等，先上锅子起来，没把尿出汗水没到，吃好了。好子。
2: 开啥节目冲冲呢？啥个不懂？你让独立停车间嘛叫那的，恰恰三队的村委们都得用啥没得了？对对，俺这拉不起么啊？恰恰三队签名呢，人他有不得，米钱么都不，米什么都不停车签了。对对对，黎明了呀！
3: 上面恰恰队，满分三队签，大众创业，万众创新的。
2: 三队个努力大，大王你们有么多名呢？恰恰三队可万用个嘞。
0: 对对对对对对，
1: 我呢他个哪儿的？
2: 老多大，大王你把，这司令官里的这边开啥的，他啷个晓得？哈，老不特别急了呀！你那些看着下面，
0: 那些看着，
2: 看着对不起的。
3: 啊嘞，听我说，
2: 啊，听不起的。
3: room台的，
0: 马瑞，
3: 马吉，
2: 马瑞，room台的
3: 马吉是呀，
2: 马瑞，
0: 我那看着嘞，
2: 这是谁呀？
0: 啊！这是谁呢？断了干嘛不去啊？嘛的，
2: 这拉稀的，谁给别他吃没别两个人？
0: 对对的，让个什么的，你旁边什么经不起伢的？
2: 可是，
0: 你哪里呀？这是谁呀？光东西也不打个，你巴拉的，阿木拉个？
3: 呵，这，那最个来个就上拉不打的，打拉不团的，牙错啥子这个？通通这是谁呢？这是今年呢，旁边断了谁的？
1: 啊，你看那你断了这手卡的巧嘞！让兄弟们一再的乱说呢，我你纯粹拿了我所要的，我对俺最没救了这手钱哩，卡里装，没几个几个鸡蛋，你装不得家乡，鸡蛋啊！
2: 好么？估计的，俺们断了这些，断了明白两个鸡蛋，
1: 让父母几个卡里就用来的，我你爸妈你们是什么人？姐姐的，估计父母是。
2: 很多人拉不起么？团结冲进去时呢，我这个名都个啊！听来我总姐姐，凶险的一个的东西。
4: 王都姐姐，你旁边管不住，大王认不得，他最切。罗松大大，这是去要拉些江民。弟呢，师兄呢，俺这拉不起么啊？恰恰三队青年里啊，蒙古可是呢，给每个跑轮打男子，你这是看输赢。但谈到朝阳要死的有啦。
3: 老个大，洗个子脸，也拉从俺走下去。我来，我来，我来。俺
5: 大
3: 招牌泡沫出去了，是来修土街。但俺谈的，旁边一起脱去了，今早顶撞羊汤去啊！我来，我来。他个哪里？恰恰三队去吧，看那下半能行给来了不？要马的，
5: 要马的。
3: 三不了，三不能行给中途呀，要马的，
5: 要马的。
3: 路里人多面呢，这个呀，要马的，
5: 要马的。
0: 이는 안 좋아. 라고 니어리.
1: 야다리.
0: 에사치. 나랑로도 두테마다가. 니 슝샤베 이규 땡메. 차샤사르디 지기 세베니. 파마니게 나야 셰셰시디. 돌이야 초고 쉐베 소라지 따나.
2: 허지 초고. 자고 먹어 쓴데도 셰셰 동주도. 아. 사변기 팀데 송부르다.
0: 근데
3: 근데 송부르.
2: 된다 자고 된바. 진다 가유 채와. 가다 서서 너무 송부르.
4: 아, 다 우라마 쉬워. 사제벤다 티데다 송여바다.
0: 예사제.
2: 예스야기 사변디 사제벤다 마다.
4: 오나.
2: 사제 쪼변바 사제.
0: 나라 롭치기 칠래. 녹제 소지. 티네냐 로숨닥다 라바 깜바다. 포아케제 미자망베 나치미
2: 아레 다제네 키랑기 자샤사르드디 미자나도 바 미메드 고자자가 되면 돼
0: 가소레 라스나가 꾸마르스 모르베
2: 제네 랑캄보다 도와지제 고아트네 바니
0: 마르다 네 김자 치도 망베 나치제 산주기 촌루사 깔라스 로제스 무주 티바다 라바닐 텐제 용보사베 다도 미카시게 나야 랑로드 제모트 바지게 미자기 산주고지 되게 유베 세뇽여 이내 고고 샘교 미슈당에 뒤에 나도 랑도 탈라바베미 제아리베
3: 마리
0: 디내니에 대주베 고고 심주 체제 로니 고라 학바 고자 초규 협수 공사도 보이
2: 고자 협수시나
0: 라바 상문 종合 부공사
2: 아레 카르치니르베
0: 니 카바강리야 APP 지수제 미자수나라 협수군에 나도다 자와나서나 초지 시계는 딱 슬레바 체제 산주기 충주사 까라스 강바블
1: 아마웨이
0: 롤레스 닌디스 캬감스
1: 아마웨이
0: 모자주 사디주 쌍라체
1: 아마웨이
0: 다 키라스네 아마웨이 아마웨이 말하자
3: 아유마
0: 더둥간주 로사둑 심도에서봐 미자난기 협주단양탄 두지치야 데르카디에라소베 협주두고하다
1: 아마웨이 바바웨이
2: 타자는 초고 라니에 나라 첩도 쇼가 쇼스나 요네다
0: 어제 용다 용초고 제주발 거고이나 나도 용자르다
2: 타이는 원에 이 롱에 두주나라 나래 자살 좀제마도 좀제디 다니 신의 신
3: 좀제 하서
2: 데 나 변조다도나 나 도르미도 스종다 도르소나 나 삼로님 거르샤 라종다 도르소나 레가 지코라 삼제 갈래 저 두고미도
3: 겐세 잔디 제멀럽다 튼친주바 응진고체비 라니야 심셔디윤 차샤토토토토
4: 제리 오네리
0: 다초보 라할강에 두는 안선럽다 안선 로고 제양치기다 초보
4: 오네르다
2: 야츠 야츠 공림다 빈조스 나조 잡교남바 토지체슈기
0: 지소케 안초 쿠가나와 거지시슈기
3: 안초 랑스다 부이 안초 슈미기 닌도위
4: 안초 이제 난다 안초 좀제 되죠
5: 나시조 리바 팀쇼
6: 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又 我这，人家上路点在哪儿去了？怎么看我是眉毛拉的动作啊？
7: 这，我拉光大我光大，叫，我今天日里不走到去给他过去。
6: 阿姐，我徒步我抓住有，对这面。
7: 阿姐，叫，你做的，出去吃个什么东西，日里找着去给，过去年少了小天我。
6: 是，
7: 去给他叫。
6: 阿姐让电视个阿姐叫的，没有在这个阿姐。
7: 阿姐，我等你的那电视个阿姐，电影，这人么多。
6: 就，我说过来着急。阿姐，我徒步安逸，没见了用个嘛的。
7: 就，钱呢？就让给我，没有么子钱，徒步自己熬的。
6: 我这，阿姐，您怎么皮儿朝下的这？ 밀어 먼저 이제 도보 주세. 개무만로 하자. 멋있네. 나 아자랑 도보 근처 찍으러 봐. 아자랑 지금 없다.
7: 도보 근처 찍으래. 저 얘들아, 도스테는 범인 지금 데려다 와.
6: 어, 그랬어, 그랬어.
7: 야, 나 도보 채 어디 또 아. 저 도스테는 근데도.
6: 아자.
7: 저
6: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자, 사자랑 가르쌤 누가? 니만 가가무가 민사방에 민손대 비서물다 왜? 아유, 저, 네, 아자, 내 뒤집게 당해 돼.
7: 요.
6: 어째야, 민을 먼저 지, 민 토보.
7: 저, 고다, 저, 지, 아니 고다, 아자.
6: 지, 아자, 어째 나를 모르도 살아? 망고네 대점이. 아, 지, 다가라고, 다자랑 즉시다. 쌍년도 영영 애를 아자랑을 봐. 아자, 내 아자랑 쉬어대는 거 꾸지. 나 도보 오가줘. 아자랑 맞지?
7: 아자, 저 꾸지. 나 니네 릴리법도 지게 다니는 저랑 쉬어대는 거. 저, 아지, 저.
6: 아자, 짜마장장이 뒤집 쏟아야.
7: 아자, 저, 오지, 와, 오지, 오래, 와, 저, 나 마음에 다지. 저,
6: 아지, 저, 아자.
7: 야다, 저희는 민주주의자, 도보주의자, 윤리법조부터 마개비는 마세우신의 법매.
6: 하지, 왔다 들리 이놈 하두고도 나를 아직 안 욕도 다시 통송아. 또 다디 오래, 다 달라도 토지 과유스러면 갸지 갸죽으면 쓰그래. 아자, 다 오늘 달라 토지 자 오르다.
7: 이대이. 그저거 아, 우리 제초.
6: 진짜? 네?
7: 뒤에.
6: 어?
7: 우지저. 응? 너 뒤 도착했어.
6: 대하자. 달라 토부 열사다. 달라 제야 면은 다시 와마다 하자. 공부 처음에 좋은 거 하자. 락바다 제 아슴기. 다 이내 내가랑 토부 오가 저기 하자. 도저거로 매 하자. 하츠. 다 미리베 라리베라. 달라 도착했어. 이거 누구야네?
7: 수수도
6: 아자랑
7: 저 이따
6: 어제 아자 레나 고문 이겨
7: 어? 저랑 그 이겨 보일 사로
6: 아자 내 진짜 럽니다 내 럽이야 라 대 니슈 쓰기 아자
7: 니슈?
6: 어
7: 지 저니 미 샤제 없이 나를 꼬고 있어 닌제도
6: 哎呀呀呀！钱呐，你说人家这，谁住人家这？叫人家这绿宝珠打死给你追吧！呀，人家。这里阿家都不是，也不是土土啊！人家绿宝珠，人家国门你这得知道啊！呀，但是没上那啥的，那么样上车嘛呗？呀，阿家，我住西南都阿家了。到那雅虎镇对吧？
7: 呀，这个电视的。
6: 这是这个的阿家。
7: 啊哟！
6: 雅虎镇对吧？
7: 哟。
6: 对。到我们村里的阿家。
7: 哎呀，阿西家。

0: 아자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요요 전화하자
1: 어
0: 가산료대 너도 보유라 네 전대 저기야 그 전소 좀 소송아
1: 어
0: 이제 하자라 이제
1: 지금이 난 이거 줘
0: 자 전화하자나 통유님 씨부터 가
1: 누구야 어
0: 뭐네 아자 진도 레아디 뭐냐 나와 진도 카우즈 누가 나는 좋은 명도 가자
1: 하나 좋아라 아니 오나 어 난 진도 레아디 좋아 이 키란지 톰 능신지 나와 기우딘데 영어마디
0: 근데 사자
1: 변나 카디에 가려 까무치래 첩야매니 이 체도 로다 다와 가려 겨부다 어

0: 点卡丘了。爹，铁爸，你明了说话噻？你平均平常怎么不就给看到看嘛的？你铁看的，恰看你不值得的。我拉都钱不团结，你陪我个解锁设备，云南个酱菜多了，我连女婿都不断拖了钱的三姐，铁爸的作弊。没些钱呢，别用过兄弟开名度。一年闽南人骗到处偷呢，我都搞不起来多了。
1: 儿子，两个谁打的？我让我那些那他俩小孩少年，几路子跟着带我上中门，也不会天上去干就是。儿子，我到天上晒，他们就不会晒不到了。呀，他全部贴吧贴吧贴吧，不会牛了呗贴的，天天听那语句。喂，伯母。
0: 阿姐，公干啥？
1: 我姐，公干啥？伯母。
0: 老。
1: 前面就有点子弹，啥就都给。
0: 我是哪句？
1: 哪？
0: 春节里的水做牛的。
1: 啊，这伯母，你春节里是在省买的。
0: 我呢？
1: 你省了不过拉家给一马辛苦的给一菜呀给。我啥？西瓜子弹啥就都给。
0: 爹呀，新华字典啥？爹兄弟。
1: 啊，老老老。啊，老。
0: 哎，爹，爹来了。
1: 啊，爹了呗。
0: 哦。
1: 这不也是伯母？真的伯母，爹可在嘞。
0: 俺昨天中央又买的了。
1: 哪？
0: 哦。
1: 俺那爹爹今天干啥来？
0: 爹爹是呀的，听俺爹小姐说的。
1: 哈哈哈哈
0: 哈哈
1: 哈哈哈哈！伯母，干嘛嘛浪过？没干了，爹爹是那么了，真的。
0: 到我那听俺有功呢，爹不管不是当妈的呗了。
1: 我这也没错。明天两个月吧，天天在干就来呢。这伯母，你来听俺做打我。
0: 我那中央有买的。
1: 啊，这伯母过瘾些的。
0: 那看来我做点这军队，到你那的。
1: 我推荐了，伯母，前头这个在嘞。
0: 国母捐啊。
1: 国母捐了。
0: 哦。
1: 啊，没喽。这不来就了，连那国母捐啊。伯母。
0: 喽。
1: 人家人家要买的呗呢。
0: 是这，天不光在，你看谁要的？
1: 啊，不会国母捐啊。
0: 不是啦，就要看他我说家长明白个懂不懂了？
1: 因为就不懂，对对的，家里阿妈你我们吃紧，苦东经历来我们阿东，给他花花公子我们写东，红果鳄鱼我们送东，都出来进来我们送点的。
0: 哦，大钱呢？我们捐几的？
1: 啊，这个了嘞，土老的天都是个吧嘞，没事我呢，天不能看了脸了，我们捐哎。
0: 啊，这就。天不灵堂，七九年还过嘛的？
1: 七九？
0: 哦，
1: 俺爹就我给恁弄过呢。
0: 啊那个，啊这当俺叫了可得死了过呢。
2: 有蓝天地，有蓝天地，有蓝天地。
0: 公看啥？
1: 公看啥？
0: 公看啥？公看呀！他平日不过女儿在天地明的，嚯，一接，我和你，
3: 婆婆，
0: 喽，看哪说？贴地图哎，是阿姐，我昨天贴顶在前面都，
3: 爹，牛郎织女，阿姐，婆婆贴牛郎织女才是对。
0: 阿嘞，嘟嘟，爹贴的。爹，爹来了，
3: 给一码的皮衣的，
0: 皮衣牛郎织女要买的，
3: 越过去，皮衣给家中吃西，牛郎织女，
0: 皮衣给家中吃西。
3: 嗯，
0: 阿嘞，爹呀，牛郎穿的是。
3: 牛郎织女啥啥啥，
0: 你是姑
1: 娘？这个，
3: 嗯，给么哪说吧？想么说说过来来不及，快点买吧。
1: 呀，那都呢，奥斯处理呀，俺那全叫的，来那我们接东了喂。
3: 啊不，想么的空气不，卡面这里的话。
1: 一毛钱。
3: 但一呢，想么往里不的，光可这里拿我。
1: 我的，我呢吃过的味清清，卡面再吃不多。你呢吃过我个做的，一个卡嘴了，清清个人了。
0: 你，哈哈，去哪个帖子？哦，去哪你卡吃完了？
1: 伯母，俺家个今天是夜宵是干啥？
0: 那是。
3: 伯母，俺婆婆这是个。
1: 婆婆这是。
3: 吃婆婆。
0: 啊哈嘞，婆儿吃，那是那是，肚子小啊。
1: 婆婆这是哪只？
3: 你听见嘞？去哪儿过节去呗？都是的对，去哪儿不过天明啊，撇不着。
1: 羡慕到俺爹干这个了。
3: 钱三姐， 아나니 군계 군가 초도 마음을 쓰고야 카케빈도
1: 뭐네리샤 지다다 나랑도 로제데 강에 각수도 뽑을 셈데 마사야
3: 그리샤 지 기랑게 체나 부고 야체 레라시 디 가르도
1: 오지 디동 뭐야 디야 보고 고망가 주 고스는 나주 디주리 자다도 고스는 자다도 디주리 와다이나 보고 나 체관 안에 체뮤슬로 오지 나는 고 바사라지 템기 디나로 라니 테브 찍고 사이드 건배 배제 찍고 다 차리샤
3: 뭐네 거라 나 처음에 교 슬라비나 아니야 님을 지샤유기 나이크 아디다 시디 시키 샹나르 와샤지 가르니 와주네 내 충분 걸 말이 테브가 하나 테브 여실럽네 아치 아니야 사르지로 우용기
1: 뭐네 딱깔에 각시다 복을 샘대고로 마사야들이
3: 뭐네 이러샤 오리 아치 마키라라 끝이 쉬야지
1: 어제 쏜다
3: 기사님 예비 쇼가 룩다 모두

0: 박스 땅 받아가 그도 겹제 공화수에 봐 자자하게 팀어 줍줍 여행하래
1: 스모텐게 天国 진진토 댐쇼페로 세계 하자마부도 다티니 윤치당 초보 원시망류라 다야라 하자 겸제 강의라 마대바르 댐쇼페베 제부르 허리와 조완게라 마진 개장라 담퇴중화다 마진 아자 점마라 신수 개장라 담퇴중화 신수와 조 누부라 매주 개장제라 담퇴낭도 타바르도 안주 겐토데라 나슌기 폴로 개장라 담퇴낭도
0: 세제소 대가치소토도 부여 이수 정조로 다수 첨부치기도 네, 난저 개소도 라자 뒤저 콤바 여린신도 부의 이수 장는 것도가.
1: 제제.
0: 나 가산 코랑이 난라도디 코랑이 집에 부의 이수 짬자 쳐보시 차감 거대 자샤도가.
1: 난데 가치도야.
0: 격진 흥중 땅미쳐.
1: 그랬어르베. 스모텐게 니차르 싱바규마 조도지라라 미만쇼고 치니슈 저주니바디 체라메바라 도달라 지주낭샤. 라나 메베 주산테야 난주 태규당 롭조 지수 이란체 수주인 견도라라
0: 알로로
1: 키랑게 시지 데베 레르트 나뉴베
0: 아치 땅에 뎁질라 응이 먹고딘데 데뉴메
1: 원래
0: 이네 타와레레라 밀라테베 응이디게 냠보 돔나 페제 치숨주드 시베달라
1: 응원에 시지 데베 레가 나르다
0: 라살라자 도잖아 도잖아
1: 하잖아 키랑게 타와치리아 응이 먹고딘데 소제는 거요 봐
0: 네 아제
1: 헤이 제 오늘 난난디 하고 싶으르다
0: 라살라세
1: 나다 차르샤
0: 난저 레군게 마탄초 때시라지 다와치 딱다 짜제에게 메디 라베나 반제 고라 쇼샤 다와치 심바다가 고라 짜강지 마제바 번디나 짜쇼쇼제샤 진제소 딩디 지도 포조르다 뒤제 자제 신로 만조지 초와당 삼로 준도 하장 심부치예 제다 드린데 양저 꾸저시 대제 슈예베 캐랑저 니에버낭지 댕게레 영니 콘스르베스나 현재네
2: 티바나다
3: 티나군바 나 델레데예
0: 걔랑 되게 나 찾았어
4: 나스테 나 사드마딘
0: 라스
1: 아니 슈다 슈다 슈다
0: 라라라
1: 원소스 오저시난다
0: 라라라
3: 스모알랭게 군감사 텐데 통도 촌렌레 세스바 그스쇼 나니 뉴르바 도진이 데리니 찔러니도 손도 시도
1: 아지 키나 디소제 가능가?
3: 아니 키나닝게 또 송게 가지.
0: 그렇지. 너니 원래 어제 시고다.
1: 그래.
3: 다 키나닝 어제 간나고.
1: 응.
3: 키나닝 미 간고 뭐 신게 간.
0: 라살라살라살라.
3: 돈도 안 줘봐. 다 키나닝 떠나 걸때 아프지도 않는 게.
0: 그래.
1: 떠가
0: 그랬다는 걸.
3: 아이게. 미국배 소라유인가 땀주 역시 아프지 시고 송게.
1: 다티 뚱아다 르베네.
3: 떠나 봐고.
0: 응.
3: 국배 소라라지 마도 꼭 봐서 셰해 봐.
1: 하지만 저 너잖아
0: 너
1: 대리기랑 은희기 리자나를 쉬우난 채 세미나리아 까부 쉬우 쉬우면
0: 되나 세상 까부라
1: 어래
0: 까부 정수우시
3: 까부 좋은
4: 세과 제쇼
1: 저 너잖아
0: 너
1: 고대리아 이만 계랑 파부 수 있는 거 쓰기도 대샤 파부를 왜
3: 대샤 미바 파크바게스 나 간수고노
1: 고모토 고모토 고모토 에 녜스나 대샤 파크스 능구 유베 슈구
3: 알레 메메메 대샤 나 빠주 수구
0: 알레 다시나 치라 로바토 세 마르바 아니
3: 긴데 나 미톤난 다그라베 기데 로바토지 로바토지 마수 뇽데나
0: 공부 쳐르 마조 공부 만솔라
3: 빠주 더 센다 바디
0: 용아 용아 용아 저 더 잘라
3: 너
0: 다진이 키랑게 버주 속업에 김제 가르벨
3: 알레 다 디두스 보고
0: 응
3: 다 디샤 종기낭 미도스 속업에 디당갈 또 나 십능이 가 제자 니 버주 그 워무스도 스타 마스도서 코나 즈캅 대프지능기
0: 제제제제제 다진아 키랑게 워마 멍뇽다 삐제르데 케제
3: 니 엄마 보고 니 버주 그 워마 다 키나닝게 깨치고로 야브라지 쉐고 도무노라
0: 디디 키라네
1: 저 도시라
0: 너
1: 다친 키랑기 버주기 워마다 말이야 총다 여러베
3: 알레 유발 유발 누스 바월
0: 응
3: 로바 다친기 버주기 워마 로바 도지 천유 공스네 스
0: 뭐네
1: 저거
3: 다 딩상 안주 심부이네 으비네네 줘봐 원로 삼부 유부네 줘봐
0: 제제제제 다친아 줘
3: 라
0: 키랑주 공스이 나라 버주 레가 진이 그렇게 여러베
3: 라 다 버주가 레지 토바니다 바주 수행기 레슈 미나 아사
0: 오레 레슈 미나 가세요 여러분
3: 다 레슈 미나 차샤니 교회 동배 조미 손주 하지 유바
0: 러세 러세 러세 러세
4: 다 이내 기나님께 뼈게 고로 약으로 주시오 고로 도움 못놀라 기나님 뼈게다 니 밥에 겨겔에 두가다
1: 스마트게 훈안지 통지 투명 망고시 소수 난게 군자네 레쇼 톱제 용보 판뇨 충바티니 니비 의결기 차도비 약호시게 되샤
0: 따라래 다시는 저라 계란게 니지 두게 안 좋아 신조 망조가 초보 렌게라 가면지 소로나
3: 로로로로 다 딩상 안 좋아 신부이니 총부 남도 교회바 톱시 구바거
0: 제제제제
3: 미가 지기상에 딜랜드 지도메
0: 제제제제
3: 비차샤니 모트스데 아르 뉴보 야군도산제 아 미강과 뉴 아 슈데 랭마랍제 미고르 스데 아르스 차디오
0: 제세
3: 시스 지대관제 카데 아르 조조야기 아 스데 아르사
1: 네 잡았어
0: 잡았어 용아 다제는 지난게 닌디두게 총제나 슈베 초콜렌제라 까메지 순난다
3: 라라라 다 정기당 미초와 역대부시보고 이네 디기기 차원이 대다집 제자 니빠죽이 옴스에 또스 만지신 역이와
1: 제제제제제 나라샤샤넬에 뒤뒤 버죽이 옴 동양 가보시보여달
3: 알레
1: 화바도 니엔다 리시 차디 공아레에 사가치기다
3: 야구 시보지마 니엔다 리시 차디 공아신 내 비보고
1: 대내 보가려는
3: 잠깔에 대부지 가봐디니 다 사야 두에 파샤 돈도 키나즈 고메 녜제 나마 녜차네 가바타에 마당 넙고 대부지 유바
0: 할래 내가 가라래
3: 가바로 남산 줘봐 되네
0: 그러네 제조 살비데 도잖아 다들이 나도 렌데는도 저 도잖아 폐제가 저게 제디 탄에 나봐 닝타바네 도잖아 쇼이 도잖아 아니 나도 제스 제용
1: 도잖아
3: 야 따차노
1: 어
3: 아지 단데레레서 파룩시시제 초저닝송지현다바디니
0: 라
1: 아지 난주테야 뒤주된게 요르다
0: 젠
3: 아지 안두스나쉬 키나닝원 로테쉬
0: 라
3: 어 옌드루 콘스타냠도 진지멘데스 튜스데
0: 아지 뭐니 요거 말해
1: 요말이 요말이 아지
3: 띵아쌤나 게지망 대부지 코나서 쉐예예체
0: 뭐니
1: 요말이
0: 죽어이다 죽어
3: 어어어 다 장아 홈네 데뉴록 달디 케쇼
1: 라자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0: 다 트리 잡도 나도 나다 보라 아지 보라 아지 다 제 보라 대표 나다 내게 내 잡도 잡아 아주 죽어 다 가와디 스도도 내 잡도 중이라 중야미 다 치나 뭐래 하지 치우라 내 잡도 개자기 보보지가 나서 어디 개면 용겸네 보라 당고 고모 고동사 예 가디 당고 수 고동신아 예 보라 쪼개스나 르유 브레스 걸어 보라 다가라 하네 보라
1: 당고 고모 고려 유자 개경에 코나서 니슈 그 킬레 처와 차요다
0: 나이가 치랑 까메 대대쪽 쳐라 치나 야부지 세나 라할라스 발라마 요마타 도발라마 테네가 장아 총기 쳔부고나 마 코리오 오짱다가나 마 데라가나 마 개자 소바메나가나 마 메다 일라할라스 발라마 총기 짱마 속이게나 마 코돌이 텔라 통주 마나 코나니
2: 지볼라 통주다 그네 너네가스나 고조 대리님은 가 괜히 여화체제 되고 그래서 가봐줘
0: 괜히 여화체제 그래 다이나 제대 기도 바보라지님이
3: 말이 말이 말이 보라 키라 신하다 넘기이나 아주 괜히 여화체제 판주나 루고리 다 당고 고무 굴리 유체 유야 참은 냠도 지금 유샤자
0: 가다 보라 다시네 하고서 아주 정습 칼이나 때오리제 풍구 오리제 루고리 오리다 풍구 오리다 더 주고 줘서 여화체제 촌들아 총지 날라티데 이거지 그룹이
2: 다가라리 보라 제다 나 드리셉도 내가 형통마 해보라
0: 형통지 마해
2: 형통마 해보라 형아
0: 계시 보면 셉들레 봐 마욕 난다 다 지랑이를 쪼쪼 이낭내 지랑이를 지워지 구이지다
3: 지워 가래 보라
2: 지워 가래
0: 셉들 간게 리모 지랑이 수련 잡통나 어디에 총주지 마래
3: 보라 리모 대제 랭게야디 레라부 시타마라
0: 보라 하디 레라무레 아치 갤라치라니 포르쇼타 시키나
2: 다 드리 있는 니가 보라랴 냠주실래나 마베 아
0: 용아 갤라치나니 대패다 어 쩨쪼 대강을 리무 춘이 수일레다 도브나가
2: 보라 타팅 아이다 가디 라할라스발라바야바타 두가 디나가 장아 쩨쪼 대가 남아 대라가 남아 쩨제 미치바 남아
0: 시잡 쩨지 마시
3: 다 디 아야 저거 나 된다 니 니랜지
2: 아치 야 안에 저나 쉬다
3: 용아
0: 어찌 타이나 따보도 된대 저거 그래 쉽지 않아 타이나 된지
3: 샴샴도 옆에 샘제지면 누가
2: 어어 저
3: 어디 찌질해샤
0: 그래도 됐죠
2: 말샤 말샤 저랑 그 찌찌디 각 비울래 채도 야 우체되다 디 파버리샤 그봐 보라 파버리샤
0: 파버 저도 리모데 나가 라요라 딜란지 마비 오딜라
3: 라지
2: 시샤리샤 라지라 하르샤
0: 타오나 란지 강게 셈제 가데르드나가
2: 타디냐 던지르샤미 보 디 뾰리 이체 보라
3: 타가라 하레 나도 자자야 따르가 뇨가 주지다 왕관에 먹고 싶다
0: 보라 오지 게라 나 따르가 좀 시비 아
3: 시그메 보라 시그메
0: 타오나 뾰우가 강게 셈제 가데르드나가
2: 뾰우가 가데 시메리 보라
3: 미디지 시기 온거 시미 슈고 든든히 가봐야라
2: 아니 시미 슈고 지지 세빈지 봐 보라
0: 타이나 쇼노고 시미 다 지지 뒤주르 와네 아 찌찌 심이 싸지래부터 심이 찌찌
3: 말해 말해 말해
2: 다 보라 다 투
3: 보라 네 아마라 순야를 열어봐 엄저 링보 죽고 된디 카쇼르트 레보레 숨게 레베 보라
0: 타가라리 타오나 레보가 그때 가데레 되는가
3: 닌조
2: 말해 포로리
3: 아 뒤 맞으래
2: 코조리
3: 코모레
2: 야 들어
0: 안다 딜스 딜스 뺏이지 마 다 타가라 뭐 쩝쩝갈라 보로다 내조 야드세야 되게 요르비
2: 요마
0: 내 키시다 네 차세빠 시기들다 타오네 쩝쩝디 낭도 가드래 아
3: 보라 네 두스테비마 쌤제 신념도 좀샤 네 두스테 뒤전에 뜻이 신종세
0: 아스나
3: 민디카 저거 그 뜻이
0: 신도 공조 개고 쉐지 지가 갈라 지쿠제 조마비
2: 알레 딱다 보라 노 쇼수 쩨베 남다나게 탕세라마다 수고 더도
0: 바제치 타데데 베세기마 쩨쪼 갈라 두바제다 탕세라마다 뷰샤데 요르베 아
2: 요마베 보라
0: 베세기마 타치라니 퍼그링네 카디 칸하 고조메베 타도 쩨쪼레지 녀제 로자돈지 시비 뭐 참는 게 아
3: 보라 르살라 쩨쁘마뉴나 미샤프초스브레 쩨쁘가라 심장 가루이면 수징에 요라보라
2: 나냐 요마리 보라
0: 쩨쁘가가 심지 미께자 마치나네 마라주 푸그 링네드 다가스 동스 욕샤비나 용지르비야
2: 할레 보라 따체나 티낭드디 쪼메니래 직수나다
0: 쩨쁘도디 튜버 부이시소리
3: 튜버
0: 부이시 튜버 부이시스나 겐구 슌지다 피주 자두 슌시 김장 참두 요에 저식이 문디 최고 열었다
2: 할래 볼라

0: 대신에 청은이게 보라 키라랴 그치 시비다 보라 수바부신 오마신게 소요래라
1: 대다시
0: 이러버
1: 천안이 안 냠들래가 지거래 다 용아 다 오나 내 지유다
2: 지도 보라 그 지도 용수화 주고
1: 내 시지마 다 내 쇼다
0: 호 보라
1: 다 나나 셉도 내가 그 리무도 주니 수이 레이자자
0: 보라 팅 아이다 아이다
1: 하디냐
2: 야미디 히스
0: 타디 유조데 제부시 부스샤 호 타디 낭드디 조 됐다
1: 타디 쩌랑게 세나
0: 르샤 르샤 윤종원의 끼부시 다 쓰샤 네 독스데 미노 볼라 디띠 와제 그 신간 배서
1: 소 와제
0: 그 신간
1: 배스지마 디 치리 남주 슈거다
0: 치리 남주
1: 가가러와 치리 남주스나 차 치리 추 치리 신 치리 미 치리 에 샤와 치리 제
2: 네 독스데 자네 미볼라 레모디 루서 파잔 렌유 자연 화해 공생 세계 주신 게
1: 내가 볼라 카데 루서 파자 고시 세고 과로 파자 자게
2: 볼라
1: 디종의 규매 이네 루서 파자 자네 디규다야
0: 볼라 딜레 디 체리 남주사디 낭드스메베 정은질이야 직수
1: 영아 영아 체리 남주스나 체다 쓰남 공내 공도 폐외 저식이 문드치고 열다
2: 볼라 너니게 되게 고냐 볼라키라는 꽃의 슈빈다
0: 시작을 해 볼라
2: 요사 치마 벽에는 찌부수야 디야 김장 약구 용에 문드 약구 열어 뭐니
1: 다가르 와니 쉐사 해봐
0: 너도 배추 첩두다 체리 내매 요에 땜대 최고 열이
1: 체다체
0: 어때?
2: 어때?
0: 와, 진짜.
1: 다 대신에 내.
3: 보라, 그러게 나 채는 거 입자.
1: 제비 타다 보도 갈아치 봐 보라. 분위기 좀 좀 거의 합도 잡지
3: 않지. 보라, 보라. 나 지금 뉘차. 아치. 아니네. 보라, 내가 진짜 개가 비를 싹싹만 좀 보라.
1: 보모. 뭔가 도도 땡땡 진이기 미지이. 그리치마 집도 보물아 깨워 용부다 오고 된다 지게 갈아오라
2: 보라 꾸루 샹거쇼 보라 카얀나고 말다 딜레 세부데 보고 갈아오라
0: 다 드리 세부데 랄 소야 요 말이
1: 제다 추지라 수직이 랭오라 자통은 나가
3: 아니 카리네 수보레 보라
1: 세조가 그 리무 군이 수일레 잡통나 어데 총주 제부 이봐
3: 아니 군이 수일레 게 투스게
1: 어다 군이 그 안 냠줄레 그 요나 카리나 가보더라 랭오라 자통마소
3: 타첸보라 드리니에 군이 조스된초 술랭겹투네 디존 그저게
1: 타 타첸나 보라 간답데디 지구이나면도 군이 레베날 부구 오리룩 배소레 지나가
3: 왔다 보라 보라 저 군이 피게 스이나다 피게 갱이로네 시심누게 디나 가리요고 미키가 아이
0: 그치 다들레 라브다 보모
2: 디다 팅상 공림네 제자 시부시 너기도
0: 봐봐
1: 하드 보모 다들 랑자 카데치야 저부지고 그게 매매
3: 레스폴라
1: 이게 아니
3: 저군이 피게 괜히 룩네 원파심도 돼 디나 가리요 우르베
0: 다 디나랴 수 두주여베 괜히
1: 다 깨물로 나오고 괜히 나라 주두야 대대 갈아오라 니 파유불로
3: 찌찌불라
2: 비차샤나 저리다 슈부리 시그리 기그리 소스다
0: 몰라
3: 다 전나 내 정군나 가리요 우르베
0: 내 정군나랴 탑탑나 그 세로
1: 타체나 네 마음을 베데날 가들룩다
2: 내가 여배 괜히
0: 그렇죠 내가 여배 괜히 쓰나
1: 아지 젤라라 쿠파라리
0: 내가 여배 괜히 쓰나 동지 틴데다 지금 하루시다 그러지 미 동 바다
3: 소리
0: 보라 빌라 고유기 말해 보라
3: 이제 쓰고 말다
1: 아니
3: 내가 여배 괜히 쓰나 패내기 록제다 뒤주 여차배 면서 쓰고 왔다
0: 네 쓰고
1: 네
3: 다체나 태도 나 가리요 우르베
0: 태도 나랴 데미 김자나 그 괜히
2: 다가라
0: 와
3: 보라 저군이게 빼야 무슨 수가
0: 다다 나 잽두디
1: 어제 보모 잽두 내 캐시다
3: 잽두디 아
1: 보라
0: 아지
1: 어제
0: 보라
2: 아지
1: 어제베
0: 어
1: 그라라 잽두 여차오르 와 아니
0: 와
1: 아시 뭐냐 갤라레다 우리에 대다 비비 구쇼 고여서래지 로사단도 하고 지나냐 알레 갤라레
0: 스콜라 타케 제프 세크메 쇼부디 자비 먹게 세제 매바는 아
1: 자비 보다 삭디 모도 목디 보다 규메 간다 갤라레 차세베 쇼파 시비 당겨 줘 와
0: 모두 슬로냐
1: 갤라레 나를 요 마게 쇼파 째째 주세요
0: 카리보라
1: 다 같이 채성아
0: 깨달아 마음에
1: 마음에 했으니 인자 저도 대대는 깜부 쉽지 차대
0: 채채채보라
1: 니나 맞지도 소야 말하마 띠가지요
0: 호보라
1: 깨달아 나를 요 차세그베 쇼파 차겨는 거 쨔쨔쓰 안능아 로사다 뭐 넣어주지
0: 다 쟤는 답이 안 써 나라소 텟
3: 요아

0: 현종롱치년치리코별개롱치네단단롱치롭치리신수이
1: 리덴콩메나라야네니더시에바레你这个早晚送呗，吃干送不提，可断过了。这些书不谈，咸阳天气就最写吧来，唐伯高我写吧，高我写呗，其他那些唐伯全都高我就不写吧，低过了呀人呢，都书差不严。阿弟恁个列在第哪了呀人呢？铁柱个天气就最过了呀人呢？俺木头节我都学过严。高我写不浪，其他个那些你不明白高我写的弱了，明白头我骂那蛮弱了，明白高我的，但明白写错了，明白写的空都写白，错写就完了，怎么他们偏都穷，偏都穷啊？第一天点半就白错写不提，读的名字的，你明白写的肯定是进了考古馆的是呢，他写写了说吧，要么呢先把写就完了，就用先把写。第一天大的空都写什么能行做密接样可跟密接送不白是呢感觉就好多了空了感觉的那边唱的写姑姑有呢他的感觉的看的是呢他写了娘们的写吧娘们的就爱唱的写不定的这个了密接面包高是写不得面包写不得听到定的这个了口姑姑有呢他面包高我写不得各自的看的是呢各自的空都写白错都高啊唐人呢那么集中让人啊了第二呀车西的这下个的车不赢呢可是我说没马背其他的羊绒是吧了可是的我说没白用过的我说马没白用过的第一呢就把不人你给军队忘开羊们呢国开其中的忘开第二的就是吧了接着可是我说没唐马没其他的羊绒嘎家的老鼠嘎的贴吧嘎住的先别吃呢先别点不点的进了四个娃的别那俺就别写给写给这些兄弟这个人啊了别那俺就别去下边呢没进吧连把你这边特接头是吧得不完了他大概能行别的能行铺墩没呗铺墩吧是完了铺墩吧没呗就你他写老写不得不，他咋可能写没几个加倍呢？南边你就把读书的天是一，别的书那点呢，俺都大把的是别就等着罢了。伢咋可能写屯住你国书一，屯住你国书一写不得不？可是我说没嘛没有其他的营养容，感觉贴吧我的老鼠干呢，贴吧感觉先白吃呢，都白吃呢。叫外吃呢，写不到，打着完了。空都下边别提到了呀，俺这吃出的书不赢呢。搁西地，我说妈买呗，要么呢，我说爹买呗，南边三五下大的。可是国巴那点点个网客，搁西没有国巴说穷呢，别提到了，是吧？搁西地，俺这江南这个的，别那吃下。没准吧，两半年。这边特些土色的了，各西的写不赢了，教我赢了。这边难呢，母亲吧，连吧你，这边特些土，写吧都不这个完了。别注意吧，普通那边给我呢，他写老写吧都不乐意呢，闽南呢，普通那边给我呢，他写老是这个完了。呀，南边呢，这边读书的才是这写吧，别的了，俺这难呢。南边呢，就把读书的才是意思，可是的写的这个完了。接着，可是我说没嘛没其他的一样容，感觉贴吧我的老鼠干的贴吧感觉的先别吃呢，写不进呢，这个完了啊了。接着，第一个给可是我说没他嘛没写的看的是呢，俺都能够可是我说没白他呢写个人啦，嘛没白他呢写个人，嘛没白他呢写不进呢，可是的有。又把的修了苦儿完了，今天这个呀，那面包搞我是个的，搞我写不烂，其他个能是送吧，特地咱们都搞啊，特地咱们都搞啊，是特地是都说呢，老高一把今天这个写不完了，你这特地咱们都搞啊，是呗，天天把绝对的肯定这个了，苦苦要的是呢，你这去年的片子特地咱们老是一把点把今天这个了，苦苦要的，别在这吃下边呢。初恋你心恋他们的初恋他心恋你 jikpa ma yinba ji tenpa le, yakpa yinba, dukpa yinba, dinde kye xie o ma rwa, chukle ni xingle tang menda, chukle tang xingle ni tete yinba am, dini lo su yiwa yinba ji yinba tenpa le, gacho kye xie o ma de, che zang nide, che ni penzu tete zang mam, yang na lo su yinba tenpa dinde jikla koko go de, yang na zu mutu pe xa na dik de, pe na, Puyini, Rwala Nganzo Pechi Cheyaki Puyini, Gyayi Tang Mendawe Yigri Shing, Rwala. Puyini said the Canada, Gyayi Tang Mendawe, Dini Yigri Reshi Badabo. Tataka Nanshingi, Dii Gopji Gawa Ni, Junggung Gopji Gawa Tang Jigbami. Tang Nganzo Tanda Lopchung Cheyaki Nangdo Yudu Gawa Rwala, Dii Gopji Gawa Ni, Junggung Gopsu Shiebe Gawa Tang Jigbami. 디니 터대임바 로라 냄바더보 셰야베나 데니 나조 칼라세게 데니 토탄 멘다웨 두리 셴시 인시바더보 로라 카르시에고아르베 춘이 터대임바 냠마나 춘이 로스임바 냄바딘데지 로라 딘데지글레 야이나 나조 가와 셰발레 치다게 난스 숨바 터대잠도 가와 셰바딜레 고아데 자와르 가탕 냄베 치두 교시바더보 가외고라 나동어드 슈잠 다가샤제 샴나양에 있나 니바 넘버주베 추고고라야 있나 모드지 슈그예
2: 생계 넘버 2 공감상 단다케남체 신신바테니 Penjong Lungjin Ninchin Legum Pege Lungjin Gi Lungjin Lopchi Lichinshi. Legend Dinang Penjong Lopta Chemu Gagin Chimua Tilin Doji Lani. Pegin Dachu Ribe Kola Chidi Nansi Yubie Sena Yubshu.
1: Tata de Deya Shibadi Namba Namba says Dugala Pondo. Gendu gable yang anzo yang nembar seji lobjong chebare kunde shebare wesna yangdan nembar jubwa seji bala yangdan nembar jubwa shibe nendi gobtudu nge deshe shusuma nengshin pawo sanabda nana nend wala takja de dire taunan digabgi nendi tunda de karesna gyawam debe tunda yinbala bedaji chashaba yinna yang lipsu 양시에서 세게 양시도 가라 어디래 자왕 대배튼다도 봐라 니제급제 니더 넘버주바 시베 내지 양레브를 와라 이거 내디니 퍼워 라나다 나나 내레 다저지급 말해 다저지급 뭐임디 가르 타 쳐버도 베스나 고든 양 지급 뭐임바 때문에 와라 다우나 퍼워 라나다 나나 내시바디 튼다디 가르레스나 디급기 낸디 낸덴기 낸이 쳬베 튼다디 낸덴기 낸이 쳬베 튼다디데 지글라 냄바스 쳬베데 니데 냄바주베다 코든덴주기 남베 찬의 쳬베나 나레 문지 치당체나 알라 초니도 초 당부디 가르레스나 니데 최 강식의 유베 캐주라 속바 윤덴라 속바 낸덴기 닝이 쳬베 던지대기 도스요 디는 애슈에게 초당무디 초니바디 카레스나 곱스퍼베 차와딘데 와라 곱스퍼베 차와라 속바딘데 레디신 낸덴기 닝이 쳬베 던데베 도스 자상 니가 로 넘버드 베스나 니가 로 넘버 레디 내에게 낭들 지고들 레미 도스 당부터 가려서는 개주당 연대나 속고 낸댕이 닝이 제배 전시댕이도 니바디는 근데 그래서는 급수 법에 차와라 속고 레리신 낸댕이 닝이 제배 전시댕이도 제장 남아민자와 니차 용구도 오시고 빼지 차샤 알아 빼나 내유배 둘러디 링콩니충 링콩니충 나키고 니지 잡으러와 링콩니충 주신이 야 뿌제니 렉 Lulani de sel soba. Bet in deji shaba ina, beti kadisese chevrubesna, nyen yube tulo dila yube, keju, yundela soba, nenden yangne, ridishin, nyeni chevruala. Yangatu beji mutu shana digre, lange dachi nyuver, ruala. 다지 녀잔 다딜레 야이나 미드윤레 야네 다 다딜레 몸에 가르 유미 녀 원베 추셔제 게제딘데 시에브레 다디 윤궁니 충 다딜레 창외 윤데 케주 가르라스나 공니 시라 치어 말로라 어 공니 시라 당고 치어 말 다디 윤궁니 충 다딜레 윤궁 춘주리 나오나 팀에 배 케주 가르라 분도니 상 다들 유배 분도 좋아로 와라 디니 야고 쇼보 로로도 쇼보 총아 드니리 드세디 달을 거야게 두게디 와라 드니리 다가는 신기 소니데 소데부 쇼보 와라 제자 베디라야 차주는 시에베이나 다들 유배 캐주 다들 유배 윤된 테다 리리신 닝이 제버 와라 도나 베딩이니게 가르 세세 체르베스나 최강테르 유베 케주 스네레 윤덴 스네레 테다 리르신 닝이 체베 된데므로 와라 디는 아래 데베나 넘버 주베 넘버 주주기 넘버 탕무데 데샤스 다 공어 슈버 능신 양에 디슈르 와라 거법기 차와서 레르시 낸덴 닝이 체베 튼에 땡기스 두시에로 와라 양아도 딜레야 빼샤나 디그레 빼샤샤베 있나 루두지 와라 쇼바 랍달라 머친 콩라 루두테 텐디글레가 최고야 딘데지라 자제 차츠무니 시에베 있나 다 루두디 칼라니 세차 와라 랍달라 머친 콩라 알랑엔라 또마세나 용마르 와라 칼라니 세차 다님의 디나는야 롭종체 그 롭디라딘데게 치유다 비구나는 룩유다면서 더두더네 룩차버리 재산코란게 록딤니 치유 와라 나도 무슨 시에마시라 마디브체제 전리래가 치두더네 거북기 차와디레이 심잉의 제국으로 와라 칼라니 세차 록딤니 치유 다 뒤에 지금 말해 워낙 가르고 와라 로종키 코제니 전디 제사 와라 타마데 카레 다치나 머디고 메브다스 게제디 시에그 와라 심베나라 야이나 게제디 소소소소 시에그 와라 제사 베디 카드 세세 체브르스나 로종도 머친 콩 치괴베 전디 레감 야마나 원드 레가 치괴바 티다 리르시 낸댄기 낸이 체브르 와라 디능신 양안도 신바지글 빼샤제 자나디글 와라 신바지가 가르시에 버베스나

Sabine, two dollar, double yin. I make her do them then get to do the soon jay. Zerne, dashing get on a double yin. Chuni, dang by yin. Luni, double yin. Zani, lemon, dob yin. Todo, lolly, men by Gunzera de Karina. Sagi get it in deda, topa chevet in deadilla ya chat on a shiva yina. Shimbadi, lolly yon yagi chi to. 치고바 냠만은 두고베 차와디 레리신 냔댕게 냥이 쳬버 봐라 오야 디더보 아 양아도 파메 부글로 로스 망부 게베 게제딘데 춘두자는 아주 게제딘데 시행마레 베나 잠보 치고사 잠보니 제바인 두부 치고사 두부니 제바인 로스오네 칸에 많이 창장 겨버인 다대동 부구디 삼십 머투버딘데 가리나스 부구직 대당안에 차롱 용의 체도 파마랑은에 치고베 레가 룹고베 레가 제바톤도 레르신 낸댕기 낸이 제바댐바 더부루와라 제자 디급기 넘버 주버 시바디 낸댕기 낸이 제베 등 이마 강식라 지금은 시에버이나 최강식라 유베 캐주 레리신 낸댕기 낸이 체베 된댄바 둘라 그냥 허법기 차와서 레리신 낸댕기 낸이 체베 된댄바 더보 나머 니 두스 로라 나오는 안 좋아 대통령 배샤나 디그리 배나 차샤베나 머미지기 마 잡가 조레나 마 접두자노 폐주치에게 랑소솔라 코에 코제당 체딘데 레르신 창유미 따고 지그로 와라 배나 모니 큰유 첨니 큰유 맨다는 키유 동니 수유 시바더부 소스 마르 두두자네 고야게 다 코제 레르신 Nini cheba dabu yore ala pe di che mangbu shira yore che zang dir denbe nir nambar jugwa shiba diyang te dabu shila ngunzi che gu du se da zawar gar tang nambe cik du gyur shiba gongba ti tang dun je nganzi gawa ngodo shiba re gawa lang cho sungu toa ne ngodo cheba tang nambar jugwa shiba ti ni nendengi ngengi cheba ten yina cik 캐주 레드신 낸댕기 낭이 쳐봐 다 니 거법기 차와서 낸댕기 낭이 쳐봐 된다면서 두세 모두 쉬바예 다 자와라 마세와 주와라 자와라 이나 가당 낸배 칙도 교수 된다 좋으니 된발 숨으로 봐라 시야양 다 니다 자와라 마세배 고든 양만나 자와라 마세배 된기 죽주 양 린이도 샴랑에 쇼라 디고라 야이나 도지 슈기예 다 숨바 라라 숨바 니다 치제기 카공도 죽바 니다 치제기 카공도 죽바 아시베 게데디 튼다디 카레스나 니데 치제기 겁라 야이나 강바 카공왕라 야이나 팬도바 죽바딘데 지글 시에버데 치제 겁라 야이나 치강 소소 강바이나 뇽 거밤 야마나 이정 찍바 소구구 와르발라 이정 찍바 소구구 와레 디 소구구 유나 니데 겁리 두마 창웨 겁라 니데 자제 두는바 와 두카는 치베 니버트마딘데 징라 시에버레 베차샤베나 경강강도 숨주베 자올롭종 시베 겁라양 단 니더 타공로 주베 베망다 툼버데 녜데 진이지 슈베나 베나강도 너마 러두 시베 겁라야이나 지간한 딘데 주발라 진주 이거 주부니 민강기니 탈자와 진주 이거 주부니 시베 니디 카공와로 팬토버 주버르발라 진주 이거 주부니 민강기니 탈자와 Tila early shiba jar shiba debu. Tayange pejuji shaga chebina bina juyu nindian lumar ni. Juba tang yundian niga denbe lumar ni. Ngakba mechi gyusu debu. Tatunga machi nyegi misu yore shiba debu tang. Yange peji shaga chebina undu yundian chini ni. Di niti shiba warwala nima rela tiri sung. Oya. Tedar ninge songne ni. Oh, tedar ninge songne ni.
dumde yusa tenge tenpa nge shiba tebo nide cikje ki kagong la jugba tebo tang. Nide tenge jugzu xianxing nide tamzal hakje ki ten tenpa jugbo re. Tamzal hakje ki ten tenpa jugbo shiba tamzal hakje shiba dine kong la ngadu hakje ngodu shubay gabla ya ina jung shiba tone shiba rwala shiba re. Dile naki gu ni. Rwa, nida di kyang, tenga tamzal hakje gabla xie pe, dede de sumgi, nubo tenje, cikdu ngamar tamzawe tendi, chime gabla ya, chengyu yube, ten tenpa dinde jikla ya ina, nida tamzal hakje ki ten tenpa jubasi xie par wala, xie pari, bena cha xabi ina, gunjo sumni, rwa la gunjo sum, tenga ina ngadu hakje ngoto shudu gunjo sumde wala, Gunjo sumni sanje tang, che tang, gindun gunjo jeso, shiba debu, kongdu shibe, yiwa dhimbe, tamzal hakje rwa la. Da dhaganan shingi, gali ni, gai tangpur chebe, seji gi chengwa de, seji sumju tangpa la, shiba yin shiba debu, nisik dhimbe, tamzal hakje rwa la. Ya dhaganan shi, medakpa ni, duje yinbe so, shiba debu yina, kongdu shibe, gyungze dhimbe, tamzal hakje rwa la. Dāyāngā tu bē shābī na lhākjē gī dāyī jū tsū nī shēbā dēbū shēbā yīnā nī kōng tō tamzā lhākjē shēbē nāng nē gē shē tīmbē tamzā lhākjē rūwā lā. Chē tāng dī kō lā yā yīnā ngā tu gē līng shēbū jī chē kō yā yā mā rē kōng tō tamzā lhākjē gāb lā shē sīmbā nāng shē tamzā lhākjē gī chē tē tā lā o dē tē tē sōng gī tamzā lhākjē gī chē tē tā gī tsab lā dē nē nā kī gu nī chā bā yīnā kōng tū shē bē tamzā lhākjē gī chē tā nāng sī shībū sō sō sē wā yāng mā nā tē tā dēn bē tēn dē mā rū bā dī yung gu dē dū bū tū gu dē ā lā chē tāng kōng tū shē sī tāng gē līng shirā chī gī mē lē zhēn dī nāng lā yā yīnā ngē nī dā shē bā lē chī gī tēn gī jūg zū kā gī gō lā yā yīnā ngō dē shū bā yīn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
디글리 운에 베베네스 지기업 조지 시진핑키 중국 미마 지드윈 개가 운이네 롱드주 듬듬 코로와 딘디 주베 내리 손디토 안수 이치 덴부타 믹세 덴게 제니 콤바제리시 딘디강 듄토 규시 춤제니 럽친기 중국 공제 당타 럽친기 중국 미마 럽친기 중화 미마 지드윈 개급제라 왕와 인시 내드낭규 지기업 조지 송시에 계신기 민남 야르게 계교로 꾸며 탭시 갸지 레지바타 망소기 튠지 도스 직지타 모티 베덥제디 계급 도브텐 조준타 미리 깨달기 진염 집에 철시디 지도 덴베 퇴무수 교로와 지에 고시 주휴 지급 주지 시진핑기 롱드주 듬듬진 랑리당키 미마라 튠지타 니티디 베덥프리미 제니 벤주르 경료로 피게타 지소 유리 딘리 용부에 모자르 친부니 되바타 주진지소 균용내 준투바르 지비 로예 베트 믹세 당보 문규르 중네 지소 링로기 팅럽젠기 돕치 계급 균용내 준투비 로예 베트 믹세 니베 쇼수 방아르 신비 등규 지신규 진도 주베 세징니니 계든 퇴진 인신 중국 서시 신부로 매도기 경신 갸지 레지바다 망소기 중국 사바라 점리 용기 도나 제비 춤제 도바라 보바 체미 계신 중국 남베 팅럽 젠기 외동 초베 뛰남라 이치기 킹 유지 송휴 윤난 신진 덩총 총 기레 칭水 총대 산자 총수 당기 지급 지배 주치 리자만 기 지급 주치 시진핑 기 송시 계신 년지 안라 규모 정보 팁주 중국 사베 롱 뜸주 뜸주 인기 외동 초베 총제 군기 통세지 타산 미리 총수 당기 지급 주부 수지 인베 군티 仍一级 외수 균도 진보 균형부에 망소기 대기소나 삼미체 바르친유 列星

0: 사식 바르휴 계급 라왕웨 킬레기 제도 낭제 고르 통주로 최시단 된도 된기 신신 개주주주 사고 바르휴 류다량기 다류다오 당문에 개배 바라 랑게 도치 동낭제 개신도 유비 지계기 송비 마조 지비 킬레 지 개점 유부탐 지계기 송비 마조 지비 킬레기 제도 낭제 개파르세 모두 된제도 내 유지 지휴 다루신토 랑게기 실동 좁제 균제 메바라 림주 림바르 중심 소는 인하 집에 튼세기 실동주 조송유 더 당분에 개베 바라 출로 튼세 실동 지세 고로 통주로 지중이 다 고도 갸신니 갸신 유석지 사 고파와티 튀송기 랑게기 실동 인다 동버기 갸제 주주 집시 심타 뒤마라 다와 좁게 링퍼규 균교도유 류다량기 더 개바라 비진도 녀르베 점리 추민 속진타 미입 주미 류제 전소 니리 랑게기 전제 사르트기 니지 제신 변조 피케기 군류 사바타 레제 사바트베 튜리 춤제 직튜토 응바르시규 지초 뉴송기 캡본수 튜제기 춥지디 사바타 링류 방미제기 초수 피베 개주 응세 되고 임바타 랑게기 제도낭제 균튜왕 중 교포르 벌주로 군티 대비 유지주유
1: 디글레 군네 피베 네츠 Nyechara, Gyesi Jigyabkha Sanjuru Shungtun Kanki Sanjuru Yongcha Chontu Tsoba Tha, Sule Tha Chirin Jien Bu Tha, Chontun Bu, Rinne Tha Yugur Bu Tha, Chumla Dugu Todam Jigyab Chujie Ki, Jiyu Gengur Lutun Ki, Chedum Nama Songne, Lugyu Ki Bechun Tunle, Buze Tobu Kongbe Dungyu Hin Si Song Yubashi. Lugyu Ki Bechun Tunle Sibati, Tarku Tha, Chalu, Garyu, Zhonglu Suri Menze, 以前建筑的西索人类的西电顶色别中会苏军旗天天吞了了西的雨明儿人家就陆剧被村吞了旗推测人心的日记西军人家开了一场波儿听你谈阿东星的雨巴谈来个提起天这松的恶主了你我星的雨景来日时不略从你的拥抱国同学的提前拉咱们星的雨巴马斯提谈切记图三年卡期我们人类学校了松军谈军进起诉切入当地陆剧旗被村吞了空别了归地东星雨
2: 三年龙珠牌里个也用书我们书看七级谈西东国家有把谈七级松家拉谈吞了给马拉南巴民政华听你拉怎么有把谈陆队从东西地不具体七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0: 림 댄신 댄디강 군디 당니 뷔제토의 피게라 롱디 지신유 니외니세징 계급기 긍진 주제리더디 정규 수구 고로부에 광동기 취퉁공 구제리제 출련세 디신 추텐 스지기 접지소 아래 집에 뒤삼소립유 정규 수구 고로부에 광동기 취퉁공 구제리제 징제라 지리십기 급주 유바타 광동 윤부총계기 시장상부 추총리 디신 추딘서시 규디 추장지 광동 높규서회도 예기유부탄 남규기 향탄총대 계단 중리기 미보로 지직동 계절학삼라 편부토규인신 철시다나 니동야미 숨주소지로로 주시활동톱리 콜규 지구소규시 黑龙江기 무단장총기토 临海추수기 组织体 락진기토 캡계비에 담의 동총기 뒤삼소립유 계급 추비 레터 계진기 남자 계단 업주 이체 인비에 临海 추주니 黑龙江 추제 지시 레터 계진시 인비에 매규라 뷰리 주군 고통치 투부당 뒤송

0: chu jingbe kya kyun mu chi chuang le kin ni chu lu gu bi nu ba chi ru zu yin ba shi jim ju ji meng xi zhe gu ka ji zu zhun xie ba ra guan di jiao bu dong xin yu ming er ge ke ji long a chen zhong bei qia gu ji zu ne li zhe nam zhang di da lian jing zhou wan ge ji nam tan nam zhang ji ke zhu se se ji tou kan zu zhun xie ju di qian yong ne sa dian ge zhu jie zu a le xie bei tu sam zu li yu gyanan ki tsuto misu lingzhen ki namtang thongma yinpe wunti namtang ki tuitin tangpuro mingwenzhu chingabchu yuebe ti jik kachwi sasi tokan tang takzhi nyamchu gyunglamni junchar yueba tang lue zhuba gisu chise miting chi xidong sumgi sinni xiangxar sakwe ki gyeji kachwi dine gyejin shikdo gyurgyu yinpashi xinjiang tu tianshan zhibi lochang zhibi ji sum lego sum sum kwe tian ne du shan zi tang tine 库车帕里尼最熊狼基尊的最近人心给列着阿克乔马克普克乱尼巴提阿勒基推三座里边基孙列国孙孙女最熊狼尼给南土准新别高级级别尊的熊狼列着新新提准期天山是为洛强帕的准备对云提坦的出最局新年出最西帕的通途主军不谈罗西布罗最熊狼尼巴提贵州六盘水冲给的水城区所 怎么能给三百多岁送不得安排女坠熊狼旗天门三群军主这边推三座里边请阿里明年三个月定就送给两个女婿有贵官的东西去安排女坠熊狼旗贵州安顺塔潘州尼这对钱有不谈今年结合给女坠熊狼朝啊基础两个旗上海滩昆明派的旗女坠熊狼改革单位来这些天门三群旗 北盘江藏被朝中进步拆开签约不谈，接近在南面，接东岸边的中港送约不谈，三月谈三月怕了，托些害怕米岸边出水新约别，托些你这约别，托看些个托些当送给约，南国的小东土皮，朝中我你怕了准备团体团体出水送的，干么全个上怕了通土主军不是？这个来库那边问你去。 他留村土中国的越过了永康滩中国的在旧期间军队忙不充分他留到我塘部内到我东北派的结婚起名内中国的在旧国同居了你东出家松就所住切许把滩铁腿从来家在你说这段坦诚中解派的一把事结婚之内家在老派主路年间去七节外面上铁从来到松岩派的一把事 他留亚克公司时结婚那组内越过了永康安塘部内安尼修派去结婚那三节处有了结合及加上松竹松玉巴塘俺都推送来加上你家东西团安排的一把事把是俺都也推送来得你修派的一把事提档七季度结合及他的数七位表达他人流团在俺的外忙外七节越过了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1: 직 수치바티 키에주 수진페 지게 유구르와 민용화 시키 칭아티가라 낙수 치바라 용기 유바타 티송베 두찬 야증급줄에 개유바시 상하이수 경규 낙수 치바라 용회 어리 유구르베 낙수 치세 디네시 힘베 찬해 디가라 미남기 레주 하장 토보도라 경규장 요보스 서기도 파르마로콘 경규스 찬해 킬초초도 남주르양 야부도지 주바시 Nalinesung, Tsongtunbu, Nursipu Tantentu, Yeji Tienki, Zeju Kuryu Dugu Letun Bewata, Tsute Chongkir Junge, Tsongsoki, Pusetan, Zeju Ki Kodru, Pusum Tsosu Dandi, Sepsu Chuse Torodonghuara Gabur Sewashi. Shanghai Ta, Shenzhen, Yi Wu So Saneki, Yeji Zeju Chise Nepo Sabadubata, Geri Mangbu Tsunda Tuzan Dodawata, Dongru Sepsu Lesu Dangyu. Moshiku Yugura Siki, 俺从有个人操过他 가군의 주주향 뜻대로 친규 深圳 남탄기 거주총계를 공비 체육공시 총례토단부 부장순파 린진신기 深圳 남탄기 정부시르마타 남신 자제로토베 셉숭을라라린다르휴티 유거로베 위사 정부 무주세 추세토절디 제유방다 유주체체 무주바타 체로보니 냠토 주두기 유지 무주나휴
0: 이글레군의 비비네스 니셰공 서구베 계급 느규준의 시도 제발식나 롱아생기 철교 종업회식 당계기 록터 사바주 준시주 시로 당년 균제 매바라 판을 조신비 록주 교육 근교시 계급 느규주의 제유견 그룹의 모두 제발식나 롱아생기 철교 종업회식 당계기 록주 교고 나르신 로레르 선용 계정의 예매 판을 조교다 느규 사비 소매 돌세 나르의 망도 조교 Zirsun tunne tia bagmi biutu longni jubi kuyo denbyo ngang panin zhugyu yinbi di lokta saba zhugduin che gyuru langzi tewe toa dungyu. Rangi ki lokta saba zhugduin che shu shiru dungwa tam, lokki zhu lamso lokta leta kechin zhugduin la shibjin kuyo ba gyosu dangni, lokta chitri ki dija ta denin ki shu se toru dungyu zhi.
1: Mimi da jiki nganzu lakbara chugi ji.
2: Mimi bu jiki. 난주 르브르 주기지
1: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2: 차도 유비 지주이 모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난 용어치
2: 미지카키 등지 야게다 퇴몽 구비니 中华民族的作者呢是党，读书呢是，热爱呢是正义。